오티시의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건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대뇌가 건전하고 콩팥이 건강하다 할 때에는 많은 질병들이 같이 따라서 치료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뇌는 전체 우리 몸에서 사령부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신경을 전달하고 신경 조절하고 이게 다 대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대사인데, 이런 대뇌가 건강하자면 수소문조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됩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않다 할 때는 대뇌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콩팥이 나쁘다 할 때에는 우리 대뇌 위축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뇌신경 손상이라든가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건뇌보신환 어제는 한창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건뇌보신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쓰면 제일로 좋은가? 제일로 좋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 보고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가 하는 말입니다. 첫째, 우리 건뇌보신환은 우리 약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뇌조직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콩팥이 허한 것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익기 작용이 있습니다. 몸에 기가 허하거나 혈이 허한 사람들, 건비 작용이 있습니다. 건비작용이 없이는 익기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 안정이 아주 좋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다, 잠이 아이 온다, 건망증이 있다, 이 눈이 눈앞에 와서 뿌옇게 안 보인다거나 눈앞에 뭐 거미줄이 떠댕긴다는 거나 어쨌든 눈이 우리 불편한 분들, 일어날 땐 어지럽단 분들, 또 귀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 특히 심장에 와서 가슴이 두근다근 뛰고 누군데 쫓긴 것 같고 항상 불안하고 해서 병원에 가신 덴토를 해보니까 심기물란이 있다는 분들, 그 다음 골가병이 좋습니다. 우리 콩팥이 좋아지면 골가병은 따라서 좋아집니다. 허리가 아프고 주간판 돌출, 요측간판 협착증 잘 치료해야 되는 병이죠. 그런데 우리 건뇌보신환을 쓰면은 콩팥이 좋아지면서 이 협착증도 많이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골신경통이라든가 퇴행성 물루관절염이라든가의 경추병, 경주염 이런 많은 골가병에 특별히 좋고, 그 다음에 이징,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건뇌보신환 효능에 약통에다 쓴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약통에다 쓴 효능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약통

0: 중에는 이징, 그러니까 우리 성생활을 했을 때 깨끗하게 나가지 못한 것처럼 시원하지 못한 걸 우리 의학적으로는 이징이라 합니다. 성욕감퇴증에도 속하죠. 이런 데도 쓰고 그 다음에 선징쇠로 신경쇠약이 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저기 좀 누구하고도 쉽게 다투거나 성격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거나 성격이 과격해지거나 이게 다 신경쇠약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똑똑히 효능에 다 밝혔습니다. 약이 25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능도 엄청 많습니다. 그게 약이 25가지가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고 비싼 약재들로만 해서 25가지나 들어갔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양평형을.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게라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군여보시 나는 먹고 있습니다. 호세 먹는 가뭄이 제가 도저히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저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거리 시행함에 정시 대응함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온정 안 돼서 하루에 저기 혈압이하고 하루에도 두 번씩 이렇게 먹어야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여보신 안에 이거는 한 서너 달 거의 먹습니다. 그랬는 다음부터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먹어도 괜찮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이렇게 대응하던 것도 많이 나서져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콩팥이 그래 그런지 섭외 잦아가지고 낮에보다 밤에는 섭외 너무 잦아서 잘 수 없어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소변이 닿은 게 해결되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해결되고 이러니까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동시에 납니다.
0: 맞습니다. 소변이 작고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빨리 치료받는 약입니다.
2: 예, 이게 영 해결돼서 영 정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밤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면 정신하고 밥맛이 돌아와서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는 것 같고 영 힘이 나는 것 같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관심돼 있어가지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속이 황당하면서 자꾸 놀라기도 하고 두근두근하면 이랬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부증상도 지금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없으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정신도 온정되는 게 영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리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밥을 먹지 못했댔는데 이런 게 해결되니까 밥을 잘 먹습니다 지금. 그리고 식은땀이 자꾸만 나면서 그러던 것도 지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더울 때 지금 분유보신 안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있습니다.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2: 계속 간과해서 계속 약 쓰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0: 그렇게 하세요.
2: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육보신환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우리 녹두알 같이 그런 띠와리가 15알로 되어 있는데 무게로 보면은 1.7g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약이 농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식전 식후 다 됩니다. 조끼는 식전에 잡수고 잡술 때 미지근한 소금물에다가 연한 땅연수 그러니까 0.9%를 우리 땅연수라고 합니다. 0.9% 소금물에 잡수면 됩니다. 0.9% 얼마인가?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0: 말씀 주십시오.
3: 네, 저기 한 가지 문의나 하겠어.
0: 네.
3: 폐염증인데는 어떻습니까, 이야기?
0: 폐염증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받았습니까?
3: 네, 그 저기 기관지염에 저기 폐염증이 있다.
0: 기관지부터 시작해서 폐렴증까지.

0: 아주 좋죠. 폐나 기관지 염증 오는 거는 주로 폐에 와서 물론 세균이나 병독성 간염도 중요하지만 폐의 기가 부족할 때 더 심하게 옵니다. 예. 이럴 때 쓰게 되면은 우리 이 진인화라는 약제가 전문 중약에서 소염제입니다. 예. 예. 이래서 폐의 기가 높아지면서 직접적으로 소염할 수 있는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쓰면은 좀 빨리 났을 겁니다. 맨 병원 약 쓰기보다.
1: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전문은 우리 사장님 싸웠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이 진화가 들어가.
1: 예, 그 저기 영지 이간 구복액은 어떻습니까?
0: 영지 이간 구복액은 진화가 없고 이 약이가 진화 들어가나 더 좋습니다. 이 진화가 우리 중약에서 제일 좋은 소염제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그 다음에 이 홍삼이나 예로경이 들어가면은 폐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에 염증이 빨리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러면 그 뭐 0.9% 다이앤수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가, 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힘들어 할 분들 많습니다. 예. 일단 그 광채수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근짜리 광채수이 제일 흔한 거죠. 그 떡개에다, 안쪽으로 소금을, 가루소금을 안쪽으로 팽팽하게, 겉에 불룩하게 팽팽하게 하지 말고, 안쪽 그물로, 곧 시작하는 안쪽 그물로 팽팽하게 해서, 500g 물에다 쏟아여면, 그게 0.9% 소금물입니다.
2: 네, 땅본 댕계랍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3: 예, 저도 지금 근데 고생하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간 이 머리가 항상 힘하고 하면서 예, 그다음에 또 이제부터 이 다리가 심심하고 아 이게 어디나 이게 뼈가 쏴나니 이렇게 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생한 게 이게 지금 정황이 이거 내 방송 듣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이게, 모든 면이 좋아지더라만, 한 가지만 좋아지.
0: 네.
3: 예, 이제, 네. 이가 한 순간 약간 편한데, 이게, 빼도 지금, 이 꿀인데 음식이 이렇게 계속 아파나는 게 한데, 이게 지금 나가는 게 아니나, 막. 그래가지고, 소변이가 이제 심하다만, 소변 자수가 좀, 다다만. 근데 이게,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나, 막.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열면은 지금 통화지 심장도 강화된 게 이게 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내용을 쓰는 가운데 약이 효과가 좀 빠르다만 돼. 뭐 그렇게
0: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이거 꾸준히 쓰다가 이건 배달 받자.
0: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래서 우리 이런 소금물을 해놓고, 500g 짜리다 해놓고, 그거 조금 공기나 곱보다 쏟아서 따가운 감에다 엿다 꺼내면 미지근한, 이 땅의 수이 됩니다. 이렇게 잡수면 장비가 없습니다. 흡수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 이, 건네보신 안에는, 비싼 약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낭비하면 진짜 낭비입니다. 예. 흡수를 잘한다 할 때는 효과를 엄청 잘 봅니다. 이 백작, 백출이 다 들어갔습니다. 백작 같은 약재는 우리 간을 나른하게 하는 데서 제일 좋은 약재가 백작입니다.
2: 네, 담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근데 밥상을 먹는 환자입니다. 근데, 한 석 달 먹었대요. 더 먹기 전에 난 기운적인 없어. 그리고 또, 어쩌다 잠깐만 내도 신경이 자꾸 나가고, 신경 화로 쓰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번에, 특히 기운적 때문에 약을, 약방에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으면 효과를 봤지. 여기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어요. 벌써 먹어서 얼마 안 됐어요. 기운적이 좀 좋아지는 게 알리고, 예. 무슨 이전에는 물건을 어디 싸고도 상점도 넣고 하고 다른 물건 넣고 하고 그다음에 열쇠 이렇게 또 집에다 그냥 놔두고 나는 그건 몇 번인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몇 번 문을 그거 돈을 팔고 또 문 열쇠를 수리하고 그러던 게 지금 그 증상에도 오셨습니다.
0: 기운들이 약간 그런 안건들이 많았습니다. 예.
4: 예. 네. 이 약이 좀 어느 약보다 내 기억력에 대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약세요.
0: 네.
4: 그건 다

0: 나이더니 이 약은 특별히 효과 좋습니다.
1: 오늘 약값을수록 더 좋습니다.
0: 지금 말은 값은 먹을수록 효과 나는 게 많이 알립니다, 지금. 야, 이 약은 정말 이 25가지도 진짜는 진지한 약재로 들어갔겠는지, 정말 이 진지한 약재로 들어가는 약 다르긴 다른데 먹어볼까 알립니다. 이런 난 또 썩이 나쁜지, 아, 허리 다리는 뭐 아파서, 야, 특히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도 아플 때는, 매고도 진통제를 먹고 야 바깥에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허리, 이 썬이 써가지고, 다리 허리가 그렇게 아 아픈다, 지금.
1: 맞습니다. 알길 겁니다, 효과가.
0: 그래서 말이야. 그리고 내 소변차 수가 있어. 아무리 써있나봐. 소변차 수는 이거 때는 너도 땜빠시 나갔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한 번만 깨나가면. 그러니까, 그래.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도 다 대수판 나가면 어떻게 싸겠을까. 하고 있나면 아침에 그것도 조선이 약간 나면 12시에 깨나면 미래 못 왔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은 그 의사 없어도 그, 지금 그 어쩌면 그 한 번 딱 나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영, 편안하게 영 좋습니다. 야, 이 약 먹어볼까. 정말 예. 어, 어떻게, 위가, 위도 옛날 내용은 아빠는 위도 좋아진다, 이 약이. 다르지, 위는
1: 네, 그렇죠. 비위를 건전하게 하는 약입니다. 비위가 허할 때, 비위가 좋아요, 코팥이 좋아지고.
0: 요즘에 밥을 영 잘 먹습니다.
1: 야, 그렇습니다. 백출백작이 다 들어간 밥맛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봉정이 들어갔죠.
0: 이젠 애들도 밥 먹기 싫어서 예. 두근거리는데 요즘에는 밥을 잘 먹지. 어, 얼마나 좋은 줄 몰랐어. 나 그래. 야, 이 건조보시 반 이렇게 좋은 거 몰라. 이런 자타르만 들어도 아이 싸먹은 이런 제가 먹어볼까 합니다. 확실히 그래 특별히 효과 좋습니다. 야. 그러면 네. 이번에 할 때도 참가하겠습니다. 참가해서 또 다시 계속 공고히 하겠습니다.
1: 이렇게 산동 동어 어조 제약 공장의 약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 약이 좋은 약입니다. 제약 공장.
0: 예, 이번에 할 때도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백작 백출. 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약 정도를 설명드리는데, 이 백작이라는 약재는 직접적으로 간을 나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양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백작이. 양혈 보혈하기 때문에 콩팥 좋아지고, 간은 더군다나 이 피가 많으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와혈이 부족한 사람 특히 좋고, 난 백출도 한 가지입니다. 백출도 우리 이 귀한 약재가 돼버렸는데, 어, 약재들이 확실히 쭉 따지고 보면은, 다른 약재에 크게 없는 진귀한 약재로 만들어졌고, 어, 산동 동화 악여 제약 공장. 아주 이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죠. 예.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은, 어, 우리 방송 중에서도 아마 처음 소개드리는 것 같은데, 아주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 건네 보신환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1: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0: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1: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더할수록 인생의 황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따뜻한 빛을 노래에 담아 오늘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중도년의 삶을 노래에 담아 실어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을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너울로 장식된 황혼인생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반가운 웃음, 저녁에 나누는 다정한 한마디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어서 정겨운 가요,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을 로엘한 자미령 가수가 전해드립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인생의 황혼기와 비슷한데요. 다채로운 색깔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중후년의 삶. 항상 행복 노래 부르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박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를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강한 저국의 하늘은 더욱 높고 푸릅니다. 요소 푸른 하늘 아래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홍영남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하늘처럼 여성 중창으로 들어보시죠.

세월이 묻어난 사랑일수록 황혼빛처럼 깊고 따뜻하죠. 함께 늙어가는 인연, 그 소중함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김욱 작사, 김광 작곡의 황혼빛 사랑, 안경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흥의 꿈을 안고 힘차게 달리는 우리 조국의 품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호강 세월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계속하여 김광룡 작사, 박성철 작곡의 호강 세월 좋고 좋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황혼이 되어서도 푸르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멈추지 않는 젊은 마음, 그 자체가 푸른 인생이 아닐까요? 이어서 최근 작사 박동허 작곡의 푸른 인생, 한철호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리광일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국약 예,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를 사면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예, 그럼 한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반년 넘어 뭐 복용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10세트 사시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딱 사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갑니다. 그럼 40세트 가게 되죠. 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 혈배강은 두 가지 약 조합이 돼서 세트로 나가는 겁니다. 점심에 먹는 약이 틀리고 아침 저녁을 먹는 약이 틀립니다. 예, 그럼 40세트가 간다 할 때 는 약과거로 따지게 되면 8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것도 우리 침을 12번 또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과를 또 더 드립니다. 10과 예, 그러면 우리 세트로 따지게 되면 5세트 더 주죠. 그리고 장례통 청임이로방 이거는 10과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그래서 사적 돌아댕김에 치료를 해봐도 별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오히려 병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선택을 잘못할 수 있고 선택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병기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우리한테 와 지금 치료하는 분들 돌아댕김에 치료해본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프라 맞거나 뇨실금이라면 원래 없었는데 뇨실금이 막 생기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치료를 받았는데 걸어댕길 수는 있었는데 어제는 완전히 뭐 벌벌 깨서 위생실 다닐 정도로 됐거나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치료한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소리 뭐 집행위를 짚고 다닌다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꼭 진단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문의하게 되면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렇습니다. 병원에가 검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 누구나 다 척가면 병원에 검사합니다. 예 근데 해결책이 없죠. 예, 어제 와서 약을 사간 분들이 우선 우리 이 방송 오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병원에 가서도 검사해서 심장 검사한 게 99% 맞겠다 이래가지고 주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아스피린 타딘가를 평생 달고 있어라 이랍니다. 기준이 아스피린이라면은 뇌과 의사들은 아스피린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심혈관 방면의 의사들은 또 아스피린 평생 써라. 그러면 뇌하고 심장이 뭐 다르게 공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기 바쁩니다. 어째 뇌과 의사들은 아스피린 못 쓰게 하는가? 뇌과 의사들은 압니다. 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오래 가게 되면 그 혈과 얇아집니다. 그럼 뇌출혈 오기 사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술을 할 때면 보통 아스피린 달고 있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아스피린 떼라 합니다. 어제 그런가? 수술할 때 혈관이 지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타딘가 다 이게 우리 그 혈세포가 한 대 엉킬까봐 예, 그거 방지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별 쓸데는 없습니다. 마지막 가서는 우리 심장 쓰자라는 사람들 아스피린 계속 달고 있어도 마지막에 쓰자하는데 또 막힙니다. 예? 그래가지고 쓰자를 바꿔요라 이런 경향이 많고 모든 서약은

0: 콤파츠를 다 해칩니다. 강이 나빠지게 되면 눈은 못 볼 수 있고, 콤파츠 나빠지게 되면 그 다음 붓기고, 그 다음에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다 문제 생깁니다. 그럼 남성분들은 아스피린이랑 오래 달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젤리셔이가 점점 심해져서 소업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온 그분도 서울병원에 다 검사하고, 자긴 딱 주절하기 싫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중칭 끝작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고 북경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말이 다 똑같습니다. 혈관의 관상동맥이 우선 90% 이상 막혔는데 주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방송 듣고 왔는데 우리 혈배강 쓰게 되면 주사를 할 필요 없다. 이거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혈배강 가지고서 대체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죠. 예, 엄청 좋죠 지금. 예. 그래서 혈배강은 어째서 효과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가. 첫째는 우선 중약제를 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중약제가 보통 이런 효과를 못 나타냅니다. 근데 최신 기술이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예, 500도를 둔 이런 분자로 나와가지고 모든 약제가 나 당시에 이런 또디오차이 이거 천연약제를 갖다가 서리 또 700여 명 약박사들이 연구를 해내가지고 서리 제일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3분의 1에 직접 흡수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거기면 혈전 부위에 가서 직접 그걸 녹일 수 있죠. 예, 그래서 효과가 빨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 주사를 이미 했다 이런 분들도 모든 이런 서약을 보통 대여섯가지를 평생 달고 있어랍니다. 뭐 리비글레라든가 이런 약들을 계속 달고 있어랍니다. 이 서약 한 가지만 해도 우리 간을 써지게 해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달고 있다나게 되면 간이 다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보통 여기 처방 본다 할 때 공농 수치도 영 중요합니다. 우리 공농 수치가 많습니다. 제일 첫째 뭐인가 전신의 대사를 조절해 준다. 딱 썼습니다. 调节 전신 다시 그리고 회복 시범 활리 세포 활력을 회복해 준다. 그다음 심혈관 공능을 개선해 준다. 그다음에 젠노 젠신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것이가 영 중요합니다. 우리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할 때 딱 심리혈관만 치료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왕왕 우리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젠신 젠노 이것이 영 중요하고 후증 구번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구번이라는 거는 근본을 다스려줘가지고 우리 육세등지 오미자가 들어간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 비타민 A하고 자지정피관. 이 자지정피관은 우리 약상에서 뭐라는가 후미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양활쇠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에 또 우리 관심병 또 고혈지 치료한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고혈지. 그래서 우리 심장 주자라는 분들이 서약을 달고 있는 거 뛸 수 있다. 이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뇌동맥경화를 치료한다. 딱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성 시력감퇴 치료해준다고 써놓고 그다음 또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 그다음 만성 원인성 기관지염 치료해준다고 서리 딱 써놨습니다. 이거는 몽땅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그 처방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심근세포를 수복해준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어젠가면 예전에 예, 혈배강 예, 지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어젠가면 처음에는 잠깐 어제 혈압도 그렇게 아예 되지. 그 다음에도 예, 예, 뭐니까 머리도 계속 아프고 머리 아픈 거는 제 생각이 되고 이전에 그 다발성 혈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머리 아프고 또 예, 공실부수도 있으면서도 예, 그렇게도 하고 그냥 어지럽기도 하고 예.
0: 네.
2: 그 다음에 또 예, 이 뭐니까 무슨 예, 다 무슨 먹었다 하면 무슨 유익으로 당단해지고 좋아서 아이들고 예.
0: 맞습니다.
2: 그리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예, 잠도 어째 그렇게 자지 못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신장도, 이거도 가슴 답답함에, 잠깐 숨을 올라오지 않지.
0: 네.
2: 그 다음에, 예,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런 동사만 했는데, 잠깐, 예, 고다다 고친 거 거지. 가슴 써서 그런지, 잠깐 효과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네, 네.
2: 예, 친구 고지 하고 나가, 머리 아프게, 우리 어째 그렇게 깜짝같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예, 혜택 받는데, 이제, 나의,

0: 머리 아픈 게 있어가지고 소화 그렇게 잘 돼가지고 우선 예고도 보지 못해 먹지 못하고 예.
1: 맞습니다.
0: 잠도 그렇게 예, 잘 자고 예. 이렇게 예. 이 하도 이로 가실래 이러니까 이제가 예, 점점 사람이 또 좋고 예, 또 부드러지고 이제가 예, 예, 또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가고 스물 그 친구 24번 하는 그 활동이 지금 참가했습니다.
1: 예예.
0: 겨우기남 야구 이제가에 이따가 두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효과를 너 뭘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계속 먹으려고 한다.
1: 보통 우리 진부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가는데 진부 12번이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진부도 뭐 어디 아프면 딱 거기만 놔줘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전신의 이런 경락을 다 열어주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침 한번 놓는 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로 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침도 그렇습니다. 12번이가 치료 단계입니다. 첫 번째 치료 단계입니다. 그 다음 12번호는 공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고 단계까지 다 걸치게 되면 기본상 병이가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침구가 들어감으로써 경락을 몽땅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약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맨 약을 먹기보다 효과 더 빠릅니다.
0: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전에 뭐니까 앉아서 침구를 하고 이래도 효과 못 보던 게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침구 한 다음부터 제가 효과 빠르고 한다면 아니라 뭐니까 여러 가지로 있다가 이렇게 보수란 말입니다.
1: 그리고 제가 침을 놔서 보니까 대부분 서약을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약이 위를 해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장룡펼 이래면 위를 아예 해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기실은 위를 해치는 게 직접적으로 해치는 서약이 아니고 그 서약이 들어가서 일단 간을 먼저 해칩니다. 간이란 게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간 경락이 또 막히게 되면 위장도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변비도 생기고 무슨 먹게 되면 드직하면서 잘 내려야 갑니다. 이 침 찔러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중완쇼에 거기입니다. 기다만 침 쭉 찔러보게 되면 여기 땅땅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통 우리 존족들은 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면서 좋기는 침을 결합하게 되면 그 적을 빨리 풀어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면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약이라는 게 이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보통. 예.
0: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 많은데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요소에 하겠습니다. 그때 어제 나 있었을 때 자꾸 이병 표정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예, 저도 지금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내장색이 두부할까요? 신조통이 있어서 가슴이 그래서 이렇게 막 두드려도 막 그저 무섭게 도로 온도는 같아 아프고 예.
1: 네.
3: 아, 그다음에 고혈압, 고혈지도 높고 나도 모르게 식은 땀을 자꾸 많이 흘린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저는 사수가 많아지고 멸 수가 없고 예. 숨이 올라 특히 밤에 더 합니다. 숨이 올라와서 아니 밤낮으로 이렇게 계속 저는 이제 눈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1: 어.
3: 예, 그러니까 여러 병원으로 다니면서 침도 맞고 청량까지 먹었는데 아 병이 아이 났습니까?
1: 네.
3: 아이 됐대다. 정말 네. 좋던 약을 먹었는데
1: 맞습니다.
3: 그리고 선생님이 후구 선생님이 이 혈병화가 친구를 결합했는데 야 정말 기적같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1: 예.
3: 정말 예. 벌써 이 친구 이렇게 맞는 첫날에 벌써 가슴이 시원하더라고 합니다. 가슴 움켜쥐고 이래도 네. 가슴이 시원하고 아 눈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마음이 편안하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벌써 병이 났을까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지금 어떤 문제가 것이. 생기는가 하면
3: 예.
1: 그런데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이런 그 검사람에 다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가슴 별 해결책이 없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근데 그분은 숨이 너무 차고 이래 숨 쉴 때면 자꾸 가래 걸린 소리 그렁그렁 납니다. 중이는 이걸 압니다. 어제 그런가 기관지 거기에 가래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 가래 들어차게 되면 우리 기관지 호흡도가 잠깐 좁아집니다.

0: 그러면 사람이 숨 쉬는 게 영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숨 쉴 때면 자꾸 가래 걸린 소리가 그렁그렁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배강의가 좋다는 게 뭔가? 여기면 일단, 천하분이라는 약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맥동, 오미자, 단삼, 치설, 그리고 택사.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그 가래를 빨리 녹여 내보냅니다. 그래서 가래를 위에 가래는 위로 내보내고 아래 가래는 수축 깊은 곳의 가래는 소변 통해서 우리 그 폐지수이랑 없애는 약재 제일 좋은 약이 있습니다. 택사라는 약재 제일 좋습니다. 저시 이것이가 소변 통해서 또 이런 물을 다 내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물이 찼거나 심장에 물이 찼거나 이런 것들을 몽땅 끄집어 내가면서 심혈관 질병 치료할 수 있거나 전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게죠.
1: 예, 벌써 이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0: 당연하죠. 예, 예.
1: 예, 그리고 아무래도 맑아지고 벌써 예, 효과가 있으니까 밤에 잠을 잘 잤다 말입니다.
0: 네.
1: 시원하게.
0: 그렇죠.
1: 아침에
0: 예. 숨이 차지 않으면 잠 잘 자죠. 예.
1: 예, 숨이 차고 잠은 벌써 잘 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정신 나도 예.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예, 우리 아바이도 예, 침대에서 일어 못 나왔습니다. 예, 그
0: 말도 침대에서
1: 예. 예, 말을 잘 못해서 남이 네. 알아듣기.
0: 예, 예.
1: 그래서 우리 아바이 정말, 어제 난 죽었다,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생님이, 이, 질병강하고 친구 영화단, 이, 아이 소리를 듣고, 예. 아이, 이번에는 친구가 질병강하고 먹고, 완전히 해보고 가져왔습니다.
0: 맨 바로 왔죠.
1: 조금 아이들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진짜란 거지, 진짜도 아예 한다.
0: 네, 그렇죠.
1: 예, 그래도, 그저 해다 원래 하루에, 어쨌든 두 번씩 병원을 실려가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아이가 또 알았죠. 예.
1: 예, 지금 예, 완전 회복되니까 지금 전에 병원을 아예 갑니다.
0: 맞습니다. 갈 필요
1: 예.
0: 없어요.
1: 야
0: 예. 바쁘지 않은 데 갑니까? 예.
1: 예, 그러니까 아바이 전에 기뻐서 이런 기사 어디 있고, 이런 친구 어디 있는가 하고.
0: 네, 약이 좋죠. 예.
1: 예, 약이 좋고, 친구 잘하고, 이사, 정말 진짜 이사 약이 정말 좋고, 이사, 이사, 정말 친구 잘한다고, 어디 이런 이사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는 세상이 정말 예, 좋다 합니다, 이제.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 하는 말이가 그럽니다. 아니, 이 선생님 친구가, 뭐, 연변에서 이런, 뭐, 유명한 친구 있는 것 같다고 이랍니다.
0: 예.
1: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 아, 친구 잘하지, 처방 잘하지, 아, 면비로 쉬러 가고, 쉬러 오고.
0: 그래.
1: 얼마나 환자들 편리합니까?
0: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가 하는 말이가, 선생님이 전성으로 자기를 대해주니까, 자기 친구에서 예. 이런 효과를 받지 않을까. 이게 기적이 아닌가 하미.
0: 그게 영 중요합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가, 이런 선생으로 우리 또 한 번 더, 저 중심으로 모시고, 지금 더 많이 맞고,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이번에 막 달아다니겠다.
0: 아, 좋죠. 예, 예. 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두 양지를 살렸다니까.
0: 예.
1: 이게 우리 아빠가 우리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선생님께 한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예.
1: 이번에 활동에, 이번 그 친구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좋죠. 이번에 활동이
1: 예,
0: 너무 좋습니다. 예, 예.
1: 예, 얼마나 싫어가고 싫어하지 않고.
0: 그렇죠. 예, 예.
1: 예, 얼마나 편리하고.
0: 이렇게 하면 돼요?
1: 아, 병원 어디 있습니까?
0: 네, 예.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네,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네, 예,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예, 저는 관심병으로 앓고 있던 환자입니다.
0: 네, 예,
3: 예. 예, 항상 숨이 차고 혈압도 정상이 되지 않고 높았다 낮았다 하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 180씩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0: 네.
3: 그래부터 막 부엌에서 일하다면 땀이 비어듯이 내리고 숨이 차고 떨리기도 하고 우렁맛에도 또 잘 깨끼고
0: 네.
3: 밥숟가락도 어떤 때는 흔들흔들하며 떨거뜨리고 이렇게 지지 못하고 뒷잠들이 켜와서 밤잠도 잘 편하게 자기 정말 힘들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0: 네.
3: 예, 근데 방송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혈배강은 전신 대사를 조절하고
0: 예.
3: 세포 활력을 회복시키며
0: 네.
3: 관심병, 고혈증, 뇌동맥 경화, 러면성 시력감퇴,
0: 네.
3: 갑상선 기능 감퇴로 인해서
0: 예, 예.
3: 만성 러면병 보도 역할 하는데 작용이 크다는 이거 알게 됐다.

0: 말인가요?
1: 네.
0: 그래, 이 약을 좀 먹어보자 하고 해서 싸 먹었습니다.
1: 네.
0: 한 반년 먹고 나니까, 정말, 이 중약이라는 거는 좀, 이런, 료청, 이거 료청 싼 거 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네. 오상육부 그 세포가.
0: 먹고 보니까 예. 호전이 오더라 말입니다.
1: 세포 수복하는 게 그 시간이 예. 걸립니다. 예.
0: 그래 말입니다. 반년 먹게 되니까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던 것이 기본상으로 호전되고 종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정신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경력도 좋아지고
1: 그렇죠.
0: 자꾸 잊어먹던 것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이 약이 정말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일으킵니까?
1: 맞습니다.
0: 네. 네. 난 정말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심장과 혈압이 정상으로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1: 네. 좋죠. 네. 네.
0: 선생님 이런 좋은 약을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네. 네. 건강하세요.
0: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처방이 제일 첫째, 우리 당삼하고 단삼 들어갔습니다. 이 당삼, 단삼이가 결합하게 되면, 예, 부치 호쇄한 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를 많이 보충해줘야 혈액순환 잘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뭐라는가, 치수 회성 이런 공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거기다 뭐에 들어가는가, 치서울한 약재 들어갔습니다. 이 치서울은 제가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예? 우리 선농본 조징에서 치서울하고, 그 다음에 바이서울하고, 서요, 이 명칭이 틀리지만 다 같은 약입니다. 예, 치솔하고 바이솔과 하나는 어제 바이솔과 세탄 색깔 난 데서 바이솔고 치솔은 그 붉은 색깔 난 데서 치솔고 이렇습니다. 예, 공능은 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치솔은 이짝의 단삼, 당삼과 결합해가지고 무슨가 작용하는가 칭거우 지우신 쌈보랍니다. 그러니까 칭거우란 게 뭡니까? 그 혈관 안이 그런 나쁜 독소 쓰레기 예 이런 것들을 몽땅 청결해 내갑니다. 그리고 심장을 이런 구하는 세 가지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쌈보가 직접 조합해가지고 직접 인체 내에 들어가서 신속히 작용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예. 네, 선생님 혈관에 혈압을 한 30년 고생했어요.
1: 네.
3: 그래서 병원에 그 처음에 모르겠는데 나무 그 병원에 가서 며칠 하니까 그 병원 나오니 또 혈압이 아파서 불편해서 또 병원에 주워라니 어떤 환자들은 아직도 술을 나이 했어요. 나와도 다시 들어갔는데
1: 또 들어갔는데 예.
3: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을까 예? 그 약 먹은 날 전에부터 이렇습니다.
1: 네.
3: 예, 요즘에 한 달 넘는데
1: 네.
3: 그게 요 시간에 쓰면 조금 내 원래 병신 게 개되기에 나서 아마 하는 일이 조금 좋았더니
1: 네.
3: 조금씩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럴 순간.
1: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약은 혈관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또 쑥 내려옵니다. 예.
3: 예, 아이. 그 전처럼.
1: 아프지 않죠.
3: 불편하진 않습니다.
1: 네, 그래야 좋은 게지. 예.
3: 이럴 순간.
1: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느라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예. 마세요. 무서운 건 뭔가 이런 혈압약 서약에 대한 이런 혈압약 써가지고 혈관 벽이 얇아져가지고 혈관이 터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혈배강은 혈압이 올라가도 이 혈관 탄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 다시 혈압이 쭉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사람 편안하죠.
3: 예. 혈관도 쓰고 있다가 뭐든 걸해야겠니.
1: 건신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건신고 예. 이렇게 사람 자꾸 뭐 잊어버리면
1: 아 그렇죠 예예
3: 예 저녁에 약 먹자고
1: 예
3: 여파리 나는 필요 없습니다.
1: 그 건신고를 오래 쓰느라면 거기 또 공능수치에 썼습니다. 그 기억력을 회복해준다는 거 딱 써놨습니다. 예.
3: 오래 먹으면 될 수 있습니다.
1: 됩니다. 예. 피 모자라 그렇죠 머리 예.
3: 어제 내 통 내 병살을 먹었는데
1: 예 이제 내 병살 잡았죠. 근데 지금 좀 걸을 수 있습니까?
3: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나이, 좀 이런데 빛이 사지라면 기대기만.
1: 전문의 잘못 치료해가지고 요추관만 탈출 잘못 치료해. 지금, 이 위생실 다니는 것도 벌벌 기대기지 않습니까? 예.
3: 그래. 어찌인가 그랬지. 아무것도 모르시나 말지.
1: 그

0: 그렇죠.
1: 요즘, 요즘 자꾸 다리 아프다며. 네. 막 깨지고 깨우면 한다. 네. 그런데 나가서 공실에 너무 내게 된 게 못 쓴다.
0: 네.
1: 못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랬어요. 막 또 나지쳐서 그래 들어먹고 나서 내게 접어해라는가 봐요.
0: 네. 어쨌든 후에 우리 그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그럴 때 한번 예. 오세요. 제가 집 놔둘게. 예.
1: 예. 예. 그래서 이 양은 일단 저기 권신경이 예. 내장선 차인데 좀 나이 먹으면
0: 이렇습니다. 많이 잡사 이래서 그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 예. 나 그저 좀 빨리 나 사슴해서 많이 먹고
0: 그래 많이 잡으면 좋죠. 예. 예.
1: 선생님,
0: 예.
1: 선생님, 저는 양을
0: 아시네,
1: 나는 많이
0: 낳았습니다. 많이
1: 낳았죠,
0: 예.
1: 예.
0: 예.
1: 예.
0: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직접 그 혈액순환 따라가지고 약의 유효성분이가 500돌도라는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이 심장 그 자글로 들어가서 세척제처럼 거기에 그 혈관 내벽에 붙어 있는 이런 신고, 그러니까 나쁜 이런 물질이 혈전이라든가 방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몽땅 녹입니다. 그리고 혈관 내 피세포를 빨리 수복해줍니다. 이래서 혈관 탄력이 회복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3: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령자는 이야기 주제를 돌리며 리리의 다이아몬드 사업이 크게 잘 되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한청재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령자는 리리가 항상 미소를 짓고 말이 적으며 옷차림도 중후해서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형제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있고 재정 상태가 좋다는 증거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자신은 리리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작은 접시부터 큰 접시까지 모두 고전 자기 세트였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한 총재에게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세상 모든 겉모습은 허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은 여기에 진실한 모습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 총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자신의 오문 카지노를 하는 친구가 도박빚을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겨 붙잡혔고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감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카지노 담보 가격인 3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자신이 샀고 이번에 상해에 가져와 리리에게 크기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릉릉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재촉했고 한 총재는 리리가 그 반지를 120만 원에 사갔다고 말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리는 자신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벽돌을 옮기는 것과 같아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어제는 완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착했는데 숫자 0이 실수 없이 많아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를 가격이라고 했다. 이때 식당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방울은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룡자는 모두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채소 국수나 채소 쌀죽을 끓이자고 제안했다. 릉흥은 춥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룡자는 그래도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확성기로 오동 아주머니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시작된다. 아버의 집에 손님이 왔으니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연락이었다. 아버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앉아있었고 진한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다. 이때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아버를 반갑게 껴안았다. 자신이 아버의 형이며 방금 향강에서 왔고 오늘에서야 동생을 만났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형은 아버의 손을 놓고 함께 온 여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재빨리 형수님이라고 부르도록 재촉했다. 아버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님이 다가와 동생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작은 이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는 아직 몽한 상태로 형과 형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재빨리 안내했다. 이때 창밖에는 이미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어 좌우로 살피며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이모는 이미 전화로 아버의 부모께 연락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다. 형은 창밖에 몰려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아버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물으며 아버가 아직 우표 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이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형수님은 우표첩 세 권과 작업복 바지 한 벌, 라운드 넥 티셔츠 두 벌을 꺼내 보여주었다. 형은 이 바지가 진짜 미국 청바지이며 아버가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다. 형수님은 옛날 상해 사투리에 광동어를 섞어 사용하며 이 옷들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서 형은 우표첩을 펼쳤고 아버는 눈에 띄는 나비 우표 세트와 큰 날개 푸른 나비 소형 우표 두 장을 보았다. 그는 문득 배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는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형은 해외 일반 우표는 인쇄가 정말로 정교하다고 칭찬했다. 아버는 서랍을 열어 티셔츠를 아래에 깔아 평평하게 정비하고 바지는 낡은 가방에 넣었다. 형은 천천히 커튼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아버에게 향양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형수님은 향양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자신이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여동생도 이미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앉아있었다. 향양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자신의 회사에서 도와줄 수도 있으며 밤에 책을 읽고 광동어 수업을 들으며 영어도 조금 배우면 무역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작은 이모가 장을 보고 돌아왔고 이어 아버의 아버지도 서둘러 집에 도착했다. 형과 형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했다. 형은 아버지의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었다. 아버지가 아직 대답하지 않은 사이 형은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초콜릿 한 상자, 담배 두 갑, 그리고 향양의 오래된 브랜드 약품 여러 상자를 꺼내놓았다. 아버의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형은 부모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마음이니 몸 관리에 잘 사용하시라고 말했다. 아버의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모두 가져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작은 이모는 형에게 이곳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먹고 입을 것이 모두 넉넉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옆에서 아버지께서 지금의 시대 상황과 해외 상황을 모두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무역을 하고 아프리카를 대상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들어 형수의 손에 건네며 정중히 사과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 마음은 받지만 물건과 돈은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효도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활동 경비에 사용하라고 말했다. 형과 형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버에게 형과 형수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가라고 지시했다. 작은 이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는 계속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재촉했다. 아버지는 다가와 아버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항하는 것이냐고 따지

지며 빨리 모셔보내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버는 설지와 함께 만찬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설지는 거울을 마주하고 향양에서 온 티셔츠 두 벌을 번갈아 입어보았다. 하나는 흰색 바탕에 분홍색이 더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색 바탕에 연한 파란색이 더해진 것이었다. 설지는 거울 앞에서 앞뒤 좌우를 살피며 흰색을 입을지 파란색을 입을지 고민했다. 아버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지는 아버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설지가 그냥 셔츠를 입는 것이 더 대범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설지는 저녁 만찬에 함께 모이게 될 사람들 중 란란, 호생, 오동 아주머니와 서진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서진의 남자친구는 모른다고 말했다. 아버는 옷을 간단하게 입는 것이 좋고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설지는 아버를 놀리며 자신은 반드시 이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망설이다가 파란색을 입으라고 권했다. 설지와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던 아버는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이 설지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한동안 걷다가 전차를 네 정거장 타고 정점에 도착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식당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오동 아주머니 서진과 서진의 남자친구가 이미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아버는 식당의 특색 메뉴가 무엇인지 물었다. 종업원은 생선에 건조 육류, 통닭, 매운 고추 볶음 등이라고 했다. 아버는 몇 가지를 주문했고 잠시 후 정업원은 오래된 나무 쟁반에 특제의 반찬과 주조 음식을 잔뜩 들고 왔다. 주조 음식은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의미한다. 또한 어깨살 열 조각, 청어꼬리, 청어장과 고기 요리도 함께 나왔다. 이때 호생이 도착했다. 아버는 란란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란란이 감기에 걸려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버는 호생의 목소리에서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도착한 후 서로를 소개했다. 서진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간 수줍은 모습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설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설지는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부럽다며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설지는 아주머니도 젊으시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설지의 옷이 분명히 수입품이라고 말했다. 설지는 향양에 있는 삼촌이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아버는 설지의 허벅지를 꽉 쥐었고 설지는 아프다고 소리쳤다. 음식을 먹으며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다. 옆 테이블들도 모두 시끌벅적하면서 진지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되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단편 소설 무성한 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

0: 1888-4430-2234번 18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이 연결해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원했습니다.
3: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대표팀 대 심양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들여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 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리하고 재완산하며

0: 재반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주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들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틀어지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신비지도와 입문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재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협조를 강화하며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4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훈춘시 2건, 종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4건, 종점 사건 1건, 화룡시 1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0: 각급 인재 사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결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2일 인재 안거 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 안거 전사슬 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 안거 정책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 발전 전 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 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5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쉼터, 주택 임대 구매 보조금 등 지원 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기대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연결시에서는 로계로 인재 안거주택 2,300여 채를 마련해 인재 구직, 취직, 정착 전 과정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0: 중점 승격시켜 외지 청년들의 연길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수전모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길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길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외지 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구매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루게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대표팀 대 심양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원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버트를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축구계의 독특한 형제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제일 우정유일 의리념하에 앙양된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관광, 상업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교류, 문화교류, 소비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협력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온라인 음식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락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집법 일꾼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 자격, 주방 위생 환경, 식품 가공 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률권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 예방 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 감독관리국 음식 봉사 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음식은 개봉하면 원상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

0: 식품 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해 온라인 음식 봉사 규범화 주의 고지서와 연변조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규정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루게로 온라인 입점 음식업체 연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 표준, 3가지 청결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 안전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 관리 건설 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 안전 감독 관리가 부문의 순회 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 공동체의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력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 학업 수준 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 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주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0: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질의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훈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북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요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면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 공안처 연길서역 파출소와 협의해 고속철도역에 비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근일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길시에서는 연변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이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길시 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1: 도시 정밀화 치리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주차, 교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오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

0: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전 시장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장소 집단 급식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중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지를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0: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6일부터 내륙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는 주말 전용 로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촌 일종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이제 위에서 구체적인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은 10일까지 진행한다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이 심각한 특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본 제품을 예를 들어서 천이 박사라면 15각에 15각을 줍니다. 100% 무료로 주게 되었지요. 두 번째 우대 활동, 큰 우대 활동인데요. 현금권 1,500원을 총 값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대 활동은 1,500원을 빼주는 현금권 주는 우대 활동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니까 잘 봐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의 특징.

0: 시점이라면 지금 100% 무료로 주고 1,500원 현금권을 빼주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이 제품을 또 무료로 한 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저 치료이기를 하게 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너무 시대적인 건강학에 있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준확하게 현명하게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게 되었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혈이 통하는 그 계통을 아주 말끔하게 잘 청소해주게 되었고 혈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게끔 수통이 잘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저 치료이기 오전에 30분 손목에다 딱 끼고 오후에 30분 또 손목에다 딱 끼고 하루에 두 번만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환은 아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좋은 역할하는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우대활동 가운데서 천희 박사는 15각 1,500원의 레이저 치료기 그리고 세신리로는 12각에 1,500원의 레이저 치료기 명서방은 15각에 1,500원의 레이저 치료기 이렇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좋은 병치료 기회를 OTC 국약에 속하는 제품이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명서방 약선 한답니다.
0: 아, 어떠세요? 예, 어떤 문제죠?
2: 예, 이런 거 한 반년 넘어 썼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2: 예, 제 이거 쓰기 전에 내 눈이 그냥 깔깔하고, 그래서 조금만 바람나자 눈물이 나고, 예, 눈이 영 아팠습니다, 진짜.
0: 눈이 아프기까지 하면 주의해야 됩니다.
2: 예, 예. 예, 눈 아프고, 게다가 이제 보이는 게 뿌옇고, 잘 안 보이고, 예. 눈앞에 무색이 자꾸 떠댕기는
0: 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네.
2: 예. 예. 그래서, 예, 또 시병원에도 양크에도 가봐이고, 옆면 그, 위에 쪽에, 거기 또 큰 양크 있지 않까?
0: 있습니다. 예, 예.
2: 예, 예. 거기도 가벼우고, 이렇게 검사도 하고, 약 썼는데, 쓸 때는 영 조금 괜찮은 것 같고 하다도 한, 그래서, 약을 끊어서 한두 달 지나면 또 그 증상이 나타나고, 예. 진짜 눈이 영, 때로는 막 눈이 따갑고 막 그 정도까지 됐다 말입니다.
0: 예, 예, 예.
2: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안 하고 지낸 높지는 않다고 검사한 게. 예.
0: 너무 높지는 않지만 해도 높은 예, 데로 예. 가는 길에 지금 있습니다.
2: 예, 가는 길에 들어섰죠. 예. 예. 그래 영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그저 눈약을 예, 그저 서너 가지를 한 너도 번씩 구 그래 그 제가 애나게 그래 고생했는데 그좀 차에 이렇게 방송도 그서 명서방 눈약 썼는데 4번 2약 가지고 예, 눈이 막 하이 지금 해결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깔깔한 증상도 많이 났고 예 바람 나던 눈물이 자꾸 나고 그래도 그것도 났고 그다음에 이 앞이 뿌연도 잘 안 보이던 증상도 많이 와주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길에 활동이 올 때, 이 배달 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했습니다.
0: 이 눈, 심장과 배열을 처분해주는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힘 넣고 쓰시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
2: 예. 예, 예 선생님, 작은님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세신이라로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우리 아저씨, 한날 밤에 초변 한 대여섯 번 봅니다.
0: 예.
3: 그러니까 온 밤 쉰 것 같지 않고, 피곤하고, 예, 맥였고, 밤에 쉰 것 같지 않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세신이라로 쓴 다음에,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일을 안 해납니다.
0: 정사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예. 한 시간 후에 소변 보면 거품이 거도 위생실 그 변기 가득 찼댔습니다. 근데 그 거품도 없어지고.
0: 예.
3: 그리고 얘 식사 따라니까 맥이 나니까 얘 그냥 그거 어디서 누기 감기 하모 감기 하던 게 감기 아이온다.
0: 예, 면역력이 올라갔단 걸로.
3: 예. 예.
0: 여기 녹혈증 전도권이 예. 면역력을 높였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신기하게, 이거 썼는데 또 예 관절도 좋아졌습니다.
0: 건반지 좋아지니까.

0: 예.
1: 맥이 없어서 걸기 힘들어 했는데 루팅이랑 올라오게 용헐크에 맥이 난단다.
0: 그럼요.
1: 그래서 예, 아, 이 세심이로 예, 남자들이 전열선염에 최고입니다.
0: 그렇죠. 예. 전열선은 예. 이 곰팥이 세야만이 전열선을 누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곰팥을 도와주는 데는 이 제품이 더 두말할 것 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1: 그리고 또 예, 나는 민소방 씁니다.
0: 예.
1: 근데 내가 눈이 잘 아이보에 검사하니까 백내장 시초 있답니다.
0: 예.
1: 그래서 눈이 뿌옇고에 잘 아이보니까 정시야에 남다.
0: 예.
1: 아이보이면 예. 그리고 바깥에 나가 바람을 좀 맞으면 눈물도 나고 그 다음에 피도 자꾸 지고 예, 눈곱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민소방이 또 능약이는 명약입니다.
0: 예, 그렇죠.
1: 예, 붙이는 거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봐도 효과 없었는데 이 민소방이 또 눈이 맑아지니까 정신이 나고 예, 영도 쓴다. 그러니까 예, 이 민소방 썼는데 간도 좋아진다. 눈이 좋아지니까 나 또 예, 이게 간도
0: 그렇죠. 강한 눈은 예. 떨어질 수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래서 이제 10일이 지나면은 어서는 그
0: 우리 할 때
1: 결속됩니다.
0: 그렇죠. 예. 1,500원 빼주는 것도, 예.
1: 것도 없어지고
0: 레이저 치료액이 없어져.
1: 예. 예, 이렇게 좋을 때에 어쨌든 우리 아저씨랑 이거 좀 약등도 있어야 콩팥이 한번 베이들으면 좀 말 들었다도 또 재발한다. 계속
0: 그렇죠.
1: 재발하지 않고 오래 쓰기 위해서 예. 이분이 이거 1,500원 감해줄 때 세심이로도 더 싸고 이거 예 명소방도 더 싸다고 전화한 겐다.
0: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 예.
0: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1: 예. 선생님 소원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희 박사도 우리 홍님이를 지금 예. 대도시에서 쓰고 있는데 아영 좋습니다.
0: 예.
3: 부위 와서 병원에 한 20날 입원해 치료를 받고 나와서 지금 쓰는데 이 팔이랑 두려우고 다리도 이 뭔가 들지 못하고 줄줄 끊던 게 지금 이 전이 박사에서 우석에도 발기축도 좀 둡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 예. 그다음 이 팔도 두려우고 있던 게도 어쩜 좀 이 어깨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래 점차 정상으로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고도 예, 자꾸 건서 쓰고 뭐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건서 쓰고 그러면 영 투정질이 많던 게 그런 것도 지금 없어지고 예. 영어 진정합니다 사람이.
0: 그래요. 예예. 예. 예,
3: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도 잘하고 어쨌든지 영 모든 면에서 이 부위에는 이 천이 박사만의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73세의 예. 전문 신경외과 미국에 있는 박사를 눈에 앉은 것 세워준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3: 예. 그래 이 천이 박사 이렇게 좋을 때도 이번에 현금도 뽑아주지 약도 그래 주지 아까 내 지들이 배달받아 놓으라고 그랬대. 그럼 그러겠다고 소리게 오늘 천이 박사를 배달받자 그린다.
0: 그래라 하세요. 5017766에 전화를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명서방 눈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4: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이 뭔가 뭐 병원에 가 병원에 백내장에 왔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0: 예, 제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이요? 50, 60, 어느 계단이겠어요?
4: 70이 넘었습니다.
0: 70이 넘었 그때면 백내장에 예. 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4: 예. 예. 그래서 수술하라는 거 수술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또 그 명수관 눈약을 쓴 친구들이 말하는 게 영 좋답니다. 그래서, 네. 이 명소반 눈약을 쓰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엔 눈이 막 가렵고 막 예, 그런 영 심해하다 말입니다.
0: 그렇죠.
4: 네, 굉장히 이거 그런 그리고 막 눈에 피지고 예,
0: 예.
4: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그게 이렇단 말입니다. 눈에 피지고 가렵고.
0: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4: 예. 그래 난 이 명소반 눈약은 확실히 눈약에 최고라는 거 말합니다.
0: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4: 예. 예. 예. 그래서 예.

0: 이번에 또 우리 할때 줬을 때다에.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나는 이 맹서반 논약을 이렇게 또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0: 좋은 약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대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본인이 최신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이제 그 아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 허리 다리 아픔이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지는 선택에 쓰고 있는지 써보니까 많이 좋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여기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나쁘고 허리 다리 아픔이 걸집 아픈 것도 좀 많이 나사졌습니다 지금 그런 거리가.
1: 그렇죠.
3: 좀 특히 소변 차수가 밤에 열을 죽게 나구나.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데 이렇습니까? 차수도 제대로 죽고 잠도 제대로 잔다 지금.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이번에 할 때 2,500원 돈도 빼준다 할 때 좀 장가래 배달 받자 이랬다 이거.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저는 노공세 부주 지내치면서 머리에서 막 소리 나고 예, 그래놓고 머리가 허리 처분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1: 예.
4: 내겹서 내그 탁 버리고서 누워있던 사이에서 재미 강의 듣고 이 천이 박사 썼는데 며칠을 아예 썼는데 머리가 허리 처분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자고 밥을 잘 먹고 있어놓거나 내겹고 몸이 헷갑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기억력이 그렇게 아이되고 그랬던 게 기억력도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리고 거기다가 예, 최신이로 소변나, 소변나, 밥소변나, 지내 찾아서 실수할 때도 욕만 했는데, 예, 오전은 이 두 가지를 예, 배합 잘 돼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예, 그래,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아이 봅니다. 그거 얼마 좋습니까?
1: 저녁에, 예, 그렇죠.
4: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시원하고 예, 개운하고 정신하고 몸이 헷갑아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하는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청춘을 찾은 것 같아요.
1: 그럼요. 예예.
4: 예.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예, 배달 받자 그랬다. 활동도 어제는 10일까지 하면 없다는데
1: 그렇죠. 예예. 예.
4: 1,500원씩 아이 또 유후를 해준다 이제 해야 될까 이런 좋은 활동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예예. 예.
4: 예. 그래 배달 받자.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의 이 제품 자체는 노년기에 들어서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다면 새는 시칠 새자, 신은 곰팥이란 말입니다. 1호라는 것은 제일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무엇 때문에 곰팥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놓고 말하는가? 우리 부산하는 보신이라는 것은 몸신이 아니고 곰팥을 보충해준다는 이런 말에 속하는 걸로 내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녹혈증, 그리고 전녹근, 거기에 32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모든 대사가 쳐져 있으면서 노인성 질병, 만성 질병, 완고성 질병, 잘 낫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되는가 하면 콤파치 환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오, 심장의 몸에서 제일인데 왜 콤파치를 자꾸 앞에다 놓게 되었는가 하면 심장혈은 콤파치를 떠나서는 기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체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몽땅 콤파치에 들어와서 콤파치 체질합니다. 류거합니다. 이래서 류거한다는 거 아지요? 우리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 원두커피를 드실 때 그 류거질을 놓고 류거하는 것처럼 콤파치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단 콤파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다 할지라도 심장 자기 구실을 못합니다. 혼탁된 피가 많은 노폐물이 섞인 이 피가 심장에 들어간다면 혈관을 저래 꽁꽁 막아놓고 혈관이 죽성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머리는 금방 뇌혈전, 심장은 금방 심근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파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래서 하나는 콤파치 뭐 오장을 관리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 심장이 제일 콤파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일보로서 콤팥 본신이 또 하는 일 자체 가운데서는 콤팥은 직접적으로서 신주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을 관리합니다. 저녁에 소변 차수가 많고 나가는 양은 적고 차수는 많고 남성들은 특히 갱년기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전열선 때문에 너무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때문에 저녁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다섯 번 일어나고 나면. 그리고 전열선이 허하게, 콤파치 허하게 되면 진일보로서 신주골입니다. 중약실에서는 콤파치 골격을 관리한다. 그리고 골격은 또 골수를 통해서 조혈 공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골수가 제대로 조혈 공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우리 혈액 가운데 총적량 유효 성분의 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리고 콤파치는 질을 바로서 또 귀를 관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남의 말귀를 잘 이해 못하는가 했는데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듣지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 콤파치는 아주 우리 신체 내에서 중요한 물론 어느 장기든지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지만 해도 심장과 콤파치는 이렇게 연대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심장은 골격도 소변도 귀도 관리하게 되는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이 성분들 가운데서 직접 녹혈증이라는 이 성분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피는 빨리 쳐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각기관의 공능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 녹혈증 그러니까 전녹근은 나흘 드시고 녹혈증 그 다음에 한 번 드시고 또 이쪽에 전녹근 나흘 드시고 또 그 녹혈증 한 번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성들 가운데 여성들도 가능한데 먼저 녹혈증 한 번 드시고 후에 전녹근 드셔도 됩니다.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지든 나흘 닷새의 간격만 유지하면 되는 건데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우리는 여러모로서 콤파치 양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보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조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0: 저혈 功能이 떨어지는 일정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에 달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저혈 功能을 빨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우수한 성분들 가운데서 전노건이라는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살, 뼈, 내장 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 사슴이 전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우수한 중약재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쉽게 추위를 타거나 혹은 또 쉽게 숨이 차거나 호흡기통의 문제로 인해서 쩍하면 점적주사를 맞게 되어 있거나 윤폐의 역할하는 맥도에 들어갔거나 천동이 들어갔거나 혹은 또 직접적으로서 곰팥이 약한 걸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기회가 바로 세신이로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집중 스타일을 찾아라. 아웃풋을 통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시작 전 테스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혀 다른 타입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 두드러지는지를 알면 이를 통해 맞는 아웃풋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운의 타입과 좌뇌 타입입니다. 긍정을 위해 알아둬야 할 지표이며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어떤 측면에 더 강한지를 알게 되면 다음에 두 가지 타입, 즉 신중파와 행동파로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아웃풋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중파와 행동파는 시작은 오래 걸리지만 행동하면 빠른지 시작은 빠르지만

행동할수록 힘들어지는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중파는 계획을 세우는 활동, 즉 일의 의미를 정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이것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단지 성향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시작은 느리지만 신중한 사람들이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행동파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행동파는 계획보다 실천하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결과를 축적하기를 기대합니다. 작심삼일 또는 의지박약, 미루기 같은 많은 사람이 버리고 싶어하는 습관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면 동기부여가 돼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무기력을 이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처법으로 세 번째 타입을 알아봅시다. 세 번째는 노력형과 효율형입니다. 노력형은 자신이 드리는 공력의 가치를 느끼고 더 분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효율형은 반대로 노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에 비유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지와 열정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집중은 다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전력을 기울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잘하고 싶은데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일에 애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수반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나 성과를 내는 차이는 바로 이런 효율에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집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노력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일 또는 해야 할 일만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문대생을 분석한 결과 노력형보다 효율성 학생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뉘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단계를 밟으며 노력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자신과 반대 타입의 행동을 취했을 때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노력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노력을 효율화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효율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효율을 지속가능한 힘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력형은 효율적으로, 효율형은 노력으로 집중력을 끝까지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되새김질을 통해 실패를 복기하라. 일이든 공부든 무엇이 됐든 전부터 척척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실패를 좌절해서 다시 도전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신의 집중 타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목표나 작은 과제를 세울 때 지금까지 반복됐던 실패의 원인을 반응해 보세요. 실패를 복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명입니다. 흔히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한 후에 변명하는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는다라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명은 상당히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와 원인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분석하게 되니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변명이라는 언어로 발화함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분에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변명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되새김질해보면 마음이 연마되면서 더욱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집중력에 대해 연구할수록 신기했던 점이 있는데 목표나 큰 과제를 세울 때는 신이 나서 당장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작은 과제를 실행할 때는 의욕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기획하는 일은 재밌지만 기획 안의 세부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는 좀처럼 집중이 안 돼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문대생 중에도 이런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보통 사람이 읽지도 못하는 어려운 기호로 쓰인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면서도 리포트 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아주 작은 부분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전체가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부분만 고치면 고질적인 문제가 쉽게 풀려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웃풋을 공유하면 집중이 높아진다.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아웃풋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나 지금까지의 과정,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선생님에게, 회사원이라면 상사나 동료에게, 또는 친구나 가족에게 모두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는 명문대생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생의 경우 자신의 공부 계획표나 필기 노트, 시험 점수 등을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 다음 공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거나 의식하지 못해서 지나쳐버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웃풋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도 몰랐던 문제를 인식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다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함이나 위험한 공사 현장 기계에 눈이 그려진 스티커를 붙이면 모금액이 늘어나고 안전의식이 생겨 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웃풋을 보여주면 저절로 의식하게 돼 평소보다 힘을 내게 됩니다. 요즘 집이나 도서관보다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나 음악 소리 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백색 소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라 자연스럽게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집중이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글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이 볼 거라고 의식하면 나만 알아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쓸 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정리하는 방식은 물론 글씨체까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리 원대한 포부와 꿈이 있더라도 매일 같은 일을 혼자서 지속해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나 판단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의식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영의 기본으로 불리는 점검은 체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실패를 복기하거나 아웃풋을 공유하는 점검은 긍정적인 자극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제3자의 독립적인 피드백을 참고하면 공부 효율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업무 성과나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이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을 먼저 처리하고 늦게 시작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신중파와 행동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파는 전자, 신중파는 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기하게도 신중파와 행동파의 가장 큰 차이는 가능한 한 빨리라는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행동파는 빨리라는 말에 반응했고 신중파는 가능한 한에 집중해서 같은 말인데도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행동파와 신중파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투입해 추진해야 하는 일은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보다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신중파가 더 적합합니다. 신중파는 장기적인 일을 할 때 집중을 훨씬 잘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일, 즉 재빠르게 움직여서 해결해야 하는 일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행동파는 신중파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빨리 끝내야 할 때는 집중을 잘하는데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거나 금방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에는 좀처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동파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단기적인 일만 맡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에게 맞지 않아

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파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한 번에 끝내기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일도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스케줄에 맞춰 조금씩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루날을 정해서 모든 집중력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계약 전날 방학 숙제를 몰아서 하듯 말이죠. 자기 페이스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신중파인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 시간을 정해두기를 추천합니다. 하루 중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시간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이후 1시간 또는 집중이 잘 안 되는 퇴근 1시간 전 등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일이나 계획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이 없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다음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성향을 알아두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집중법과 대처법을 빨리 찾아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인간의 뇌가 노력할 수 있는 뇌와 노력할 수 없는 뇌로 나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럼 나는 노력할 수 없는 뇌인가 봐요. 네, 분명 이렇게 초조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뇌의 작용이 선천적으로 노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타입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잘하는 타입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1장에서 설명했던 선피지를 기억하시나요? 다시 말해 노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노력보다 뛰어난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은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계가 만들어졌고 물물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돈이 만들어졌으며 연락이나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일과 휴대전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명문대생이 최고의 인재로 불리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가장 효율적인 집중법과 공부법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알기 전에는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고무시켜 좋게 말하면 순수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빨리 효율적인 방법을 알았다면 좋았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보다는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 책도 집필했습니다. 단번에 집중력이 상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초집중 기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삼수를 하고 명문대 상위권으로 합격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떻게 공부했어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가 아니라 와, 너는 그런데도 어떻게 명문대에 갈 생각을 했어? 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지 않고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 항상 성적이 꼴찌였던 내가 말도 안 되게 큰 목표를 세운 것이 더 신기했나 봅니다. 어쩌면 나도 무엇을 이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전할 용기를 선뜻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집중력을 방해하는 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난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아니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단언하거나 실행도 하기 전에 아니야,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며 자신이 하려는 일의 보상이 제로라고 결정짓는 것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첫 걸음을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논리나 근거 또는 지금까지의 실패 경험을 모두 무시하고 아 몰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자신감을 갖고 집중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여기서 집중하는 법을 배운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공부법을 배운 것만으로도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적이 빠르게 오르는 학생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기도 했지만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특히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다음날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표를 들고 와서 내게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이나 성과가 빠르게 오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 긍정했을 때나 긍정하지 못했을 때나 어느 상황에서라도 일단 시작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명문대생, 그 중에서도 상위 성적의 엘리트 역시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경우를 보자면 처음 명문대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정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절대 무리라고 내심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학년 꼴찌였잖아요. 그러니 목표와 다르게 불합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몇 번이나 체념하고 또 체념하면서도 공부하고 체념하면서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나갔습니다. 삼수할 때 기분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두 번이나 떨어진 뒤에 도전이었기에 또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목표만큼은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고민이 너무 많아서 모순되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체념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믿음 말이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끝까지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첫 발을 내디뎌보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도전 앞에 서게 되면 걱정과 후회를 합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든 괜찮다고 믿는다면 마음만 먹고 망설이는 일을 밀고 나가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나 시간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 대가불 속 명문대 가고 싶다고 하자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 그 말 하나로 명문대를 목표로 정했고 결국 이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응원의 말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단다. 이 선은 정말로 존재해. 사학교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기억나니?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다음으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테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이런 꿈이 작아지고 꺾여버리지. 지금 성적으로는 우주비행사는 꿈도 못 꾸겠고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는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늘어나게 돼 점점 내 쪽으로 안 된다는 선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그 선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돼 실패하기 싫으니까 스스로 만든 선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지. 해봐도 소용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선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단정해버리고 그 이상의 일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중 2학년이 될 때까지도 공부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계속 꼴찌를 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까? 사실 그 선은 환상이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선은 환상이라서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그은 선이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선의 본질이야. 선생님, 그럼 저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자신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린 결정이지 할 수 없다, 자신 없다, 못한다는 말은 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해. 움직일 때 딱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딘가에 꼭 부딪히게 돼.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겠다는 용기만 생긴다면 그게 무엇이든 분명 자기 인생에 값진 것을 얻게 될 거야. 또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 설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가는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성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움직

선생님의 말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애초에 선을 정해두고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보상이 없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에 도착할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피어나는 새싹을 잡초라고 생각해서 잘라버리면 어떤 식물인지 또는 어떤 나무인지 결코 알 수 없게 되겠죠.

마음먹은 대로 살아간다. 집중해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달성하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넘어 무언가에 집중했다면 결코 쓸데없는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것처럼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선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이런저런 조건이나 결과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기대보다 결과가 낮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의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상 분명 여러분은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선이 없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덕 위의 공입니다. 이미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결심 하나로 마음먹은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특별히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문학살롱 음악책을 만나다. 제가 진행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아, 지금 어버이설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우려 활동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 드리는 우려 활동이죠. 예.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려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과

0: 사시는 분들 100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에, 아홉각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에, 2,470원에 드리기 때문에 50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우대활동 기간에만 또 그 현금 200원을 더 빼드리니까 두 번 빼드리는 게입니다. 예. 그러니까 7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2,270원이면은 100일 더 드실 수 있는 이런 양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이,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원래 5,61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예, 예전에도 4,000원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이 우대활동 기간에만 현금 또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3,700원이 17곽을 살 수 있죠. 예. 에, 그리고 36곽을 또 사시는 분들이 에, 원래는 이게 36곽 사자면은 11,880원입니다. 예. 에, 그런데 7,128원에 드리기 때문에 4,752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에,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은 그 6개월하고도 또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이고 그 9곽을 사는 이런 분들은 100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17곽을 사시는 분들, 9곽을 사시려고 그 전화를 하시거나 그리고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고 또 문의하시고 생방송에 참가한 할 때 또 우리 그 이 드리는 물건이 다릅니다. 예,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은 36곽 사시는 분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 골첩 8곽 9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 골첩 3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죠. 예.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풍습성 심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약을 먹기 전에 고혈압으로 약을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2: 10년 차후 당약심리방 먹고 있는데 약도 빨삼 이약 먹으니까 얘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려지니까
0: 예.
2: 그래서 얘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얘 선생님이 기도를 받으면서 얘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얘 혈압약을 그 감량해도 얘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니까
0: 예, 꼭 얘 기도를 받으면서 잡으면은 그, 그, 뭐, 다른 그런 일에, 예, 구분기를 안 걷고, 예, 계속, 네. 그, 예, 혈압 조절이 잘 돼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꼭 지도를 네. 받아야 됩니다. 예.
2: 예, 네, 이 단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0: 예.
2: 신경 소리에 귀에서 소리 나게, 12년 동안 고생하고, 예, 단약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리고 병원에다 검사한 것이 따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0: 예.
2: 그래서 그런지 얘 머리가 어지럽고 얘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얘 가만히 누워있어도 얘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안 나쁘고.
0: 네.
2: 그런데 얘 이하고 먹으면서 얘 머리 어지럽증이 인차 이롭습니다.
0: 네.
2: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얘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궁금증이 간다.
0: 그렇죠. 예.
2: 예, 우리 예, 로인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그랬는데 자기 동생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단다.
0: 예.
2: 이런 사람 이었으면 허가 볼 수 있는가 해서 문의해봤는데.
0: 아, 예.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알아듣기 쉽게 이게 말하면 이게 신경성으로 인해서 이런 우울증이 오게 되죠. 예. 예. 예, 우리 이 장양 이 심리방어는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효소를 추출해가

0: 가지고 아 신경 치료를 해준다에 이 그 효소는이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 재생제입니다에 에 주로 아 신경 세포를 빨리 수복해줘 가지고 신경 전달도 제대로 해주고 신경 쇠약 증상도 치료해주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분들한테서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아 그 정서가 절약돼 있고에 한숨을 자주 쉰다거나 아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떤 일이나 흥치 없고에 가슴 막 두근덕거린다거나 또 조급증이 몹시 나고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아, 또 신경 쇠약 증상을 또 치료해 주는 이런 그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주로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당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돕는데 그렇게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분 보고 쓰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이사 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의 중풍 환자가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야, 약은 어쨌든 옛말에 정말 많은 약들이 많지만은 또 써봐도 예, 다 그렇게 정말 잘 치료해야 되고 병이 정말 좀 심할까나 이 약은 진짜 좋은 약을 진짜 약 써야지 병이 낫지 그러니까
0: 그렇죠.
1: 예. 예. 그래 이거 중풍 환자가 예, 수많은 약 써도 안 되니까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야, 처음에 이게 낫은 게 혈압, 그다음에 이 심률이 뛰는 게 그게 글쎄 두 번째로 글쎄 부위 오게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저 세상 가는 게란 겁니다. 굉장히 이하고, 예, 이하고 딱딱 세 번씩 뒤로 되니까나 아예 한 달을 좀 쓰고 나니까에 처음에는 잘 하루틀에 한 달 안을 쓰고 나서 아이디어 해라, 선생님.
0: 예, 이거는 우리 거는 한 달어간이 그리고 당날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혈압이라는 게 원래 당날이나 무슨 뭐 한 달 쓰고서 딱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게 뭐 이 약을 드셔가지고서 몸에 적응하면서 그만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꼭 어느 만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볼까, 선생님. 그 예. 내용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아이, 한 달 쓰고 나까 혈압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려부터 시작한 게, 그다음부터는, 아이, 반년 좀 넘었을까나, 7달, 8달 이랬을까, 차차차차 어느 정도 거의 돼서, 그다음에 10달 쓰고 나까, 선생님이 정말 물어보고, 이게 약이 정말 어느 이렇게 정말 효과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나, 아이, 처음에는 하루 건너씩 이렇게 잡수고, 그 다음에 또 사흘 나흘 다섯 이렇게, 열흘까지 이렇게 하나씩 잡수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세 번씩 뒤대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혈압이 조절된다고, 그러니까.
0: 예, 그렇죠. 꼭 예,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잡사야 됩니다. 예.
1: 예, 그래, 예. 지도 받으면 딱 할까나, 예, 딱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딱 그렇게 예. 할까, 그렇게 됩니다. 예.
0: 예.
1: 그래서 그 다음에 심률도 또 예, 그거 따라 예. 아, 140개씩 뛰던 게,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바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필없던지, 누나.
0: 아, 예,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줘야 됩니다. 심장 치료함에 예.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줘야 그런 증상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그,
1: 예, 그래서 세계에서 심률이 나는 이거 신경을 치료하면 그게 또 제일 그래서 좋은 약이 또 그거 같지 않을까?
0: 그렇죠.
1: 예. 아, 그 다음에 또 그게 병이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뭡니까 그게 네 가지 황금으로 된 약이 또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약간 아니 그다음 5,400m 이상의 홍경철 들어가지 약간 그다음 무슨 병 치료 못하겠어 그다음 이 군병이가에 이런 좋은 약이 훌륭한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두 가지다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병이 치료되고 두 번째 푸 아이겠다 말한다 선생님
0: 그렇지
1: 예. 야 정말 약은 어쨌든 예 우리 방송에 들어보고 나 갔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기 앉아 정자에 앉아서 놓고 해보면 약은 이런 좋은 약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에서 구원되고 정말 기다리면 아니 구분질 걷지 않고 다 지금 병에서 해탈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야기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누나 다 알겠구먼요.
0: 예, 그래. 심장병이 있다. 그리고 그 중풍이 왔다. 이래면은 꼭 이 주치공능이 심장병이 치료된다는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이 중풍이 치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가? 이거 딱 보고서를 했어야 됩니다.
1: 그래 말이야. 네. 그게 딱 써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쓰니까 그다음에
0: 네, 그렇죠.
1: 예민하게 나서지더라고 한다. 네. 그런 게 없는 거 쓰니까 나 무슨 거 어떻게 치료한다. 그러니까 효과 없습니다. 미네. 그래
0: 그렇지.
1: 정말 우리 이렇게 우리 활동할 때 쌓았습니다, 선생님.
0: 아, 예.
1: 예, 그래서, 예, 쌓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좀 뭔가 삼촌도 쌓았지. 이모부도 또, 예.

0: 꼬꼬이 한번 와서 얘 대략 자꾸 그래 해라 얼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어렵지 지나가서 자고 그런 게 이학순이 아 그냥 어렵지 나지 않고 해라도 그다음에 소설대 가서 너무도 좋아서 얘 아 이렇게 좋은 약 처음 봤다니 이번 우리 학교 여기서 며칠 없다니 싸겠단 뜻은
1: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저도 지금 일단이야 심리방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일년반 먹고 있는데
1: 예.
3: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가생님으로 예.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휑하고 기억력이 없고 또 머리에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아침엔 정시 아이 났댔습니다.
1: 아.
3: 먼저 알리는 게, 아침엔 정시 바싹 나고 고라니 말쓰게지, 왜, 어디든 쓰이 뱀속에 있는 게, 제일 큰 현저한 똑가로 봤습니다.
1: 아.
3: 예, 그래가지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소리 나던 것도 많이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위도 아이도 와가지고, 계속 시큰물이 올라오고, 쏙쏙 찌르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뭔가, 위가 계속 무섭게 또 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내 소화 잘 되니까 밥맛도 돌아서 밥도 잘 먹고
1: 예.
3: 식품물이 올라던 것도 많이 났고 트림하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1: 예.
3: 관절도 예, 퇴행성 관절이고 요즘만 특수돼서 오르내리기 좀 힘들었습니다.
1: 승계리
3: 네. 예. 난간 붙들고 또 세 번씩 쉬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성으로 다리 부순 게 좀 느리네. 다리 가벼워지니까 예, 걸때 가면 많이 쉬워지고 예, 오르내리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좀, 예, 요즘에 그 뭔가 활동 얼마 좋습니까? 예?
1: 그렇죠. 예. 현금 예. 이승으로 가면 주는데.
3: 그렇지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남편분도 신체가 아주 좋단 말입니다. 계속 같이 쓰려고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남편이 두 번 노시사에 왔단 말입니다. 예.
1: 예.
3: 그래가지고 이미 반신불수고 딸 걸지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고 혈압도 높고 했는데 내 공고를 지금 먹고 있는데 용 좋다고 예. 내 이번에 이런 활동이 좋아서 나는 약 있는 것도 또 싸겠다. 너는 그래 맘대로 해라 했던 게 아, 자기도 오늘 배달 받아서 공고 계단에 들어서 있으리
1: 공고하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일 없은 다음에 그래서 인차거서 약을 안 잡수고 그만두는 것보다도 공고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주 아주 필요합니다.
3: 예, 예. 저는 모든 게 세계 시니까나
1: 그렇죠. 예,
3: 예, 바트바트
1: 그래,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예, 당연히 내방을 뭘로 한답니다.
1: 예.
4: 저는 젊이 먹기 전에는 심장병이 좀 심합니다.
1: 예.
4: 거기다 또 이렇게 싹 두고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병희 선호가 항상 그거에 심장이 떨리며 아프고, 야, 한번 발작 할 때는 그거 땀은 떨며, 그 쉬운 땀에 그거 머리부터 발끝까지고 막 쉬운 땀 잘 잘라서, 원래 이번 아야 먹을 관 넘기 바쁜다. 그래서, 이 발작 할 때는 이 하는 게 불려서 고차지 먹고, 불려서 실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했는데, 지금 이 장약 심리박을 먹은 다음부터는, 이 입원다는 건 모르고 소리산 거죠.
1: 이 심장이 많이 좋아지면 소리.
4: 믿을만 한다. 돈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쓸려. 한 번.
1: 입원을 하면 더 열면
4: 맞죠. 그리고 또 고혈압 약을, 서약을 또 한 30년 걸 먹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지금의 선생님이 지도가, 지도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예. 한꺼번에 먹지 말고 또 이틀에 한 번씩, 그 다음에 4월에.
1: 몇 달에 몇 달 잡순 다음에 그렇게 지도를 해줬지.
4: 예, 이렇게, 예, 몇 달 잡순 먹고 소리, 그렇습니다. 그래, 목소리, 다세 한 번씩 이렇게 먹었는데, 아홉 달 이렇게 이동 선생님 말씀 대로 먹으니까, 혈압약을 그렇게 적게 먹거나 아예 먹어도, 그 다, 장염만 먼저 혈압조절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1: 예, 그렇지.
4: 야, 이런 약이 어디, 이 약은 뭐 장약이라 그런지,
1: 혈액이 강화한다, 원래. 이 예. 장약이 원래 혈액이 강화한다.
4: 난 또 위, 주소미, 위에서 나빴는데, 요즘에 소화형 잘 되는데, 위에 생각도 못해, 주소력을 좋아진다 봐. 그리고 또 우리 집에 관절이 나빠서 우리 집에 옷이 이어서 한 번씩 올라갈 때는 부서를 씌우고서 한 달 짝을 한번 내려, 내려올 때는 더구나 그래서 무릎 관절 딱 맞추면 아프고.
1: 내려올 때 원래 더 바쁜다.
4: 예, 그래서 이게, 그게 얼마나 바쁜, 그래서 이게, 이하고 뭐, 그런 증상이, 뭐 먹다 없어지고 아주 편한 남자지요. 야, 이 약은 정말 훌륭한, 이 약은 정말 서장약이지. 이라.

0: 400m 이상에서 자라는 게입니다.
1: 예, 구약은 얼면 이름부터 좋다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뭐가 반드시 엄마에 이런 낙장 들어간 게 어째서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0: 좋은 일이 없지미.
1: 예. 그러니까 남이 이번 할 때 참가했어요. 또 대학을 받듯이 계속 공고히 하긴 했어요. 우리 아빠에서 병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인사 쓰고 효과가 좀 말씀을 했어요. 저를 이번 할 때 참가해서 좀 계속서 먹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두 량주는 이 이상의 숙내방을 위해 목구설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3: 우리 둘 다 이렇게 고혈압 환자인데, 당연 숙내방 주니까나 이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예.
3: 몇 달 이렇게 이 약을 목구설 위해 또 선생님이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이 혈압 약을 예속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예,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3: 예. 지금, 예, 당내 숙내방만 이렇게 먹고 있단 말입니다.
0: 아, 예.
3: 저는 원래, 예, 관심병이 또 있어가지고 숨이 많이 차고, 네, 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또 잠도 안 오고, 예. 또 진공질이 예,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면봉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예, 푸들푸들 이렇게 떼서 예, 고생했는데, 예, 이 훌륭한 약재들로 이렇게 제조한 이 약이래 그러는지, 예, 이 약 효과가 예, 다릅니다.
0: 그렇죠, 예.
3: 네, 우리 량주는 예, 다른 약을 예, 먹는 게 없습니다.
0: 예.
3: 계속 이 약을 먹으면서 예, 건강 찾기 위해서 예,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아, 예. 참가해서 배달 받았습니다, 예.
3: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끊겠네요.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풍습성 심장병에 대해서 그 알아봅시다. 예, 심장 안에는 좌심방하고 우심방, 좌심실과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이 좌심방하고 우심방은 심장 상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 공급을 받는 체근을 쥐고 있고, 좌심실과 우심실은 심장 하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혈액을 펌프해가지고 폐를 비롯해서 전신의 혈액을 보내준다. 예, 예, 주야의 좌심방 과 좌심실 사이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하죠. 이 풍습성 심장병은 이천판막이 잘려니 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이천판막이라는 게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은, 아, 좌심방에서 동맥이 피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피가 원래 좌심실을 넘어가야 되죠. 이 그다음 좌심실에서 다시 주동맥에 나가게 됩니다. 이 그때 좌심방이 피가 좌심실에 넘어갈 때는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해서 염증이 왔기 때문에 곁에 있는 심장내막하고 짤련이 왔단 말입니다. 예. 들어붙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럼 이 용혈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전에 우리 편도선염을 알았다거나 폐렴이나 감기 또 인후염을 알았다거나 이럴 때 생기는 이 균이가 용혈성 연쇄상구균입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람 아마의 중풍이 걸렸겠습니다.
0: 예.
5: 녹음이, 예. 그래서 예, 약을 많이 먹었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의 치료가 잘 안 됐다. 그래서 하체라고, 그 다음에 발을 걸지 못하고, 밥만 먹고, 그 다음에 밤에 꿈이 많고, 자꾸만 입이 삐 뜨고, 그 다음에 발이 이렇게 뜨고 이랬겠습니다. 그래서.
0: 아, 예.
5: 예. 그래서 내가 많이 부충해서 이래서 제 사람이 방도 도움받아야 이렇게 예,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다.
0: 아, 예.
5: 근데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아이들 거기다가 좀 조심해가지고 소변을 받지 못하고 소변을 나는 게 또, 내가 그런 게 예라고 신경이 나게 됐습니다. 나도 예.
0: 아, 예.
5: 예. 그래던 사이에, 그뭐 병원에 갔다 온 건 치료한 건 너무 말할 때 없고, 떼겠다고 애를 썼는데, 아이들 때다 잘 깼는데, 어느 날에 선생님 한 거를 장난이 딱 진화되고 그다음에 중풍에 진화되고 그다음에
0: 그거 딱 쓱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치공릉이
5: 예, 예, 예.
0: 이게 중풍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예, 그 크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예. 한 가지는 그 뇌혈관이 막히면서 예, 오는 이런 질병을 또 말하고 예, 하나는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이 이게 다 예, 그 중풍이라고 한다. 예, 이런 거예. 예, 그래서 예,

0: 대체적으로 막히고 터지고 이런 걸로 나뉘는 게 낙중풍이라는 게.
1: 예. 근데 나는 우리 생각한 거는 해감약 계속 먹으면 중풍이 안 걸리는가 했댔습니다. 해감약 계속 먹었는데 공제를 못했습니다. 그랬고 내가 노공이 걸렸는데 아이들께다 선생님이 말씀을 딱 듣고 지도를 한 대로 이거 당약 쓰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 나 차차차차 정신을 얻더라니 영역이 없던 게 오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이러는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서는.
0: 네, 날씨 이거 잡순다면은 꼭 제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혈압약을 감량하면 좋습니다. 예. 이 네. 혈압약이라는 게 이게 서약으로 된 이런 약이라가지고서 그 몸에 부작용이 좀 크지니까 예. 그래서 조금씩 감량하면 좋죠. 예. 몇 달 드신 후에.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예. 선생님이 말대로 딱 하니까는 이렇게 치료가 딱 막기술이 떨어집니다. 딱 치료된다. 예.
0: 예.
1: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이랍니다. 예. 활동도 하고 예. 똑똑해지고 이랬습니다.
0: 예.
1: 그런데 나도 예. 심장 나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두꺼랑이 담양이 있어가지고 달걀도 못 먹고 이랬던데 그리고 머리 아프고 머리 어지럽고 이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숨이 찬 것도 많이 좋아져서 예. 열심히 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0: 아.
1: 그래서 우린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이 약이 하도 내게 맞으니까 그러면 서슴없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암약
0: 맞으면 맞는 약을 쌉으면 좋죠. 예.
1: 예. 그래서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써. 이번 활동이 더 좋으니까 나고 내 동생이도 한게 있는데 예. 한국에 있는데 그 붙여달라 해서 전문의 선생님 지도 받고서 이거 했었는데 얘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예.
0: 아 무슨 배 있습니까 예. 그분은?
1: 늙어지려고 노공이 두 번 걸리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맥이 없고
0: 아...
1: 예. 그래서 네. 선생님이 지도 받아서 전문의에서 한번 썼는데 한번 붙여다 썼는데 얘 많이 좋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하게 정신이 맑아진답니다. 예.
0: 아 예, 그렇습니다.
1: 그걸 게.
0: 그럴 수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오늘도 예 그런 배달을 받겠답니다. 예, 예. 한 번 더 붙여달랍니다. 그러나 꾸준히 먹어야 된다. 우리 꾸준히 먹으니까 이게 치료 잘 된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먹겠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그 전화해가지고 배달 받아서 거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291-7979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291 어, 241-7979
1: 맞습니다.
0: 예, 예.
1: 예, 예 배달 받아 보내주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용혈성 상구균이, 아, 이제 그,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 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이 용혈성 상, 연쇄 상구균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이 균이가 혈액 속에 순환하다가 심장에 갔을 때 이 전판막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렇게 곁에 있는 심장내막하고 짤랜이 왔기 때문에 이 전판막이라는 문이 활짝 못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에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남죠. 예, 그다음 좌심실이 수축할 때는 이 이천판막이라는 문이 꼭 닫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방의 피가 심실에 들어갔던 것이 주동맥에 나가야 되지 이게 융류해서 심방이 도로 빨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활짝 열리지 못하던 문이 또 꽉 닫히지도 못합니다. 활짝 열리지 못함과 동시에 다 그 옆이 심장이 내막하고 짤랜이 왔기 때문에 꼭 닫히지 못하죠. 그러면서 틈새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좌심실이 수축할 때 대부분은 주동맥이 나가고 소부분은 빨류해서 자기가 흘러들어왔던 좌심방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피가 원래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예. 피가 원래 한 방향으로 흘려야 되는데 자꾸 융류해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혈전이란 게 생깁니다. 예. 어떻게 리하면 쉬운가 하면은 돼지를 금방 잡아 피를 그릇에 담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릇에 담아놓고 흔들거나 한참 놔두면 응고됩니다. 예. 사람이 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응고가 됩니다. 예. 예, 풍습성 심장병이 이런 도리병입니다. 예.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만 증상은 머리에와 나타납니다. 예,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경력이 떨어지고 경동맥 방팔이 생겨나죠. 예, 때문에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뚫어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아, 이런 방법으로 풍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전 용해제인 소홍화라든가 지룡 우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소목하고 당귀, 천공하고 우슬, 사원자하고 거미과금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풍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이 연결해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원했습니다.
3: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석이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들여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종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비하고 재완산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주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들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 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신비지도와 입문 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제 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 협조를 강화하며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6월 4일 우리준은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 씨 한 건, 훈춘 씨 두 건, 종점 사건 한 건, 도나 씨 두 건, 용정 씨 네 건, 종점 사건 한 건, 화룡 씨 한 건, 종점 사건 한 건, 안도현 한 건입니다. 이번에 접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두 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2: 각급 인재 사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결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2일 인재 안거 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 안거 전사슬 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 안거 정책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 발전 전 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 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호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 쉼터, 주택 임대 구매 보조금 등 지원 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결해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연결시에서는 로계로 인재 안거주택 2,300여 채를 마련해 인재 구직, 취직, 정착 전 과정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중점 승격시켜 외지 청년들의 연길 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수전무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길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결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외지 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구매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루계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작됩니다.

0: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 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 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 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편지에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버트를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축구계의 독특한 형제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제일 우정유일을 이념하에 앙양된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관광, 상업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교류, 문화교류, 소비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협력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온라인 음식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관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낙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집법 열권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자격, 주방위생환경, 식품가공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률권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 예방 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 감독관리국 음식 봉사 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 음식은 개봉하면 원상 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해 온라인 음식 봉사 규범화 주의 고지서와 연변주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식품안전 규정 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루게로 온라인 입점 음식업체 연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 시장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 표준, 3가지 청결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 안전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건설 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 안전 감독관리가 부문의 순회 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 공동체의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리

0: 성적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 학업 수준 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 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주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1: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질의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훈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북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료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료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면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 공안처 연길서역 파출소와 협의해 고속철도역에 비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그늘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길시에서는 연변 1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2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길시 1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0: 도시 정밀화 7위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주차, 규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우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연길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 전 시장 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 장소 집단 급식 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중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지를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0: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6일부터 내륙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는 주말 전용 노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촌 1중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사랑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총신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3: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3: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2: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3: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더할수록 인생의 황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따뜻한 빛을 노래에 담아 오늘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중도년의 삶을 노래에 담아 실어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을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노을로 장식된 황혼 인생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반가운 웃음, 저녁에 나누는 다정한 한마디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어서 정겨운 가요,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행복은을 로엘한 자미령 가수가 전해드립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인생의 황혼기와 비슷한데요. 다채로운 색깔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중후년의 삶. 항상 행복 노래 부르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박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를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강한 저국의 하늘은 더욱 높고 푸릅니다. 요소 푸른 하늘 아래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정겨운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홍영남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하늘처럼 여성 중창으로 들어보시죠.

세월이 묻어난 사랑일수록 황혼빛처럼 깊고 따뜻하죠. 함께 늙어가는 인연, 그 소중함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김욱 작사, 김광 작곡의 황혼빛 사랑, 안경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흥의 꿈을 안고 힘차게 달리는 우리 저국의 품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호강 세월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계속하여 김광룡 작사, 박성철 작곡의 호강 세월 적후 좋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황혼이 되어서도 푸르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멈추지 않는 젊은 마음, 그 자체가 푸른 인생이 아닐까요? 이어서 최근 작사 박동허 작곡의 푸른 인생, 한철호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최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사랑의 노래를 리광일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 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투데이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려 할 선물 세트 한 세트 혹은 웅담 지화 황눈약 두각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0: 그리고 우리 발효동충 하초균분 6월달 우대활동군은 예, 본약 동충 하초 발효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할인해드리고 단오절 명절 선물도 또 있습니다. 예, 많이 이 활동을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이 과학적인 효능은 이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아주 신비로운 약입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도 아주 신비한 이런 생명 활동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 바로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풀이 된다는 이런 뜻이 이름은 동충 하초가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아주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곰팡이 일종인 동충하초균이가 나비라든가 매미, 벌 등 이런 특정 곤충이 유충이나 성충에 침입해서 영양분을 먼저 흡수해서 발육 증식하다가 여름에는 그 사체에서 식물 형태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이런 인류의 근원적인 욕망하고 깊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예, 옛날부터 진시황이 불로초 혹은 양귀비 젊은 묘약, 예, 현대 명인들이 장수 비결로 전해지면서 그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가 단순한 약재를 넘어서 삶의 질하고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예,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의 신비를 벗어나서 현대사회에서 폭발적인 이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전 동충하초로서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저는 항상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온몸에는 항상 허열이 나고 아랫몸은 차고 그 다음 피부도 많이 마르고 심장하고 폐가 아예 좋아가지고 그리고 특히 저는 그런 폐가 그 수술 받으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럴 때 난 뭐 어른은 나이도 많고 체질도 허약한 상태에서 수술까지 받으면서까지는 치료가지고 그냥 약으로만 치료해보려고 정말 병원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병원약 많이 써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주니원의 약도 많이 쓰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요즘 광고에서 여러 가지 약이 많은데 제가 물어보면 다 좋다 합니다. 치료된다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약 많이 썼지만 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들이 이 동충하초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리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잘 맞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제가 이전에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점들이 기본상에서 없습니다.
0: 네.
2: 다 치료됐고 그래가지고 어떤 3년 많이 넘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기본상에서 뭐 병원도 안 가고 지금 이렇게 잘 보내고 있는데 이 동충하초는 정말 우리 다른 약에서 그 설명 들어 못 보던 동충하초는 4,500m 높이 이런 공원에서 자라고 또 여름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란 이런 진기한 약물이고 그 다음에 이 동충하초는 특히 우리가 식품도 먹어보면 그 발효한 식품이 확실히 좋은 거 많이 알게 되는데 이 동충하초는 발효한 약으로서 30대 효과를 보는 정말 아주 진지한 약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다른 약에서 치료 못하던 이 병들이 치료된 거는 이 동충하초 이 약물이가 다른 약물에 근본 없기 때문에 없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병들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동충하초 정말 나한테는 최고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0: 예.
2: 저는

0: 뭐 저는 로년입니다. 로년이고 또 이전에 많이 약 써봤지만은 진짜 내가 내병이 치료된 이 약을 만나기 동충하들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동충하처럼 그저 이 로년 기간에 열심히 동충하처 써가지고 계속 이런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전에는 많이 약 쓰니까 나 약 먹기도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겠는데 지금은 한 가지 약 쓰니까 약 먹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나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랬습니다.
1: 네.
0: 저는 예,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네, 맞습니다. 그 예, 환자분처럼 폐건강이 특별히 안 좋은 분들 예, 우리 지금 동충하초는 폐경하고 신장경에 직접 작용한다. 그 폐하고 이 콩팥이가 좋아지면은 심장이 또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서 또 비장과 위 신진대사가 잘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특수한 이런 약입니다. 예, 예. 그래 견지해서 쓸수록 효과를 더 잘 본다. 예. 예. 요즘엔 또 활동이가 예, 할인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또 참가하면은 영 경제적입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나 동충하초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동충하초를 쓰고 나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나는 초점 혈압이 계속 높아서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 혈압이 하루에 두 번 먹던 거 한 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지나가고 지나오는 거 한기도 빼이 나빴습니다.
1: 네.
3: 이거 먹으면서도 지금 감기 까다가야 한다. 감기를 예. 안 먹어도 한 며칠씩 한 알씩 댄디 맞아야 되는데 지금 댄디로 이거 먹으면 감기라 해야 댄디를 안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심장이 막 계속 항상 후두둑하고 손발이 저리고 하던 게 그것도 다 깜짝할 수 없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흐릿하고 정신이 안 나지 귀에서 소리 나지 하던 것도 지금 이롭지 좌살 돼서 바로 잘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1: 네.
3: 약은 이게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나는 이 약을 계속 쓰길래 해서 하도 할 때마다 싸니까 값도 저렴하고 정말 약은 하루에 한 번 먹기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3: 그래 이번에 하도 또 좋으니까 약은 좀 있는데 내가 싸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지금 열야득곽에 23곽 드리면서 1,000원 할인합니다.
3: 예, 그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또 이 명절 선물로 이 하야단하고 지황눈약 예, 이 웅담 지황눈약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선물로 또 드립니다.
3: 예.
1: 예. 그 연계 전화번호에 연계하십시오. 예.
3: 예.
1: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나도 뭔가 오래된 만성 위염이 있으면서 그냥 소화 잘 안 되고 먹으면 자꾸 꺼려올라고 부딪하고 가만히 이 위를 막았지 않았댔습니다.
1: 네.
4: 그래 약도 먹기는 그 오늘 많이 먹은지 모르겠어 오랫동안 알타나니까나.
1: 네.
4: 그래도 그냥 이 약 싸다 먹게 되면 한 날이나 이틀 조금 났다도 또 반복이 자꾸 나타났대다.
1: 네.
4: 그래 안 되기 때문에는 방송 잘 들어보고서 지금 고산 지역에서 악렬한 환경에서 자랐지 겨울에는 벌레도 되고 여름에는 풀어대는 신기하냐 동충하초 발효분은 지금 넉 달 채 먹고 있는데 여기서 제 효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4: 진짜 신기한 약이 맞고 예, 믿음직한 약입니다.
1: 네.
4: 지금 요즘은 소화 잘 되니까 혓바닥에 그냥 설탕에 세탁했습니다. 근데 그 설탕 다 벗어지고 툭툭 받은 게 지금 입안에 거뿐났습니다 지금.
1: 네.
4: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하고 또 변비 나타나고 자꾸 조사 때문에 나타납니다.
1: 네.
4: 그다 설사약 먹으면 또 변비 딱 또 굳어지고 또 변비약 먹으면 설사 활나고 이랬을 줄 알겠는데 그게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다 나왔었습니다.
1: 네.
4: 그다 또 손발이 그냥 시리면서 아랫배도 그냥 넣어서 차가봤댔습니다. 그냥 손 이렇게 어떤 때문에 따뜻하고 그냥 이렇게 딱 데우셔야 된다 말이죠. 그게 정상이 됐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서 어선 차지 않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놈이 있으면서 그냥 목이 개하고 붓기고 다는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염증이 있다나까나.
1: 네.
4: 근데 그게 지금 정상이 되고 신설이 나던 게 신설이 슬랍니다, 저는.
1: 네.
4: 그 정상이 다 됐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 진짜 믿음직한 이야기 맞지 해서, 이제, 돈에서 돈을

0: 약에서 약도 더 주지, 약 돈도 감해주셔서 내 활동에 참고 오늘 9곳 하겠습니다.
1: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283-0066번.
2: 0666번입니다.
0: 네, 0066번, 예.
2: 0666번입니다.
1: 공기 하나하고 육제 세 개입니다, 예?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서나 저를 쓰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 가무에 혈압조절이 앉아가지고, 예, 항상, 골이 아프고, 머리 땡 하면서 정신이한 게 이랬습니다. 그래, 오지럼증도 나고, 그리고 토곤해서 그래, 먹었는데, 예, 이 약 먹은 게, 영 효과 좋습니다. 머리 우성 먼저 예, 맑아지는 것 같고, 예, 골이 아픈 게 나사지고, 예, 동시에 흐리멍텅하던 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1: 네.
3: 예, 이게 발효균균이 돼서 그런지 정말 효과가 빠르고 좋습니다.
1: 네.
3: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라고, 예, 그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앙이란 기후에서 자란 약이 돼 그러는지 정말 예, 발효까지 한 약이 되나 그러는지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3: 내가 먹어보니까 되나. 결국 나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숨이 차고 답답하고 예, 침침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리 자꾸만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 잠도 잘못 잤다는데 이거 뭐 구일까 되나. 예, 그런 증상이 저는 많이 없어져서 우선 먼저 예, 잠을 잘 자니까 되나. 예, 영 좋습니다. 예, 마음이 편안하고 예, 속이 예, 그 소리 안 나니까 되나. 예, 잠을 편안하게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만성위병이 있어가지고 예, 밥도 잘 먹지 못하고 먹기 싫고 예,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이렇던 게 예,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 예, 소화가 영 잘 됩니다. 예, 그래, 배에 구두 찬 것 같았던 게 그런 것도 없어지고, 예, 이게 발효시킨 게다라, 음식도 발효시킨 게, 예, 또, 인체 유익하고, 소화람에 도달시키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가지나 약도 발효된 게 돼, 그러는지, 예, 이거 먹은 게, 영 소화 잘 되면서, 예, 밥맛이 없고, 예,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관절이 썼을 때다. 예. 나는 여태간 반 살줄이 있어가지고 예, 허리 다리가 아프고 내리지리면서 예,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해결돼서 예, 걷는 것도 편리하고 3층을 오르내리기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약은 좀 있는데 예, 요즘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단원님들로 계기를 해서 활동한다니까 되나. 예, 그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예, 약을 예, 써서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저도 이렇게 그, 동충하철 좀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4: 먹기 전에는 여러모로 너무 아파가지고, 예, 사는 게 귀찮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1년 반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 아프고, 노공 있고, 혈압이 진해 높아서, 예, 혈압이 높을 때는 양백왕 넘어가고, 예, 고혈압, 저혈압이 다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 아래위 다 같이 올라갑니다.
1: 네.
4: 그래서 그래서 용고생했는데 지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네.
4: 그리고 저기 뭐, 항상 이렇게, 머리에서 윙윙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1: 네.
4: 이 소리 같은 게 그렇게 났는데, 지금 그 소리도 많이 멎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소리가 난 다음에 막 신경질이 나고, 예. 막 어째서 좋을지 모르고 그랬댔는데 밤잠도 못 자고 그랬댔는데 지금 밤잠도 잘 자고 예, 그 저기 뭐니까 심장이 나빠놓으니까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무슨 큰 꽃 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예, 누가 말하기도 싫고 이랬댔는데 지금 심장이 매우 온전하게 뛰고 이러니까 마음이 안전합니다.
1: 네.
4: 그러니까 마음이 안전할까 예, 뭐 무식의 용 이렇게 뭐이나 이렇게 그 근심이 없어지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저는 이렇게 위도 안 좋습니다. 항상 먹음이 터지가고 예, 먹고 싶은 거 먹어놓고 그런지 잘 소화도 그랬더니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절도 좋아지고.

0: 항상 이렇게 관세 때문에 매겼고 골치도 못하고 이럴 텐데 마음대로 좀 고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름에는 예, 그 독성화설한 약 정말 이전부터 많이 먹고 싶은데 먹어보니까 뭐가 해본 사람 모르는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모든 가지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좋아지니까 사는 게 정신이 난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계속 먹겠습니다. 지금 다른 약은 지금 원래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약을 정말 할랄 아침에 한 줌씩 먹었는데 지금 동충하수만 먹어도 예, 다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서 예, 눈도 예, 어떻게 부엌이 잘 아이 비우고 눈이 잘 아이 비우니까 정신이 난단 말이죠. 내 눈도 많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또 활동도 좋고 단어를 맞이하면서 서비스도 좋고 약에서 약도 주고 약값도 많이 제안해주고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예, 예, 또 내 동생을 싸주고 싶어서 한 아홉 각도 주문합니다. 예. 네. 오늘 주문 되죠?
1: 예, 예, 예. 오늘 예. 주문 됩니다.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예, 알겠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체라 할 때에는 예, 가장 중요한 장기, 예, 어느 장기나 중요하게 서로 연관서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 폐가 건강해야만이 몸이가 예, 건강해집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폐하고 우리 면역체계 예, 직접적인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선 먼저 면역체계가 망가집니다. 예, 면역체계가 망가지면서 우리 인체의 방어 능력이 가저하된다 할 때에는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통증, 하초, 균부는 우선 먼저 폐를 건강하게 하고 신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이어서 심장이라든가 간, 예, 소화계통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발효, 통증, 하초, 균분 쓰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예, 이 한 입으로 다 말 못해 하죠. 예, 그것이가 전체적으로 본다 할 때에는 예, 우리 폐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폐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우선 먼저 이 호흡량이가 줄어들면은 인체 산소가 결핍해서 전신이 기력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2: 안녕하세요.
1: 예.
2: 예, 저도 동충하고 바디균을 먹은 지 저는 1년 반이 넘습니다.
1: 예.
2: 지금 많은 데서 도와줬습니다. 특히 내가 저를 좀 힘들고 계속 병원 댕기고 이거에 아픈 거는 가슴을 내서 이 여름 한철은 괜찮은데 가을만

0: 날씨만 차지면 바다하는 게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나고 해. 그러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막 토하면 이래면서 자꾸 발사한단 말입니다.
1: 네.
0: 겨울이면 그래서 꼭 병원 댕기고 이 겨울은 어떻게 나겠는가 걱정하고 이랬는데 지금 동충아 서바리균 먹기 시작해서 지금 한 번도 그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금 머리 아프고 심하다도 예, 그거 먹으면 또 이렇고 이래.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그 병이 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좋아지고 해서 나는 그래요. 이게 정말 우리 백성들 것이 먹게 된 이게 정말 좋은 이야기다. 나는 앞으로도 어선 당이하고 시급이하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좋다 모습이 어떻다고도 그런 약은 다 싸드려서 약이 지금 약방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그 약을 자슴자슴 뭐 좀 쫄군단 말입니다. 싸우고 이제 계속해서 이 약을 이 독중화처로 먹으면서 내 몸 좀 이렇게 건강히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야 신기한 정말 안일한 환경이 있어도 다른 게 겨울에는 정말 벌레되어가지고 여름에는 하토돼가지고 우리 정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보험 줬으면 정말 건강하기엔 환경이 정말 신기한 신선불로처럼
1: 네.
0: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먹을 예상입니다.
1: 네.
0: 생각이 그래서 이번 활동이 아무래도 또 싸서 먹어야 되겠어.
1: 예, 한 따뿐은 예. 폐 이롭답니까?
0: 근데 이렇게 내가 백내자 수술할 때도 거점을 검사하는 게 폐는 이롭다는
1: 얘기지. 폐 호흡량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 들어도 그렇고 예. 그 증상을 봐도 그렇고 이 폐 활량이 작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0: 그런 얘기는 없을 때다.
1: 예.
0: 예. 이번에 이제 서치에서 검사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 서치 검사한데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근데 한다.
0: 없는데 어린 있더란다.
1: 있더란가. 예, 예. 그럼.
0: 어린이 지금 모두 말하는 게 그래서 나도 지금 대하자고.
1: 예, 해보죠. 근데 예. 환자분에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거는 호흡기부터 건강하게 하면서 콤파치 전기를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간을 돌봐주면서 비위를 건강하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는 맞습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심폐 기능이 약한 분들이 효과가 빨리 봅니다.
2: 네.
1: 예, 심폐 기능이 약하다 하면은 예, 우리 인체 산소가 부족하면서 아, 머리가 막지 못하고 또 이제 환자분처럼 좀 어지럼증이라든가 메스껍거나 날씨가 추워지면은 예, 힘들어 합니다.
2: 네.
1: 예, 우리 폐라 할 때는 이 가을이가 폐를 상징하죠. 이 가을만 되면은 폐가 건조하고 차고 하면은 폐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나는 힘들다 하는 분들은 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이 호흡기 건강을 먼저 돌본다 하면은 예, 겨울에도 또 무사하게 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예, 인간의 정신활동이 기초는 심장이고 생명현상인 이 맥박을 조절하는 호흡은 폐가 담당한다 했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면서 특별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폐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첫 번째 보호막이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저 환자처럼 많은 약을 써도 잘 안 되고 돌아서지 회복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그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서 건강을 또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농촌의 정취와 소중한 정, 아름다운 우리 농촌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용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일랑 작사, 김미란 작곡의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모두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노래하는가요? 김매화, 김은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소중한 존재, 바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문준 작사 전승길 작곡의 인생의 동반자 보내드립니다. 리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가장 그리운 곳, 바로 정이 깊게 배인 고향입니다. 고향의 풍경, 고향의 공기, 고향 사람들의 정이 모두 생각나는 노래, 1960년대에 창작된 장작성 유영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순아 작사 작곡의 나의 할머니 보내드립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힘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 함께하는 세상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라는 존재가 있죠. 곁에 머물러준 소중한 친구를 그려보며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 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모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면열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창순 작사 유춘섭 작곡의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평소 변하지 못했던 감상과 그림이 담긴 이 곡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세상,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와 위로를 주는 봄날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김홍준 작사, 남희성 작곡의 당신은 봄날입니다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과 희망을 노래한 곡으로서 차가운 마음까지 포근하게 녹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거저 작사 김남호 작곡의 전생의 음원은 운명처럼 이어진 소중한 인연과 깊은 사랑을 노래하며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허란 작사 김정 작곡의 빨간 비밀은 젊은이들의 설레는 마음과 숨겨진 소중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곡입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성 작사, 양성호 작곡의 연변 연가는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열정적인 삶을 노래한 곡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호화는 고향의 풍경과 어릴 적 추억, 고향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을 섬세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용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건뇌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건뇌 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 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mg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건뇌 보신환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억력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0: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예. 사실 그 네버시나는 잡숫기도 편합니다. 에,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예,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예, 마침 예, 건의보시나 하는 들었으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예,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기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시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뇌에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예.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의보신환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 한 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예,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 마야지. 예, 12통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예, 배달 받으십시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기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것은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예,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니 이게 저 내게 합당할까 싶나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저 요새도 이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매가 이 좀 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 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는데 내 이야기가 좀 어떻겠는가.
0: 네,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에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문란이 나오는데 그냥 심장약만 써서는 효과 못 보던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구 이제 좋은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이 룡골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산조인 이 약이 다 들어가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누구 이제 조금 갖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첫째 효과가
3: 잘 알았습니다.
0: 네, 기도 잘 하시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서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 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병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미조신경 그다음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이랍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4: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건재 보시고 하는 지금 다다고 그랬다.
0: 예.
4: 예, 예. 그니까, 허리도, 이때가, 쓴 방면에, 이때가, 좀, 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어금니, 지금 또 한 70 넘었습니다.
0: 예.
4: 예, 예. 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생하다 할까, 맨날 그랬다.
0: 예.
4: 그래갖고, 이번에, 예.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간 사당했는데, 또 열광 사당했는데, 열광상 몇 통 쏜가?
0: 8가구 더 드립니다.
4: 아, 연속각 드립니까?
0: 예, 그리고 분의 QCV의 또 9각 드립니다. 이랬다 하면 한 분 드립니다.
4: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네, 지선아 뭐, 사달해서 들어간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모지 배달하면 되겠습니까?
0: 예, 다 배달하면
4: 되겠 나오기도 부채로.
0: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예,
4: 예. 예.
0: 예,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4: 아,
0: 분의 QCV. 예, 8각 드리는데 9각 드립니다.
4: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0: 예.
4: 5127.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문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5: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 담은 합시다. 나 이 당뇨 이 순의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다음에 거품도 나가고 피부만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러십니다.
0: 네. 네.
5: 이 어제 그래그런도 소화도 해야 되지.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5: 이런 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다면.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탕 때문에 절가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코까지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라는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하던 게 끈적끈적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5: 이제 목소리 잘 바뀌죠?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1: 501-2797

0: 번입니다.
1: 502-2799님, 감사합니다.
2: 예,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불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정제 뭐 신다안이라든가 메톨로얼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돼. 빌려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부모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부모님 공찬이 좀 담아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인가 애인 부모하다가지고.
1: 네.
3: 뭐, 자꾸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다 못 쓰고 지금 부모님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거 끝내 보수 안 쓰면 어떻게 하는가 담아내 봅니다.
1: 네,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푸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꼴도 낀 것처럼 정시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로 좀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십시오.
3: 좀 대답하다고 한다게 뭐.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 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의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예보신환 일반 건예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예보신환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0: 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이제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칭热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요, 자궁암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팔만 실에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수왕쉬 네. 두 가지가 다 허하다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깡고 배하고 먹습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 부르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작용도 적재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벌써 먹은 봐서 한달 후치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그냥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네. 말입니다.
2: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도 없습니다. 저는
0: 네.
2: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0: 네.
2: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도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나가고
0: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2: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서 어제는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란 두부로 하면서 혓바닥이 살짝 설탕 그래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그게 설태도 싹 벗어서 소화용 인간 잘 된다.
0: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2: 네.
0: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해가 설태가
2: 네. 하얗습니다. 예. 네.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자자고 유행 소리 나는 소리. 자지 못하겠을 때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힘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 계속 아예 아픈다 저는.
0: 네.
2: 예, 그 중에서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게 최고 약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이약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거의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여기. 네. 그래, 어디

0: 그러다가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 꼼짝 못하겠을 때 손은 자꾸 대체도 말라들 얘기를 늙음하게 무슨 이 기울 부서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무슨 늙음하게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더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간고배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영 기분 좋았을 때라 결국 심장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데는 영향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이제 몸의 피부색을 넣거든요.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속에까 기분도 좋고 눈도 눈은 어서 오랫동안 뭐가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시 떠댕인 것들 다는 없어나 이제도 좀이 여전히 연해지고에 그때 눈이 좀 좋습니다. 부인께서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전문이나 싸겠어. 근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네.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쩌면 좋겠다 생각하고.
1: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영질로의 이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검사 지도했습니다.
1: 연결시에서는 인재안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 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0: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동북 한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입시의 즈음에 4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연길에서 대학입시 준비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학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알심들여 잘해 매 하나의 고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응시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조적으로 도합 7,759명 수험생이 대학입시에 참가하는데 8개 시험구역과 1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변제1중학, 연변제2중학 시험장소를 찾아 무선전 감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조절, 감시 설비 운행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신근하게 일하고 있는 광범한 시험 사무일꾼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시종 신중을 기하고 계속 분발해 재반 준비 사업의 전반 절차와 각 고리에 대해 재정리하고 재완산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게 빈틈없이 틀어줘 조용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응시 환경을 힘써 조성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사회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의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한 차례 큰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성취하는 관건 승부입니다. 이 시험은 10여 년간의 해이함 없는 노력을 담고 있고 수많은 가정 기대가 들어있으며 뜻을 세워 분투하는 매 학생의 인생 방향과 관계됩니다. 전주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는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자세로 주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들어줘 평안하고도 공정하며 따뜻한 대학입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기품과 시험 교율을 엄숙히 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경계를 병행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험지 기밀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며 시험장 관리와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신형 고도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경계 단속해 시험장 질서가 정연하고 시험이 공평 공정하도록 확보함으로써 모든 수험생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수험생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교통정리, 소음통제, 음식안전, 무더위 방지 등 종합 보장을 착실히 잘하고 수험생에 대한 심리지도와 입문 배려를 강화해 수험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편히 가지며 신심을 강화해 제 수준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각종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관리, 기상 등 부문의 연동 협조를 강화하며 시험 장소 주변의 안전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시험 장소 주변 안전 순찰 빈도를 늘리며 자연재해, 악천후 등 돌발 상황 대처 예비안을 완성하고 재반 돌발 상황을 제때에 타당하게 처리해 대학입시 전반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만무일실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4일 우리준은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6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11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4건, 편지 7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훈춘시 2건, 종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4건, 종점 사건 1건, 화룡시 1건, 종점 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1%, 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18.2%,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2.7%를 차지합니다.
0: 각급 인재 사업 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청년 연결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며 각종 인재의 주거수

0: 대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2일 인재안거정책소집공개회를 열고 인재안거전사슬 보장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식공개회에서 연결시 관련 부문 책임자는 연결시 인재안거정책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연결 건설 목표에 맞춰 인재발전 전주기를 아우르며 안거로 인재유치, 보조금으로 인재 남기기, 봉사로 인재 배려라는 세 가지 사업 향도를 확립하고 인재 안거 보장 토대를 단계별로 튼튼히 다집니다. 연결시 인재 영입 봉사중심 부주임 수점5입니다. 졸업철을 맞아 연결시에서는 인재 안거 정책을 승격시켰습니다. 인재 림시주택, 청년쉼터, 주택 임대 구매 보조금 등 지원 조치를 내놓아 청년들이 구직부터 현지 정착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게 돕습니다. 따뜻한 안거 정책으로 청년 인재를 남기고 전국 각지 대학 졸업생들이 연기대와 정착해 꿈을 키우도록 이끌렵니다. 연결시에서는 루계로 인재 안거주택 2,300여 채를 마련해 인재 구직, 취직, 정착 전 과정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다원화 주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서는 표준화된 인재 아파트 240채,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전문가 아파트 183채를 마련해 재직 인재의 단기 숙박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 쉼터 봉사를 중점 승격시켜 외지 청년들의 연길 구직 첫 정착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수전무입니다. 청년 쉼터는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1인당 신청 횟수는 최다 2회로 제한하고 30일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쉼터 입주 자격이 1층 완화돼 본기 졸업생에 국한되지 않고 만 35세 이하,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연길 호적이 없는 인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인재 연길 위챗 공식 계정에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소속 채용 단위에서 대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연결시에서는 중고급 주거단지의 기존 주택 1845채를 선별해 외지 인재 전용 임대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상시적 인재 안거 보조금 기재를 구축하고 취업 창업 임대 보조금, 1차적 주택구매 보조금 등 실질적 자금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에서는 루계로 청년 연 5,721명에게 각종 인재 보조를 지급했는데 도합 1,576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 속도 제고와 부대봉사 보강 등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 청년들의 집결 효과가 두드러져 도시 발전에 끊임없는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연변 대표팀 대 심양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연변과 심양 두 지역은 편지를 통해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에서 오가는 진심어린 편지는 동북 한 가족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축구 경기에 진한 원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열전 심양은 연변의 진심어린 초청 편지를 보내 연변 축구 선수와 축구 팬, 수험생들을 심양으로 초청했습니다. 편지에서는 심양의 축구 저력을 소개하고 나서 동북 초대형 장터를 준비하고 양걸춤과 조선족 농악무 공연, 특색 미식 체험 등 특색 활동을 내와 연변 버트를 초대한다고 썼습니다. 이에 연변에서 보낸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료년과 길림 두 지역 축구 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리그 원년의 고전 대결에서 경기 전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두 지역은 이미 동북 축구계의 독특한 형제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경기 제일 우정유일 의리념하에 앙양된 자세와 투지로 축구 고향의 저력과 담당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지역의 편지 교류는 일반적인 체육 경기를 넘어 두 지역 문화관광, 상업무역,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생동한 담채로 됐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자원교류, 문화교류, 소비 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구장 열정을 지역협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동북 한가족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 동북의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고품질 발전에 1층 조력하게 됩니다.
0: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안전 주체 책임 리행 감독 관리 규정이

0: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음식 영업 행위를 더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식품 안전 우환을 예방하며 새 규정 락착을 추진하기 위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근일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손잡고 온라인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 집법 검사를 했습니다. 집법 요건들은 길가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아 식품 안전 관련 기준과 대조하면서 영업 자격, 주방 위생 환경, 식품 가공 조작, 음식 밀봉 포장 등 핵심 절차를 중점 검사하고 현장에서 위험 우환을 검사했으며 새 규정을 전면 해석했습니다. 또한 음식 경영 업주가 새 규정에 맞춰 시정하도록 독촉해 온라인 음식 주문 식품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새 규정에서는 플랫폼과 음식점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새 규정 내용에 따라 집법 요건들은 음식점 자격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고 영업 주소가 실제 장소와 같도록 요구했으며 매장 식사 불가 표지판과 전임 식품 안전관리 인원 배치, 위험 예방 통제 기재 완사를 요청했습니다. 주 시장 감독관리국 음식 봉사 감독관리처 처장 사홍발입니다. 온라인 입점 음식점 매장명은 실물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며 가공구역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포장된 배달음식은 개봉하면 원상 복구가 안 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올 들어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분야 문제에 집중해 온라인 음식 봉사 규범화 주의 고지서와 연변주 시장 감독관리국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규정 법률 위반 문제 단서 공개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온라인 감독과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해 무게로 온라인 입점 음식 업체 연 6,576개를 검사하고 부적격 업체 38개를 온라인에서 퇴출시켰으며 위법 행위 210건을 조사 처리하고 2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온라인 음식 식품 안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홍발입니다. 전주 시장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5가지 청결 표준, 3가지 청결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품 안전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건설 사업을 심층 전개해 식품 안전 감독관리가 부문의 순회 검사로부터 기업의 자발 전시로 전변되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음식점을 많이 이용해 모두가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을 누리는 사회 공동체의 합력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이 근일 2026년 6월 전성 각종 교육시험 편성 달력을 공개하며 대학 입시, 초중학업 수준시험, 대학 영어 4급, 6급 시험 등 관건 시험 기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입시 성적은 6월 25일에 정식 발표됩니다. 전국 대학 영어 4급, 6급 필답 시험은 6월 13일에 진행되며 초중 학업 수준 시험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영어 응용 능력 시험 등 각종 사회성, 학업 관련 시험 일정도 달력에 함께 공시했습니다. 성교육시험원은 수험생과 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공고를 주시하고 미리 시험 준비를 잘하며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롭게 시험에 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0: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 연변지대 지휘중심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훈촌에서 작업 중 전기톱에 왼쪽 손바닥을 다쳐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거쳐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경찰 호송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직 민경은 신속히 가족과 연락해 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연길 북고속도로 출구에 인원을 배치하고 구급 시간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에 녹색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구조 대상을 실은 차가 요금소를 빠져나오자 호송경찰차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간 여러 곳에 도로 공사로 통행 여건이 복잡했지만 민경은 분초를 다투며 차량을 인도해 단 10분 만에 부상자를 연변대학 부속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단 결과 부상이 심각해 장춘으로 보내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경은 즉시 련동 기재를 가동하고 연변철도 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와 협의해

0: 고속철도역의 비상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장춘행 최근 발차 고속열차 출발까지 20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경은 급히 차를 몰고 부상자 일가를 연길서역까지 호송했습니다. 철도 민경의 협조로 부상자는 녹색 통로를 통해 무사히 고속열차에 탑승해 소중한 구급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손북치고 노래 부르자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 시즌이 그늘 우름치에서 개막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보낸 도나시 문화관 창작 조선족 무용 희열이 공연 무대에 올라 길림 대중문화의 풍채와 연변 민속문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6월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연결시에서는 연변 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태평거리 애달로부터 군민로 구간, 연변 이중 시험장 위치한 애달로 청량거리부터 태평거리 구간, 연결시 일중 시험장이 위치한 낙원골목 애달로 입구부터 단결로 입구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합니다.
1: 도시 정밀화 치리 수준을 높이고 도시 면모와 통행 질서를 최적화하기 위해 용정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제대에서는 연일 도시관리 중점과 대중 생활 불편 사항에 초점을 맞춰 폐기 비기동차 무단 주차, 규정 위반 영업, 무분별한 양견, 학교 주변 안전우환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문명 새 기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3일 대학입시 전 시장 안전특별검사를 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시험 장소 집단 급식업체, 시험장 주변 음식점을 엄격히 검사하는 한편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을 검사해 간식, 음료 등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 기한 림박 제품 혼합 판매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시험 문구용품에 대해서는 주변 문구점을 추출 검사해 입비 연필, 중성펜 등 입시 필수품의 구매 경로와 제품질을 확인하고 불량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1: 주말 근교 여행을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여름철 피서 명소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6일부터 내륙계곡 직통 공공버스를 마련합니다. 해당 버스는 주말 전용 로선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하며 탑승 지점은 훈촌 일종 운동장이고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정시 출발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0: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중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연결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 빌딩의 10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입니다.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고요.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3: 집중복은 대외저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3: 저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3: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3: 연계 전화 136-3433-2636.
0: 2636번, 136-3433-2636번요.
3: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전 소식 기다려보세요.
3: 네. 수고하세요.
0: 네.
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4: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4: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오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

0: 4339-4745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동쪽견에 위치한 3층 집을 저렴하게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이고 네, 또 단칸방을 세주려고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가전제품과 네, 중고 가구를 팝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이거나 네, 주방에 물 새는 것, 네, 손대기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셀과 꿀터밭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이 아주 많고요. 수돗물은 또 깨끗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고교 터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지구 방송 보려고 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집 위치는 전남 중심에 있는 대시쇼치이고요.
0: 네.
1: 3층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1: 양수 2층이고요.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야시장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0: 네.
1: 전기전화는 156
0: 네.
1: 00509121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 네, 가서 너무 요구하상입니다.
0: 네.
2: 네, 70살 일단 좌우로.
0: 네, 70세 좌우로요.
2: 네.
0: 네.
2: 네, 무슨, 뭐, 조건도 무슨 없습니다. 그래서, 예, 마, 도움하면 됩니다.
0: 연락번호 남겨주세요. 네.
2: 638.
0: 네.
2: 0444.
0: 네.
2: 409.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4: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4: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3: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면변.
4: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0: 남북 방향의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뭐라고
0: 했어요? 네.
5: 전화 왔다고
6: 했어. 아니요, 아니라고.
0: 네.
5: 그 이제
0: 네, 조용하시고요. 한 분만 말씀 주세요.
5: 예. 그 이제 저기 뭡니까? 밤을요. 아, 이 여자 물어본데.
4: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7: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오는 버스에서 곧 우리 숲을 좀 보지 마시라고 하는데요.
0: 네, 다시 말씀 주세요.
1: 그 둘에 있는 쑥 있잖아요. 둘가 있는 쑥.
0: 네네네. 들쑥.
1: 그거를 대량적으로 좀 어지 마시려고요. 그 우리가 사들이.
0: 아, 그러니까, 네. 야생 들쑥을, 네, 수거하시려고요.
1: 예, 예, 예.
0: 네네.
1: 예.
0: 대량으로 구입하시려는 네, 말씀이죠. 네.
1: 단어전에. 네.
0: 단어전에. 알겠습니다. 네. 단어절 전으로요. 네.
1: 예, 이거 랜시대화.
0: 네.
1: 여빠빠.
0: 네.
1: 수수상상.
0: 네.
1: 무우여.
0: 네, 지역은 어디죠?
1: 연길.
0: 연길이에요?
1: 예.
0: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예. 전 소식 기다려보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2: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2: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 왈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토성도 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0: 네.
2: 가야 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이 야산이어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2: 구유 토지에서 냉이 병행이 가능합니다.
0: 네.
2: 연락번호 138
0: 네.
2: 9433
0: 네.
2: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습니다.
2: 수고하세요.
0: 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네, 집을 팔거나 시를 주려 합니다.
0: 네.
5: 위치는 대화원이고
0: 네.
5: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0: 네.
5: 네,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5: 경계 전화는 1394339-4745번입니다.
0: 4745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5: 네, 수고하세요.
0: 네.
3: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금방 그 저기 가서 동의를 구한다는 그 전화번호를 잘 적지 못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까?
0: 네, 잠시만요. 바로 적으실 수 있나요?
1: 예.
0: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138
1: 예.
0: 0443
1: 아, 예.
0: 3095번입니다.
1: 아, 3095번.
0: 네네.
1: 예, 138-0443-305.

0: 9번이
1: 그래요. 맞습니다. 잘 적으셨고요. 예. 한번 연락해 보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그 집을 팔려고 그런다.
1: 네.
2: 위치는 그 하남에 네. 피바시장 근처에 있어요.
1: 네, 만익도매시장 부근요.
2: 예, 예.
1: 네.
2: 7층 집에 5층이고 네. 면적은 그리고 다음
1: 면적은 얼마 되죠? 방금 신호가 안 좋았습니다.
2: 면적 70평입니다.
1: 70평방미터. 네. 네. 그리고요?
2: 그리고 다음 한테는 국제 네. 고성화원의 집인데
1: 네, 네.
2: 7층 집에 1층이고
1: 네.
2: 면적은 50평입니다.
1: 네.
2: 받을 가격은 15만 받다 한다.
1: 네.
2: 연락처는 요빠빠
1: 네.
2: 4473
1: 네.
2: 3895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소식 기다려보세요. 네.
3: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여보세요? 말씀 주세요. 방송실에 연결됐습니다. 전화 주신 분 말씀 주세요. 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세요.
1: 네, 이제 그 전화번호 저 처음에 그 공모라고 나왔습니다.
0: 네, 어느 전화번호요?
1: 그러니까 여 쌈빠, 그 남성분이 친 전화, 여 쌈빠.
0: 어떤 정보입니까?
1: 그 보물 찾는다든가 무슨 그런 정보요.
0: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정보요?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바로 적으실 수 있습니까?
1: 네, 네, 네.
0: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138.
1: 예.
0: 네. 0443.
1: 예.
0: 3095번.
1: 3095번.
0: 네네. 잘 적으셨죠?
1: 다시 한번 불러보시오.
0: 1380443 3095번입니다.
1: 예.
0: 그래요? 잘 적으셨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2: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65세부터 70세 좌우에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지역은 용정입니다. 연락번호 138-4434-9551번, 138-4434-9551번입니다. 네, 역시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정보입니다. 네, 여전히 용정이고요. 알뜰하고 깨끗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470-9386번, 139-4470-938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3: 집을 팔려 합니다.
2: 네.
3: MBC 하남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운 네.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2: 네.
3: 구조는 그 2층 2주 네. 이후이며 면적은 92평입니다.
2: 네.
3: 주변에 여러 개의 소학교, 중학교도 있으며 연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중강병원, 위강병원, 기린병원, 이강병원, 보유병원 등 여러 개의 병원도 있으며 버스 선으로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2: 네.
3: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수상문으로 된 냉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2: 네.
3: 링기의 전화 138-4431-2681번입니다.
2: 2681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3: 네. 수고해 주세요.
2: 네.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2: 네, 한 남성분이 단오절 전으로 야생 쑥을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시장이 아주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있는 새로 지은 집을 팔려고 합니다. 6층이고 면적은 92평방미터입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네, 주변에 중소학교 그리고 고중이 있습니다. 병원도 많고요. 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1-2681번, 138-4331-2681번입니다.

2026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식품 안전과 소비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안전하고 믿음직한 입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일 연결시 시장 감독관리국에서는 시험장 주변 음식점, 슈퍼마켓, 문구점 등 중요 장소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펼쳤습니다. 연결시 시장 감독관리국 집법일꾼들은 학교 주변 음식점을 찾아 영업 허가증, 식품 경영 허가증 완비 여부, 식품 판매 업체의 물건 구입 경로, 판매 식품 유효 기간 검사를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즐겨 먹는 밀크티, 음료수 등 식품 제조 판매 업체의 위생 상태,

도덕 실시 여부에 대해 검사를 했습니다. 한편 학교 주변 문구점을 돌며 학생들이 시험에 필요한 이삐 연필, 중성펜 등 갖가지 학용품 품질이 기존에 부합되는지, 학용품의 합격증, 입고 출처 및 위조품, 불량품이 있는지

0: 검사했습니다. 검사 과정에 연결시 시장 감독관리국 집법일꾼들은 학교 주변 상가 경영자들이 가격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신용적으로 경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결시 시장 감독관리국은 대학 입시 기간 감독관리를 엄격히 리행하고 1, 2, 3위로 신고 채널을 원활히 운영하며 시험 관련 문제에 대한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일전에 연결시 교육국은 의무교육학교 학생 모집 사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보장하고 광범한 학부모들이 합리적인 취학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2026년 연결시 의무교육학교 입학 배움터 경보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학교일 경우 연결시 북산소학교, 연결시 북단소학교, 연결시 연하소학교, 연결시 하남소학교, 연결시 중환로소학교에 적색경보가 내려지고 연결시 천지소학교, 연결시 건공소학교에 주황색경보가 내려졌으며 중학교일 경우 연결시 제4중학교, 연결시 제6중학교에 적색경보가 연결시 제11중학교, 연결시 제15중학교에 주황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적색경보는 학교의 배움터가 엄중하게 부족해 올해 신입생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주황색경보는 배움터가 긴장함을 나타냅니다. 연결시 제4중학교는 두 가지 일치 조건의 신청자 수가 이미 모집 인수를 초과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대중의 생활 소비 시나리오를 풍부히 하고 대중의 취업 및 증수 경로를 넓히기 위해 최근 훈촌시에서는 도시구역에 여러 개의 야간 림시 편민 노점 구역을 설치해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생활 정취를 짓게 만들어 편민 흥업과 정밀화 도시 치리의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야간 림시 편민 노점의 경영 시간은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훈촌대교 북측에는 친환경 무연구이 및 이동 푸드트럭 등이 배치되었고 한 단거리 야시장 다리 남쪽에는 일용 잡화와 과일류 노점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대중의 일상 구매에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노점 경영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도시 환경과 공공 질서에 영향 주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훈촌시에서는 노점 상들이 합법적으로 성실하고 문명하게 경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품목을 지켜 영업하고 숯불을 사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손님 끌기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노점 철수 시 깨끗하게 청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노점 상들에게 저비용의 창업 기회를 마련한 동시에 주민 피해와 도시 환경에 영향 주는 요소들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도시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면모를 유지한 동시에 생활의 정취가 다분한 내실을 챙기게 했습니다. 훈촌시 관련 부문의 책임자는 지속적으로 편민 노점의 일상 관리를 강화해 야간 편민 노점이 시민들의 밤 생활을 풍부히 하고 도시가 더욱 활력이 넘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세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후에서 사지 원액과 더불어 명세황에 관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하나는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현금권 1,500원을 감해주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우대활동이 아주 좋은데요. 바로 내자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또 한 건씩 드리게 되어 있는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이기는 너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우수한 치료이기에 속하는데 제가 시기는 대로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피가 한 대 엉켜서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뇌경색이 생기는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원액 한 가게 124원인데 큰 우대활동으로는 이제 60가게 70, 1,500원 현금권, 레이저 치료이기 세 번째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40원 좌우에 우리 전달받고 레이저 치료이기까지 받는다는 게 며칠 남지 않은 기회 가운데서는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명세황 이 제품 눈병 치료 약품은 한 가게

0: 598원이라 하는데 30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복행합니다. 15각에 15각 두 번째 1500원 현금권 빼주고 현금에서 보통 1000원 빼줬는데 이번은 1500원을 빼줍니다. 10번째는 여기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 늘 하는 우대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현금권을 보통 1000원에 1500원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엔 1500원 주고 그리고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우수한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501-7766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나도 좀 40원에 그 1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혈압이 좀 높지. 그냥 고혈압이 있어서 약도 여러 가지 많이 먹었지. 그 다음에 그다 혈지도 높아서 이래서 지금 40원에 먹는 게 다른 약이 엄청 좀 좋습니다.
0: 천연 오메가3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건 아주 다른 데서는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 식물에서 뽑은 오메가3니까 너무 우수하죠.
2: 예. 신장도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면서 그냥 혈압이 높을 때면 팍 높고 낮을 때면 또 많이 낮고 이러면 좋을 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하루 정신도 안 나고 머리도 기딱하게 아프고 오지런중에 지내놔서 깜짝 못했습니다.
0: 예.
2: 예, 집이 막 번져지는 것 같지 막 빈빈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럴 때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또 점점 수사를 이터시 마도 조금 낫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이 어른증이 나는 게.
0: 아, 그렇죠.
2: 영돌아진다
0: 예.
2: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이.
0: 뇌혈관의 심각한 예. 문제입니다. 예.
2: 아주 원액 먹어줘서 인간도 어른증이 안 나타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 문제 해결이죠.
2: 예, 이게 이야기. 혈압하고 혈증 높은데 최고약이다.
0: 삼고에 좋습니다. 예. 고혈당, 고혈압, 고혈증.
2: 예. 예. 그리고 혈압이 지금 온전히 잘 되니까 이 마음도 좋지, 기분이 좋습니다.
0: 그렇죠.
2: 기억력이 감퇴하고 면역이 하강되는 것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예.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예. 양천구 팔려 국제사지대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심률도 고르지 않으면서 뭐 높게 됐다 낮게 됐다 하던 게 그것도 지금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마음이 그냥 그 따볼 수 없이 불안하던 게 지금 그 마음이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슴이 많이 편안하고 손도 차는 게 많이 숨도 차지 않고 좋아서 여러 면은 정상인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관상동맥이 좋아진다는 걸 예. 충분하게 말했습니다.
2: 내 광고약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르는데 안 나서지 어른쯤이다며 예. 이 약을 먹어서 아직 원액에서 효과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0: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예.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2: 그보다 또 예, 레이저 기계를 같이 쓰니까 더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마음이 안정이 잘 되지 무겁던 머리 막 가벼워지지 다 한번 살자지 마음이 편한 어느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좋으니까 아직 원액도 대답받게 했습니다. 최고약입니다.
0: 이번에 가격적으로서 아주 우수한 가격으로 예. 다가서게 됐고 선물도 좋고 현금권 예. 주는 것도 양도 높고 하니까 예.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2: 예.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오늘 대답받게 했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사주원약 씁니다. 저는 어제는 야도 딸 썼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혈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 예, 이발 쓰고 없고 약은 좋다. 약은 다 썼습니다. 중약도 얼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사주원약 이랬어서 그랬는데 어제는 야도 딸 썼는데 하나하나 다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헷갈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밤잠 잘 되고 예, 그래 놓거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명소방 눈물이 지내나가나 들어가나 눈물이 지내나서 그래 손수건 자꾸만 써서 테두리에서 힘든 번져졌습니다. 눈물은 다 가져지고 그리고 테두리에 염증 생긴 것도 어제는 절반 가져지 다른 약이어도 쓸데없습니다. 된게 요 명소방 먹고는 다른 약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두 도와줄 때두 가지를 다 예, 배달받자고 돈도 민재를
0: 많이 깎아주셨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3: 그래, 이래 좋을 때 두 가지 다 배달받고 장기적으로 좀 쓸까 하네, 그래.
0: 그렇게 하셔. 열심히 쓰시겠다면 이번 기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좋은 기회가 되니까
3: 선생님은 병이 없는 게 없잖아.
0: 그렇죠. 해결하지 않으면 병은 점점 가심해지고 생로병사의 기울에서 나 혼자만 빼고 생로병사의 기울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관리해야 됩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제 동생 신랑이 영 건강하던 분인데 갑자기 소화에 대해서 병원에 가 검사까지 안 말리기랍니다.
0: 아.
3: 예, 그래서 당천이가 수술했는데 제가 위가 저기 다시 뭐 개복할 여지 없이 몽땅
0: 완전히 채취했죠. 예.
3: 예, 대장에다
0: 오징어 담의 삼분자를 채취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채취했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완전히 채취해서 예, 대상하고 지금 제가 식도 있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지혈을 하자면 그 둘이나 그 연한 음식밖에 못 먹었고 그러니까 신체 많이 허약하고 감기사도 걸리고 얘기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고 내일부터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거 잡수면 회복되는데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0: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환자들이 이 제품을 복용할 필요성이 너무 있습니다. 두 번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빨리 그 처소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 항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게 항종류 항아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여기에 명확하게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삼녹용이 5~1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고 후노버스가 포함되고 엽산이 포함되겠고 이러니까 그런 이미 큰 병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너무 어울립니다. 빨리 시작을 해서.
3: 예. 그럼 오늘이 배달 받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다시 알려주겠습니까?
2: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3: 501-7766이?
2: 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지금 사지원약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아용 웃은다 이 사지원약 써보니까 나의 우선이 기억도 돌아오고 맥이 난다.
0: 그렇죠. 심장과 뇌혈관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모두 에너지 전달을 제대로 해주고 순환 장애가 풀리니까 각기관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예.
4: 예, 맥이 나지 아침에 자고 깨나면 정신이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그래서 아침에 자고 깨나면 그래서 또 눕기 쉽고 또 눕기 쉽고 이러면 뭐 해야 될거 모르던 게 지금은 정신 나니까 나의 대식을 끓이는 것도 영 허란다.
0: 그렇죠.
4: 이 신사에도 부채설이고도 영 어디면 맨날 떠오르는 사람처럼 그랬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신장도 이전 그 놀라던 정신이 이렇어졌습니다.
0: 바로 그렇죠. 이 심장이 좋아집니다. 심장과 뇌혈관에는 이 제품이 너무 우수한 제품이라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합니다. 예.
4: 예, 그래서 네, 선생님 이 여러 면으로 지금 예, 혈압도 잘 되지 혈기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0: 혈당이 있는 분들이 혈당 조절도 됩니다. 예.
4: 네, 선생님과 지금 이제 선생님 이야기다. 당뇨병이라고 지금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 어제 합병증이 들어왔는데 소변도 잦지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지 심장의 부채설이 꼼짝 못하겠단다.
0: 예.
4: 이런 분들이 사지원약 쓰면 어떻게 하는가.
0: 그런 분들이 사지원약을 빨리 시작을 하죠. 두 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인삼독에 그런 분들은 그 원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인삼녹용이 5~1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혈관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종양을 막아주고 암을 막아주는데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큰 한 개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콩팥이 좋아져야 이제 소변이 작거나 그런 문제도 해결받지 그러지 않게 되면 근본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가지를 대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분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분이 우대할 때 툭 쌉니다. 1,500원은 빼주고 레이저 치료기까지 주게 돼 있으니까 빨리 대응을 하세요. 501-7766번입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래서 아직 원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5: 이거 복용하는 감이 계속 봄 가슬에 감기 걸리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습니다.
0: 예. 면역력이 많이 낮고 예, 당뇨가 있으면 모든 기능이 저하를 가져옵니다.

0: 무슨 질병인데?
1: 네, 예. 그래서 이거 그런 수탄이 약을 많이 썼는데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 사지 원약을 썼는데 어건 한 반년 썼습니다.
0: 아, 예. 예. 어떠세요?
1: 예,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0: 모두 그렇게 갑니다. 여기 전제 제 앞에 우리에게 설명서가 들어오는데 3고에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다고 나왔습니다.
1: 네, 혈압도 아주 좋아지고 예, 상사입니다 지금.
0: 예,
1: 예, 예. 예, 그리고 이거 어찌도 좋은지 지금 뭔가 뭐 우리 친구가 지금 이 자기도 내처라 이렇게 당뇨가 있고 예, 혈압이 높은데 이 저 뭔가
0: 사주원액을
1: 예, 자기도 써서 아이디겠는가 내가 자문해 달랍니다.
0: 그분이 아주 네. 많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제품을 시작하라 하세요. 그러면 네. 이제 위에서 여사분이 좋은 효과를 보는 것처럼 그분은 이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복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1: 예. 네. 저도 이번에 우리 할 때, 저가 이 할 때,
0: 참가하세요. 예. 예. 501-776번에 전화하세요.
1: 501-776번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줘서.
0: 아하,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눈빛 명사와 지금 선택했습니다.
0: 아, 예. 눈병에는 아주 인정을 받는 좋은 제품이죠.
3: 여기 눈에 자꾸 피지미 자꾸 고기도 자라나고 눈물도 자꾸 나오고 이래서 내가 이게 좀 명세봐 썼는데 써보니까 정말 나사지는 게 알겠다 지금.
0: 그럼요.
3: 주약에 눈에 피지든 것도 많이 나고 자꾸 고기 자라나더니 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0: 예.
3: 저 바람 나더니 자꾸 눈물 나오는 증상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나.
0: 그럼요.
3: 예. 그럼 이번에 좀 더 대답하다 계속 더 쓰겠습니다, 이거.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제일 이상적인 궁합이라면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맹서방을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장육부가 든든해지면서 눈을 아주 건강한 눈으로 회복하는 데는 더 좋은 기회로 되어 있는데요. 눈병 치료약품 맹서방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오직 실명하는 날을 기다리는 이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두 눈이 질병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을 불러서 심망막 색소변성이랍니다. 시신경이 위축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보조적인 치료 방법은 뭐 비타민제 같은 거 합제 같은 거 드시는 이런 방법으로 임시 대체하지만 해도 본 제품 명서방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시신경이 빨리 위축하는 걸 그거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빠른 속도로 실명으로 가는 걸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이런 것 같은 걸 많이 공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5: 하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딸을 보면서 마이크 앞에 선 아버지가 이렇게 덕담을 건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우리 딸과 사위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구나.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얻으면 행운이고 잃으면 운명이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서로에게 힘이 돼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요? 인생이라는 게 꼭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에 걱정이 늘 끊이질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게 삶이라면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우리 아이들도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겠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보리입니다. 푸른 청보리밭의 물결이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이 시기에 수확하는 햇보리는 우리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웰빙 식재료입니다. 쌀에 비해 풍부한 식이섬유와 낮은 혈당지수를 자랑하는 보리는 톡톡 터지는 특유의 재미있는 식감과 씹을수록 배어나는 구수한 풍미가 일품인데요. 거칠어진 입맛을 돋우는 청량한 여름 밥상부터 이색적인 디저트까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보리의 다채로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리는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최고의 곡물이라고 하는데요. 보리의 혈당 지수는 약 25에서 35 내외로 혈당 지수가 70에서 80 정도인 흰쌀이나 밀가루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데요. 보리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소화기관 내에서 물과 결합해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주고 췌장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보리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장내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되는데요. 이 담즙산이 배출되면 우리 몸은 섬유화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은 체내 잔류 나트륨을 알맞게 배출시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오리는 곡물 중에서도 식이섬유의 보고로 불립니다. 쌀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벽을 자극해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는 변비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장 점막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대장암 예방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요즘 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보리를 섞은 밥을 먹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리의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오래 머물며 천천히 소화되므로 점심에 보리밥을 먹으면 오후 늦게까지 공복감이 덜해서 장기적인 식욕 통제에 유리합니다. 또한 보리에 포함된 비타민 B1, B2 그리고 나이아신 성분은 체내 탄수화물과 지방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작용을 돕는데요. 이는 영양소가 몸속의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도록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깻잎와 겉껍질에 함유된 페놀산 등 성분은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요. 이는 세포의 로화 억제 및 신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성질이 약간 차가워서 체내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준다고 하는데요. 보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젖산 등 피로 관련 물질이 몸에 쌓이는 걸 막아줘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안전한 천연 곡물이지만 개인의 체질과 소화 상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는데요.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보리밥을 갑자기 다량 섭취할 경우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 구토, 설사 등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다면 쌀과 보리 비율을 9대 1로 시작해서 조금씩 이 보리의 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리에는 글루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밀가루나 보리를 먹었을 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이 글루텐 불내증이 있거나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리는 차가운 성질을 지닌 재료로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시린 체질의 사람들이 보리를 단독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찹쌀이거나 대추 등을 곁들여서 성질을 중화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톡톡 터지는 식감의 보리, 우리 가족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보리를 활용한 음식과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보리 비빔밥입니다. 보리 두 컵, 쌀 한 컵, 애호박, 양파, 표고버섯, 두부, 청양고추, 대파, 멸치, 다시마, 육수,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올리고당을 준비해주세요. 보리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최소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불린 보리와 쌀을 2:1 비율로 섞고 물량을 일반 밥을 할 때보다 10% 적게 잡아 보리밥을 지어줍니다.

애호박, 양파, 표고버섯, 두부는 짧게 깍둑 썰기하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얇게 쫑쫑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두르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양파, 표고버섯, 애호박을 넣어 중간 불에서 2분간 달달 볶아주세요. 채소가 살짝 익으면 된장 3숟가락, 고추장 1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을 넣고 1분 더 볶아 양념에 텁텁함을 날려주세요. 이 멸치 다시마 육수 1컵 붓고 끓어오르면 두부, 청양고추, 대파를 넣은 뒤 약한 불에서 5분에서 7분간 뭉근하게 끓여 강된장을 완성합니다. 그릇에 구수하게 지어진 보리밥을 담고 짭조름한 강된장을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이어서 버섯 보리 리조또입니다. 쌀 대신 보리를 사용해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식감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양식 요리인데요. 불린 보리 2컵, 베이컨 3줄, 양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 양파, 마늘, 피자 치즈, 올리브유, 버터, 시판 크림 소스, 우유, 후춧가루와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보리는 물에 2시간 동안 불린 후 끓는 물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15분간 삶아 체에 건진 뒤 물기를 빼둡니다. 베이컨은 1cm 폭으로 썰고 양송이와 새송이 버섯은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양파는 잘게 다지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버터 한 숟가락을 두르고 편 마늘과 다진 양파를 넣어 향이 올라올 때까지 중간 불에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베이컨과 버섯을 넣고 버섯이 숨이 죽을 때까지 2분간 더 볶아주세요. 팬에 삶아둔 보리쌀을 넣고 재료와 잘 어우러지도록 1분간 볶은 다음 크림소스 1컵 반, 우유 반컵을 붓고 잘 저어주며 끓입니다. 보리 알갱이에 소스가 자작하게 배어들며 걸쭉해지면 후춧가루를 톡톡 뿌리고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넣어서 잔열로 녹여내면 보리 리조또 완성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로 보리 샐러드입니다. 불린 보리 한 컵 반, 새우 8마리,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적양파, 옥수수 알갱이, 올리브유, 레몬즙, 올리고당, 다진 양파, 후춧가루와 소금을 준비해주세요. 불린보리는 끓는 물에 20분간 부드럽게 삶아낸 뒤 찬물에 가볍게 헹궈 전분기를 빼고 체에 받쳐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새우는 끓는 물에 맛술 한 숟가락을 넣고 2분 데친 후 찬물에 식혀 물기를 빼둡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고 오이, 파프리카, 적양파는 잘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작은 그릇에 올리브유 3숟가락, 레몬 2숟가락, 올리고당 1숟가락 반, 다진 양파 1숟가락, 소금 반 티스푼, 후춧가루를 넣고 설탕과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섞어서 샐러드 소스를 만듭니다. 그릇에 모든 재료를 담아두고 준비한 샐러드 소스를 부어 모든 재료에 소스가 골고루 묻도록 가볍게 버무려주세요. 냉장고에 30분간 넣어서 차갑게 숙성해 먹으면 더 청량하고 맛있답니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

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또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제품 두골태는 7곽 사시면 5곽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한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100년 장수 제품으로 되는 본 제품과 더불어 두골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두골태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 하게 되었으니까 닷새밖에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제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복액 398원인데 지금 20각을 싸면 25각을 줍니다. 원래는 20각에 20각을 얹어줬는데 이번에 5각을 더 얹어서 25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두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 하고 있는데요. 한 각은 24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5각에 20각을 줍니다. 15각에 보통 15각을 주면 잘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었으니까 기본으로서 지금 2,500원이 7일터 이전에 비해서 또 무료로 주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우대활동이 10일까지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큰 우대활동은 백자방 구복액 두골태에 대해서는 이심할 바가 없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며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제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0: 100년 장수 제품이라서 손상이 없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 지금 제하소, 인양호, 황정, 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아주 덜출한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이런 우수한 제품,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그리고 간과 콤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은 여러 가지 약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걸 약을 쓰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온 하루 동안 어떤 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다면 30분 간격으로서 약만 먹다라면 바깥에 나갈 시간도 해볼 시간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 간과 콤팥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유조한 제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두골대약 얻은 후에 10달 넘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아, 이 약이 효과 정말 안 깨다. 또 특급 발명받은 약이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다른 약이나 옛날에 바르는 것도 많이 뭐 펀하고 바르고 무슨 먹는 것도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게 안 먹거나 옛날에 약 위를 막 자르고.
0: 아, 예, 그럼요.
2: 야, 그래가지고 못 먹고. 예, 학과 못 봤는데, 이번에 이 약 딱 쓰면서 볼까나, 위 아플래, 위도 왜, 뭐, 아픈 게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0: 그렇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위에 부담이 없는 그런 감을 느낀다고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죠.
2: 예. 제가 하나 약을 먹어도 위 어떤 데 자극받는데, 이 약은 완전히 자극받는 게 없습니다.
0: 아, 예, 예. 관절 치료 제품이라는 드물 겁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거 아픈데 전화기 어떤 한전화가 왔다 활동하고 이렇게 모르겠지 하면 관절이 막 통제나 그 약 위에 갖다 딱 바르고 서 그러면 조금만 문제가 가서 차이도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예. 건조서 어디가 아직 없어지고. 그리고 허리 아프면 허리 다들 경축이 아무도 어쨌든 아픈데만 있으면 예. 이것만 이 약만.
0: 바르고 마사지. 예. 예.
2: 마사지 하게 되면 아무 차이도 예. 없습니다. 야, 그 얼마나 편안한지 옛날에는 무슨 뭐 진통제를 막 먹고 예, 이래고 뭐 폼비추하고 맞고 다들 이랬는데 그게 뭐 잠시 이르지 아무 그리고 사람은 그 대회에 그 먹은
0: 오히려 격소를 쓰게 되면 관절 치료에는 길게는 불리한데 당분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제품 자체는 오늘과 내일을 보증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확실하지요. 예.
2: 예. 또 이 약은 이번 저 구보함에 또 바르고 하니까 내 앞으로 치료를 이래갈까 얼마 치료 효과 되게 빠듭니다.
0: 그렇죠.
2: 예, 내가 지금 10달 치료했는데, 예, 이 허리를 저랑염이 하면 이게 뭐니까, 성비사만, 올해는 이건 받은 것부터 요즘 이거는 예, 원래 비염 오고 하게 되면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0: 그렇겠죠. 예. 예 오늘 같은 이런, 날이 더 힘들죠.
2: 예, 예 근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쓴다면. 지금 뭐 아무 뭐 아픈 데 있는 것 같아요.
0: 예, 힘비를 정도로서 좋은 효과 나타납니다. 예.
2: 예 약, 이번에 예, 이 약 정말 진짜 이렇게 좋은 약을 이렇게 선택해서 나도 내자분들 병도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 내가 지금 우리 지금 집사람이에요 우리 저기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에 일하다 허리가 많이 아파합니다
0: 그렇겠죠
2: 그래서, 예 그래서 내 한국에 안 수도 지금 그냥 있는데 이번에 약을 예, 좀 더 싸서 한국도 보내고 나도 좀 더 싸쓰려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셔 기회입니다 이게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이거 외국에 가서 이런 약 얻기 거기 아무리 그래도 중약은 그래도 중국이 발원지니까 여기에 제품이 제일 잘 어울릴 겁니다. 예.
2: 예.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15가게에 예? 경매하죠. 예?
0: 15가게에 20가주입니다.
2: 예, 말이요.
0: 그리고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는 우리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합니다.
0: 예.
3: 지나가는 감기랑 감기는 막 건너지 못하고 꼭 죽어도 와서 방문하고 가야 된다며.
0: 예.
3: 예, 그리고 위도 약하고 간도 아이도 없고 해놓고 소화 기능이 약해서 밥은 잘 못 잡습니까? 항상 그 속이 더부룩하고 그 속이 뛰지 못해서 소화 안 되니까 밥 그거 더 양치 잡쌌습니다.
0: 노년에는 밥을 제대로 드시는가 못 드시는가 한 게 장수의 주요한 비결에 속합니다.
3: 예, 옛말에 아예 쌀이 막대란 게.
0: 아, 그렇죠.
3: 예, 쌀을 잘 잡숴야 되지.
0: 예.
3: 그래가지고 예, 잘 잡수지 못하다 푸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더란, 뭐, 기와의 아이도와 기침, 그것도 달고 살고 이랬는데, 이 약을 쓰면서부터 어서 석 달 썼습니다.
0: 백자방 구와의 아이 말씀하죠.
3: 예, 백자방 구와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 감기로 확실히 속기한다. 옛날에 10번 했다, 그것이 말에 10번 했다면 지금은 그것도 한 두 번, 세 번, 그것도 걸치면, 그래도 임무한상 했다 싶을 정도로의 용기가 건강해지고 또 위도 소화가 되고 크림이 자꾸 나고 식후물이 자꾸 올라와서 밥을 식사 못하는 게 지금 식사를 성량 너무 잡습니다.
0: 그 정도면 됩니다. 예.
3: 예.
0: 예, 대단합니다. 그 정도에 다 노령이 들어와서. 예, 예.
3: 예, 그러니까 예, 식사 따라가만 맥이 나고 또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할까 예, 좋습니다. 굉장히 예. 활성 때 저를 더 싸서 계속
0: 장복해드립니다. 이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입니다. 여기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501-775.
0: 예.
3: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백자방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4: 지라까 심장이 영 엄청 잘 되니까 예, 우지럽죽이 안 나고 경력이 매우 없어서 그래서 비상 뭐 가실라 갔다도 한 가지 서 있던 게 지금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내가 이왕에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서 씩씩해지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 아니겠습니까?
4: 예. 가슴인도 영 편안합니다, 지금은.
0: 그렇죠.
4: 결국, 예,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예, 맥이 나고, 예, 소변이 잦아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는.
0: 예, 군파증 하니까, 예.
4: 예, 예,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예, 밤 잘 자니까 좀 신난다 말입니다, 아침에 나는.
0: 예.
4: 결국, 예,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 예. 뒤에서 소리 자꾸 나서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게 울림의 소리.
0: 어, 그렇죠. 그게 큰일입니다.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히 귀가 먹어서 다른 그 주팅치를 끼고 있고 그러면 머리가 막 울림에 모두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방법 없어 하는 수단이지만 해도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이때 그 요럴 때 드시게 되면 해결받을 겁니다.
4: 예, 굉장히 지금 계속 소리 안 날까 나 말도 영 잘 듣긴다.
0: 아, 지금 소리 안 나죠? 예.
4: 예.
0: 그럼요.
4: 그리고 눈이 뿌연 게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좀 많이 맑아졌습니다.
0: 그러면 눈이 밝아집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보니 그 복에 입에서 흡수도 빠르고 먹기도 편안하고 효과가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
0: 그렇죠.
4: 약 효과 솔직히 계속 쓰려고 예. 저 오늘 좀 약을 배달받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지금까지 많은 제품을 제가 뭐 취급했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드시기도 편리하고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약 힘이 세고 유효기도 48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해볼 만한 좋은 치료 제품이죠. 예, 잘 네.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녹달 썼습니다. 위원회 하면 동맥경화가 심해서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예, 맑은 날씨 보지만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이빨 쓰고 꾹꾹 콩밭이 허야 그런지 밤소비 났나 소비에 꺼서 영 심했습니다.
0: 예.
5: 때도 맞고
0: 예. 예.
5: 그리고 병력이 상실돼서 예. 아, 그래서 열쇠 가지고도 그놈아 역구도 잊어먹고 예, 어디마다 놓고도 또 뭐 어쨌는지 그래서 자꾸만 달아당기다가 그래서 안 집에 앉아 있다가 그래고 말고 말고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 백자방 먹고 소리에 또 하루에 한 번씩 먹지 해놓고
0: 필요하죠.
5: 약이 되는지 필요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고
0: 그렇죠.
5: 밥 먹고 반 시간 집게한 두고 시간 두고 그러면 오늘까지 잠들은도 뭐 소변도에 그저 한두 번 뭐 잠 그래 너무 드물고 얼마 좋습니까?
0: 깊이 사게 되면 소변 탈수도 드물어지고 예 네, 그렇죠.
5: 예, 두 벌 펜도 날이 흐를 때면 이거 저.

0: 가슴이 다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 아프고 그랬던 게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꼼짝 못했는데 오전에 뭐 아픈 거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예. 먹고 그런 저 마사지 하고 예. 그래 놓을까 그런지 예. 그리고 위를 차고 가야지 하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아까워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나 얼마 좋습니까? 그래 이런 활동도 드물잰까?
1: 아 그렇죠.
0: 돈 그렇게 1,500원씩 그렇게 유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런 활동에 참석해서 장기적으로 쓰다 그랬나.
1: 네, 5017755번에 연락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 동생이 이 지금 닭사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우선 쓴 지 한 두 달 됐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집니다. 이 혈압이 온정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손이가 자꾸 이제 떨려가지고 소리.
1: 아, 주의해야 돼.
3: 손이 자꾸 떨려가지고 소리. 무서워 죄도고도 이 종이장 죄도고도 막 떨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밥 먹다가도 이 숟가락 온전히 꽉 쥐지 못하고, 젓가락은 금방 못 쥔다. 숟가락도 바로,
1: 예.
3: 그걸 뚝 떨어진다, 자꾸만.
1: 예.
3: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 좀 백사방 쓰니까, 예. 혈압도 온정받고, 손이 떨리던 것도 지금 낫고, 지금 이렇습니다.
1: 예.
3: 이런 정황입니다. 예. 그래, 예. 그리고 이 심장이라면, 이 편안하게 이러니까 밤잠도 잘 자고, 예, 그랬다. 예. 이전보다,
1: 그렇죠.
3: 예, 이전에 침대에서 발을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던 게, 지금 내려와서, 저 뭡니까, 살랑살랑 바깥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햇빛잠도 하고, 예.
1: 그렇죠.
3: 좋아한다.
1: 예.
3: 예. 그래, 이제는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게 햇빛좀 나와서 한 반승한테 앉았다고 조금.
1: 예.
3: 예, 이래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리,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낯설지고, 이 약을 쓰면서를.
1: 예.
3: 그 다음에 지금 혈압약도 예, 막 줄여 먹습니다.
1: 예.
3: 먹습니다. 이전에 예. 심이 싸파는 그거 40ml 아침에 막 먹던 게 지금 그래도 오미름을 해결 받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러니까 내 약재 선생님의 강의를 명심해 듣고 여기 황정도 들어갔고
1: 그렇죠.
3: 예.
1: 잘 기억하세요.
3: 그다음에 황기도 들어가고 또 맥이 나오고 심장도 좋아졌고
1: 그렇죠. 예.
3: 얼마나 좋습니까?
1: 바로 그랬습니다.
3: 바로 그래 병원도 바로 알갑니다 지금. 병원하고 이거 늘리 쓰니까 예. 아주 이 병이 빨리 호전되고 예. 이야기 할 수 좋습니다. 편리하고
1: 예.
3: 예.
1: 백년 장수 제품이라는 데 도리가 있습니다. 예.
3: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 이렇게 좋을 때, 쌀로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그렇게 예. 하셔. 제품이 예. 백자방 이 구박액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확실히 노인성 질병, 이제 수전증 손을 떠는 이런 문제도 이,
3: 예.
1: 이 제품 드시는 게 너무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예. 이걸 드시게 되면, 심장 공동이 좋아지면서 수전증도 해결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으로 좋아져서, 일단, 지금 벌써 효과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 제품은 절대 좀 낫다 해서 후뚝 떨고 이렇게 하지만, 길게 보긴 하시면, 기본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죠. 1년은 아무런 변동하지 말고 드세요. 예.
3: 맞습니다.
1: 예.
3: 중풍 환자들께는 하여튼 이야기가 백사방이 필수적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이야기 써야 됩니다.
1: 예.
3: 선생님께 주문 받으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유튜브 테러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조금 별중합니다. 태양성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 풍습도 있어서, 원하는, 수술하라 했습니다. 그런 거에, 어느 선생님, 중이 어느 선생님이 그랬대다. 나를 보고 저리. 그럼, 썩방만기에다가 세기 해연 것도 한 가지라
1: 갑시다.
4: 예, 그러니까, 나의 수술을 아예 하는 걸로서 결정 했습니다. 원한 다 하기를 한 거, 그래, 내 아야 하겠다 해서 아예 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좀 병은 중합니다.
1: 예.
4: 예.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통증 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0: 깨고 일어나고 재고 앉고 예. 아 집에서는 예, 거바나 거바 암튼 걸음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걸자면 은혜 걸지 못하고 앉다 쉬고는 또 걸고 앉다 쉬고는 걸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친절히 내릴 때는 바빠서 예, 예, 그것도 그래도 그래도 옳은 일이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감고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보긴 봤는데 이번에 두고 때렸으니까 예, 더 예, 효과가 더 좋아서 예, 좀 그런 통증하고 날이 흐린 날이면 더 아프고 더 시리고 저리고 통증하던 게 이런 게랑 이렇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예, 예.
0: 그리고 예,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턱 마주치면 내가 넘어집니다.
1: 아 예예. 예. 예. 예, 그렇게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골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0: 예, 예.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턱을 대로 먹으니까 예, 위도 도와주는 소리에 아 지금 다리가 예, 힘이 옵니다.
1: 그렇죠. 예. 모두 그렇게
0: 저,
1: 얘기합니다.
0: 예, 저리고 예. 통제나든지 이런 게 없고 맥이 나 있거나 예, 좀 예, 이전보다 영 잘 걸습니다. 지금은 예, 근처로 지금 채소 살라라는 약방이랑 다닙니다.
1: 예.
0: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저는 조금 오래 쓰려고 소리 활동에 참가하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0: 예. 예, 다르고 먹고 하니까 더 영 시원하게 효과는 더 다릅니다.
1: 효과성에 대해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예. 믿어도 됩니다. 예.
0: 예. 예. 좋은 약을 강의를 해줘서 내 병 떼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일단 노년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렐러 구셀러란 말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으며 무릎이 아파서 변형 가거나 경추가 아파서 그리고 어깨가 아파서 발 뒤축에 골가시가 생겨서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다 부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으로 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우리 인류라는 것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명자유운동이라는 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움직이지 못하면 당신이 생활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장수는 나하고는 너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건데 동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리고 적지 않은 골격통은 기실에는 우리 경추, 여추, 흉추 이래서 모두 경추 7마디 그리고 흉추 12마디, 여추 5마디 이런 그 마디마디가 삐져 나오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통증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내리 다리가 저리고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발이 저리고 어깨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럴 수도 있게 되었는데 우리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골격에 빨리 투과하는 아주 우수한 제품인데 먹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이런 제품 자체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

0: 성분으로 된 우리가 지금 동통은 무엇 때문에 동통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는가 하며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총 약곽에 있는 그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락이 잘 소통되며 어디에나 쭉쭉 통할 게 통해야 되는 건데 기혈이 통하고 그리고 신경관이 통하고 이래야만이 모든 통증이 해결받겠는데 오히려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하면서 부종이 생기고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무릎대에 무럭이 생기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발목이 통산하게 되며 발목이 딩딩 부어나고 신신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폐단도 많이 생기고 경추 때문에 뭐 옆을 보상하게 되면 원래는 목을 돌리면 볼 수 있는데 목을 돌리지 못해서 몸을 삑 탈아야만이 어느 정도 옆을 볼 수 있고 이 정도까지 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발 뒤축 가시로 인해서 구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거기에다서 숱한 바늘을 내 거기다 심어놓은 것처럼 딱 디디게 되면 얼리 너무 아파서 디딜 수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 자체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풍한스러운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런 그 첫 굵기가 이렇게 약각의 제일 표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은 보통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하고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마디가 많이 불어나고 이러한 제품 우리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을 근본에서 해결해주는 흑개미, 칭펑텅, 친주, 방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칭펑텅은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투골테 이 제품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기념일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세계 환경의 날은 우리 모두가 지구의 현황을 요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매년 6월 5일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데요.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창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햇빛은 쨍쨍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의 평균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양 복사의 변화, 지구 궤도의 변화, 화산 활동 등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자연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류 활동이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생산과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의 배출, 토지 이용과 도시화 등이 포함이 되죠. 려회한데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섭씨 1도 상승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섭씨 1도가 작아 보이지만 이는 이미 인류 생산 생활과 생태계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병이 전파되고 여러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며 야생작물 품종의 유전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생각해보세요. 과자 봉지, 음료수병, 빨대, 일회용 포장지 등 플라스틱은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지만 한 번 함부로 버려지면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무려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전 세계에서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와 바다 거북 그리고 고래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세 번째는 동물과 식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면서 매일 70종이 넘는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생물들이 이름이 붙여지기도 전에 이미 지구에서 사라진 거죠. 생물 다양성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꽃동산을 보내드립니다.

네,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소중히 아껴 써야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풍부해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전체 1%도 되지 않습니다. 양치질하거나 샤워할 때 항상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고 필요한 만큼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빗물을 모아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여기서 잠깐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최미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종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사엄마 슈퍼맨 아빠를 보내드립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를 태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해불은 제때 끄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주세요. 대기 모드로 두어도 전기는 계속 소모된답니다. 햇빛이 밝은 낮에는 불을 켜지 말고 가능한 자연광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아야 합니다. 찬 공기가 나가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다음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는 버려진 자원을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나게 하는 마법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모아서 재활용하면 새로운 옷이나 가방, 운동화로 다시 제조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아주 편리한 물건이지만 그만큼 환경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비닐봉지 대신 천으로 만든 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비닐봉지 하나만 줄여도 1년이면 365개의 비닐봉지를 아끼는 셈이죠. 또한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도시락을 싸갈 때는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나 불수거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대가 필요 없으면 빨대를 받지 않는 것도 작은 실천입니다. 전민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기 병아리를 보내드립니다.

환경을 지킴에 있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길가에 핀 예쁜 꽃을 함부로 꺾지 마세요. 그 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나무 심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요.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약 1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700g의 산소를 내보내는 자연의 공기청정기입니다. 또한 공원이나 산에 갔을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모두 환경을 지키는 일이랍니다. 임서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용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빠 모습을 보내드립니다.

날이 아닙니다. 이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집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며 푸른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중요한 힘이 된답니다. 한절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광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빗방울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네, 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약용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령자는 이야기 주제를 돌리며 리리의 다이아몬드 사업이 크게 잘 되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한총재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령자는 리리가 항상 미소를 짓고 말이 적으며 옷차림도 중후해서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한총재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있고 재정 상태가 좋다는 증거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자신은 리리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작은 접시부터 큰 접시까지 모두 고전 자기 시트였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한총재에게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세상 모든 겉모습은 허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은 여기에 진실한 모습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총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자신의 오문 카지노를 하는 친구가 도박빚을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겨 붙잡혔고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감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카지노 담보 가격인 3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자신이 샀고 이번에 상해에 가져와 리리에게 크기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릉릉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재촉했고 한총재는 리리가 그 반지를 120만 원에 사갔다고 말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리는 자신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벽돌을 옮기는 것과 같아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어제는 완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착했는데 숫자 0이 실수 없이 많아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를 가격이라고 했다. 이때 식당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방울은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령자는 모두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채소 국수나 채소 쌀죽을 끓이자고 제안했다. 릉홍은 춥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령자는 그래도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확성기로 오동 아주머니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시작된다. 아버의 집에 손님이 왔으니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연락이었다. 아버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앉아있었고 진한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다. 이때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아버를 반갑게 껴안았다. 자신이 아버의 형님이며 방금 향강에서 왔고 오늘에서야 동생을 만났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형은 아버의 손을 놓고 함께 온 여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재빨리 형수님이라고 부르도록 재촉했다. 아버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님이 다가와 동생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작은 이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는 아직 몽한 상태로 형과 형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재빨리 안내했다. 이때 창밖에는 이미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어 좌우로 살피며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이모는 이미 전화로 아버의 부모께 연락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다. 형은 창밖에 몰려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버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물으며 아버가 아직 우표 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이미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형수님은 우표첩 3권과 작업복 바지 한 벌, 라운드 넥티

티셔츠 두 벌을 꺼내 보여주었다. 형은 이 바지가 진짜 미국 청바지이며 아버가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다. 형수님은 옛날 상의 사투리에 광동어를 섞어 사용하며 이 옷들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서 형은 우표첩을 펼쳤고 아버는 눈에 띄는 나비 우표 세트와 큰 날개 푸른 나비 소형 우표 두 장을 보았다. 그는 문득 배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는 이미 우표 수집을 그만두었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형은 해외 일반 우표는 인쇄가 정말로 정교하다고 칭찬했다. 아버는 서랍을 열어 티셔츠를 아래에 깔아 평평하게 정리하고 바지는 낡은 가방에 넣었다. 형은 천천히 커튼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아버에게 향양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형수님은 향양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자신이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여동생도 이미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앉아 있었다. 향양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자신의 회사에서 도와줄 수도 있으며 밤에 책을 읽고 광동어 수업을 들으며 영어도 조금 배우면 무역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작은 이모가 장을 보고 돌아왔고 이어 아버의 아버지도 서둘러 집에 도착했다. 형과 형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했다. 형은 아버지의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었다. 아버지가 아직 대답하지 않은 사이 형은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초콜릿 한 상자, 담배 두 갑, 그리고 향양의 오래된 브랜드 약품 여러 상자를 꺼내놓았다. 아버의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형은 부모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마음이니 몸 관리에 잘 사용하시라고 말했다. 아버의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모두 가져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작은 이모는 형에게 이곳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먹고 입을 것이 모두 넉넉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옆에서 아버지께서 지금의 시대 상황과 해외 상황을 모두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무역을 하고 아프리카를 대상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들어 형수의 손에 건네며 정중히 사과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 마음은 받지만 물건과 돈은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효도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활동 경비에 사용하라고 말했다. 형과 형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버에게 형과 형수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가라고 지시했다. 작은 이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는 계속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재촉했다. 아버지는 다가와 아버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항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빨리 모셔보내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버는 설지와 함께 만찬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있었다. 설지는 거울을 마주하고 향응에서 온 티셔츠 두 벌을 번갈아 입어보았다. 하나는 흰색 바탕에 분홍색이 더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색 바탕에 연한 파란색이 더해진 것이었다. 설지는 거울 앞에서 앞뒤 좌우를 살피며 흰색을 입을지 파란색을 입을지 고민했다. 아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지는 아부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부는 설지가 그냥 셔츠를 입는 것이 더 대범해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설지는 저녁 만찬에 함께 모이게 될 사람들 중 란란, 호생, 오동 아주머니와 서진 등을 만난 적이 있지만 서진의 남자친구는 모른다고 말했다. 아버는 옷을 간단하게 입는 것이 좋고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했다. 설지는 아버를 놀리며 자신은 반드시 이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망설이다가 파란색을 입으라고 권했다. 설지와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던 아버는 벌써부터 주변 사람들이 설지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한동안 걷다가 전차를 네 정거장 타고 종점에 도착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식당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오동 아주머니 서진과 서진의 남자친구가 이미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아버는 식당의 특색 메뉴가 무엇인지 물었다. 종업원은 생선에 건조 육류, 통닭, 매운 고추 볶음 등이라고 했다. 아버는 몇 가지를 주문했고 잠시 후 정업원은 오래된 나무 쟁반에 특제의 반찬과 주조 음식을 잔뜩 들고 왔다. 주조 음식은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의미한다. 또한 어깨살 열 조각, 청어꼬리, 청어장과 고기 요리도 함께 나왔다. 이때 호생이 도착했다. 아버는 란란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란란이 감기에 걸려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버는 호생의 목소리에서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도착한 후 서로를 소개했다. 서진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간 수줍은 모습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설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설지는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부럽다며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설지는 아주머니도 젊으시다고 대답했다. 서진은 설지의 옷이 분명히 수입품이라고 말했다. 설지는 향항에 있는 삼촌이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아버는 설지의 허벅지를 꽉 쥐었고 설지는 아프다고 소리쳤다. 음식을 먹으며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다. 옆 테이블들도 모두 시끌벅적하면서 진지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냥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 콩과 무서림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냥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단편 소설 무성한 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세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이 터득한다면 집중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홉풋을 통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시작 전 테스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혀 다른 타입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 두드러지는지를 알면 이를 통해 맞는 아웃풋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운의 타입과 좌뇌 타입입니다. 긍정을 위해 알아둬야 할 지표이며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어떤 측면에 더 강한지를 알게 되면 다음에 두 가지 타입, 즉 신중파와 행동파로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아웃풋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중파와 행동파는 시작은 오래 걸리지만 행동하면 빠른지, 시작은 빠르지만 행동할수록 힘들어지는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중파는 계획을 세우는 활동, 즉 일의 의미를 정리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이것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단지 성향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시작은 느리지만 신중한 사람들이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행동파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행동파는 계획보다 실천하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결과를 축적하기를 기대합니다. 작심삼일 또는 의지박약, 미루기 같은 많은 사람이 버리고 싶어하는 습관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면 동기부여가 돼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무기력을 이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처법으로 세 번째 타입을 알아봅시다. 세 번째는 노력형과 효율형입니다. 노력형은 자신이 드리는 공력의 가치를 느끼고 더 분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효율형은 반대로 노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에 비유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지와 열정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집중은 다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전력을 기울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잘하고 싶은데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일에 애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수반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나 성과를 내는 차이는 바로 이런 효율에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집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노력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일 또는 해야 할 일만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문대생을 분석한 결과 노력형보다 효율성 학생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뉘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단계를 밟으며 노력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자신과 반대 타입의 행동을 취했을 때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노력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노력을 효율화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효율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효율을 지속 가능한 힘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력형은 효율적으로, 효율형은 노력으로 집중력을 끝까지 끌고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되새김질을 통해 실패를 복기하라. 일이든 공부든 무엇이 됐든 전부터 척척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실패를 좌절해서 다시 도전하는 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신의 집중 타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목표나 작은 과제를 세울 때 지금까지 반복됐던 실패의 원인을 반응해보세요. 실패를 복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명입니다. 흔히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한 후에 변명하는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변명만 늘어놓는다라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명은 상당히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와 원인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분석하게 되니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변명이라는 언어로 발화함으로써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행동만큼 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지점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변명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되새김질해보면 마음이 연마되면서 더욱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집중력에 대해 연구할수록 신기했던 점이 있는데 목표나 큰 과제를 세울 때는 신이 나서 당장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작은 과제를 실행할 때는 의욕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기획하는 일은 재밌지만 기획 안의 세부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는 좀처럼 집중이 안 돼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문대생 중에도 이런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보통 사람이 읽지도 못하는 어려운 기호로 쓰인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면서도 리포트 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아주 작은 부분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전체가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부분만 고치면 고질적인 문제가 쉽게 풀려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웃풋을 공유하면 집중이 높아진다.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아웃풋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나 지금까지의 과정,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선생님에게, 회사원이라면 상사나 동료에게, 또는 친구나 가족에게 모두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는 명문대생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생의 경우 자신의 공부 계획표나 필기 노트, 시험 점수 등을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 다음 공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거나 의식하지 못해서 지나쳐버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웃풋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도 몰랐던 문제를 인식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다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함이나 위험한 공사 현장 기계에 눈이 그려진 스티커를 붙이면 모금액이 늘어나고 안전의식이 생겨 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웃풋을 보여주면 저절로 의식하게 돼 평소보다 힘을 내게 됩니다. 요즘 집이나 도서관보다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나 음악 소리 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백색 소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라 자연스럽게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집중이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글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이 볼 거라고 의식하면 나만 알아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쓸 때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정리하는 방식은 물론 글씨체까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리 원대한 포부와 꿈이 있더라도 매일 같은 일을 혼자서 지속해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나 판단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를 의식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영의 기본으로 불리는 점검은 체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실패를 복기하거나 아웃풋을 공유하는 점검은 긍정적인 자극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제3자의 독립적인 피드백을 참고하면 공부 효율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업무 성과나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이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을 먼저 처리하고 늦게 시작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신중파와 행동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파는 전자, 신중파는 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기하게도 신중파와 행동파의 가장

큰 차이는 가능한 한 빨리라는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행동파는 빨리라는 말에 반응했고 신종파는 가능한 한에 집중해서 같은 말인데도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행동파와 신중파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을 투입해 추진해야 하는 일은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보다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신중파가 더 적합합니다. 신중파는 장기적인 일을 할 때 집중을 훨씬 잘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일, 즉 재빠르게 움직여서 해결해야 하는 일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행동파는 신중파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빨리 끝내야 할 때는 집중을 잘하는데 스케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거나 금방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에는 좀처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동파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단기적인 일만 맡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에게 맞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파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한 번에 끝내기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일도 한 방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스케줄에 맞춰 조금씩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루 날을 정해서 모든 집중력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개학 전날 방학 숙제를 몰아서 하듯 말이죠. 자기 페이스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신중파인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 시간을 정해두기를 추천합니다. 하루 중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시간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이후 1시간 또는 집중이 잘 안 되는 퇴근 1시간 전 등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일이나 계획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이 없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다음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성향을 알아두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집중법과 대처법을 빨리 찾아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인간의 뇌가 노력할 수 있는 뇌와 노력할 수 없는 뇌로 나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럼 나는 노력할 수 없는 뇌인가 봐요. 네, 분명 이렇게 초조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뇌의 작용이 선천적으로 노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타입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잘하는 타입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1장에서 설명했던 3PG를 기억하시나요? 다시 말해 노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노력보다 뛰어난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은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계가 만들어졌고 물물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돈이 만들어졌으며 연락이나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일과 휴대전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명문대생이 최고의 인재로 불리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가장 효율적인 집중법과 공부법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알기 전에는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고무시켜 좋게 말하면 순수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빨리 효율적인 방법을 알았다면 좋았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보다는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 책도 집필했습니다. 단번에 집중력이 상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초집중 기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삼수를 하고 명문대 상위권으로 합격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떻게 공부했어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가 아니라 와, 너는 그런데도 어떻게 명문대에 갈 생각을 했어? 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지 않고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 항상 성적이 꼴찌였던 내가 말도 안 되게 큰 목표를 세운 것이 더 신기했나 봅니다. 어쩌면 나도 무엇을 이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전할 용기를 선뜻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하는 행동으로 바꾸려는 용기. 이것이 첫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집중력을 방해하는 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난 못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아니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라고 단언하거나 실행도 하기 전에 아니야,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며 자신이 하려는 일의 보상이 제로라고 결정짓는 것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적입니다. 첫 걸음을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논리나 근거 또는 지금까지의 실패 경험을 모두 무시하고 아 몰라,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자신감을 갖고 집중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여기서 집중하는 법을 배운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공부법을 배운 것만으로도 성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적이 빠르게 오르는 학생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기도 했지만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특히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다음날 자신이 세운 목표와 계획표를 들고 와서 내게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이나 성과가 빠르게 오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 긍정했을 때나 긍정하지 못했을 때나 어느 상황에서라도 일단 시작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명문대생, 그 중에서도 상위 성적의 엘리트 역시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경우를 보자면 처음 명문대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정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절대 무리라고 내심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학년 꼴찌였잖아요. 그러니 목표와 다르게 불합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몇 번이나 체념하고 또 체념하면서도 공부하고 체념하면서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나갔습니다. 삼수할 때 기분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두 번이나 떨어진 뒤에 도전이었기에 또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목표만큼은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고민이 너무 많아서 모순되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체념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믿음 말이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끝까지 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첫 발을 내디뎌보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도전 앞에 서게 되면 걱정과 후회를 합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든 괜찮다고 믿는다면 마음만 먹고 망설이는 일을 밀고 나가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나 시간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 내가 불쑥 명문대 가고 싶다고 하자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해. 그 말 하나로 명문대를 목표로 정했고 결국 이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응원의 말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의 선으로 둘러싸여 있단다. 이 선은 정말로 존재해. 수학교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기억나니?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다음으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테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이런 꿈이 작아지고 꺾여버리지. 지금 성적으로는 우주비행사는 꿈도 못 꾸겠고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는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늘어나게 돼. 점점 내 쪽으로 안 된다는 선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그 선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돼. 실패하기 싫으니까 스스로 만든 선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지. 해봐도 소용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선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단정해버리고 그 이상의 일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중 2학년이 될 때까지도 공부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계속 꼴찌를 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해도 소용없어,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까? 사실 그 선은 환상이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선은 환상이라서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그은 선이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선의 본질이야. 선생님.

한다는 말은 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해 움직일 때 딱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딘가에 꼭 부딪히게 돼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겠다는 용기만 생긴다면 그게 무엇이든 분명 자기 인생에 값진 것을 얻게 될 거야 또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 설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가는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성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움직이는 한 무엇이든 만날 수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야.

선생님의 말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애초에 선을 정해두고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보상이 없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에 도착할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피어나는 새싹을 잡초라고 생각해서 잘라버리면 어떤 식물인지 또는 어떤 나무인지 결코 알 수 없게 되겠죠.

마음먹은 대로 살아간다. 집중해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달성하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넘어 무언가에 집중했다면 결코 쓸데없는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것처럼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선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이런저런 조건이나 결과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기대보다 결과가 낮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의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상 분명 여러분은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선이 없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덕 위의 공입니다. 이미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결심 하나로 마음먹은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특별히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학살롱 음악책을 만나다. 제가 진행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재준이었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발표식이 영정에서 있었습니다.
2: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강국의 토대입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농업을 먼저 강하게 해야 하고 농업을 강하게 해야만 나라가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류목교촌에서는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천경 생산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업기술 일꾼을 농촌에 내려보내 재배호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지도를 펼쳐 초민들의 증산 증수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민의를 폭넓게 수렴해 방향을 바로잡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폐쇄 순환 시정을 견제하면서 대중을 위해 실속 있게 일하는 가운데서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반영, 시정, 독촉, 폐쇄 순환 기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전문회의를 소집해 조사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와 시정 진척 정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높은 표준 농지 관리, 해농 정책 선전 마지막 1km 등 구체적인 문제 794건의 해결을 주동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고 봉사를 기층에 실시함으로써 학습교양 성과를 발전 추동과 대중 봉사를

0: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촌 면모를 개선하고자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인원을 조직해 기층에 내려가 민의를 청취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과 조치를 내와 현지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 추천,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깔려있고 길 양쪽에는 능금, 추리 등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갖가지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초민들의 집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 추천 초민 유풍비입니다. 여기서 46년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죠. 다른 마을은 세민특길이었는데 우리 마을은 진흙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부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길가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거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부진장 류상국입니다. 우리 진의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 공고 확장, 민생 분야 신소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전수하면서 우리 진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막힌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했습니다. 단일 내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먹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계를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 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 농촌국 4급 조사연구원 리소모입니다. 주 농업 농촌국 당주에서는 4개 조사연구 지도조를 내와 상시적으로 기층에 내려가 지도하고 대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당조 문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부 성원들은 전주 56개 향진, 232개 촌에 깊이 들어가 672명의 간부 대중과 교류하며 진정으로 민의를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농업농촌국에서는 학습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정확한 실적관으로 농업농촌 재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이게 됩니다.
1: 길림성 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발표식이 3일 영정에서 열려 길림성 변강지역 첫 퇴역군인 취업창업봉사, 퇴역군인 창업기업발전조력부화단지가 정식 설립됐음을 알렸습니다. 성 퇴역군인 사무청 청장 만춘강,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단우건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만춘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더욱 많은 퇴역군인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에서 공을 세워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선두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들은 변강 옥토에 깊이 뿌리 내리고 힘을 모아 품질을 향상시키며 자원을 통합하고 함께 발전해 산업진흥의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급 퇴역군인 사무부문에서는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 봉사하고 성심껏 보장 조력해 퇴역군인 창업기업 발전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퇴역군인의 변강 정착과 흥변,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발전에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우건은 축사에서 재반 창업 지원 정책을 애누리 없이 실시해 부화단지를 퇴역군인에 봉사하고 변강 흥성, 공고에 조력하는 시범진지로 구축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용요 변강 산업부화단지는 용정시 변경경제합작구에 자리잡았는데 331국도 연변 개방관광대통로와 린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생태환경이 우월합니다. 부화단지 부지면적은 4만 2,5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만 평방미터이고 중심청사 한동과 상급청사 9동이 있는데 다기능 회의실, 전시장, 강당, 사무구역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부하단지에서는 입주하는 퇴역군인 창업기업에 무료 입주, 전과정 일괄식 봉사, 전방위 정책 지원을 제공합니다. 길림 변강 창업 부하기 유한회사 총경리 곽도입니다. 부화단지는 특색 재배 양식, 정밀 심층 가공,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디지털 경제 등을 중점 부화 산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화단지 더하기 퇴역 군인 창업 기업 더하기 산업 더하기 변경촌 면동 기재를 구축해 변경촌과 변경 주민들의 증수를 이끌고 퇴역 군인 창업 기업 지원, 지역 산업 발전 견인, 변강 본영의 목표를 실현하렵니다. 의식에서 활동 참가 지도일꾼들은 농특산품, 식품 제조, 생물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기업의 증세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길림성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회는 두 차례 거쳐 75개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100가지 품목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으로 인증했습니다. 왕청현 리서분 식품연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변강 지역 퇴역 군인 창업 기업의 잣, 귀버섯 등 특색 농작물 재배와 농부산물 심층 가공 산업 우세를 살리고 길룡호 플랫폼의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퇴역 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서 나아가고 퇴역 군인 창업 우수 제품이 전국 시장에 알려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북경 병련성 의료 미용 집단 리사장 우려납니다. 퇴역군인 창업 기업으로서 우리는 품질 제일 초심을 지키고 본업에 집중하며 길룡호 브랜드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자원을 통합해 함께 발전하고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산업 발전을 통해 변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의식에서 성퇴역군인 취업창업촉진회에서는 경동집단주식위원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했으며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주 및 영정식 관련 책임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책임자들이 정부와 기업 간 연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입니다. 우리는 용여 변강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부화단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브랜드를 승격할 것입니다. 정책, 금융, 봉사, 전사슬 보장 기재를 완비하고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변강 봉사 상시화 연계 통로를 완성해 더 많은 퇴역군인 창업 기업이 변강에 뿌리내리고 실업을 키워 상생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길림 변강 고품질 발전에 퇴역군인의 힘을 보태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 성변강 촌사업 전담반 조장이며 성정부 참사인 왕철, 성공상업연합회 2급 순시원 고견준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성변강촌 사업전담반 성공상업연합회 연변주 관련 부문 인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 제2진 길룡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증기업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5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7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6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5건, 혼춘시 2건, 중점사건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세 건으로 30%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서 촬영을 협조한 길림위성TV 창작 문화관광 미식종합 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 음식 제3기 연길역 방송이 6월 6일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프로는 연변 조선적 특색 미식, 전통 민속 문화와

0: 도시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풍정과 깊은 인문 저력을 전방위 다각도로 보여주며 문화, 체육, 관광이 융합된 참신한 방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활력을 더하게 됩니다. 맛있는 동북음식 제작팀은 연기를 찾아 왕령, 아우정, 고추제 등 레빈을 초청해 현장 탐방과 몰입식 체험을 진행하면서 수상시장, 중국조선족 민속원 등 연길의 대표적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레빈들은 조선족 특색 미식을 체험하며 연변의 독특한 매력과 일상생활의 정취를 직접 느꼈습니다. 해당 프로는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의 참신한 서사 모식을 채택해 레빈의 몰입형 체험 시각을 주선으로 연변의 특색 문화관광 자원과 특색 미식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탐방, 체험, 미식 맛보기 과정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회자가 촬영에 참여해 연변의 풍부한 문화 관광 경영 모식과 조선족 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북인민의 열정적이고 순박한 풍토 인정을 진실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연변을 려해하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제3기 연길역은 6월 6일 밤 9시 6분 길림위성TV에서 방송되며 길림위성TV 위챗 영상 계정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아이치, 유쿠, 틱톡, 과이소 관련 계정에서도 동시에 해당 내용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1: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학교에서는 특색 의식으로 고중 3학년 학생들이 축복과 기대 속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응원했습니다. 5일 오전 연변 1중 사생들은 비를 맞으며 온정을 담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곧 대학 입시에 참가할 3학년 학생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오전 11시경 교정 도로에는 1학년과 2학년 후배들이 일찍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축복 현수막을 들고 풍선을 흔들며 긴 응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3학년 학생들은 줄을 지어 나와 교원과 후배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연변 제1중학 3학년 학생 원흔입니다. 후배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실력을 잘 보여주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연변 제1중학 1학년 학생 김민성입니다. 2년 후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을 생각하니 매우 설렙니다.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3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힘찬 함성은 진심 어린 기원이고 손뼉 마주치기는 따뜻한 전승입니다. 이번 응원식은 고중 3학년 수험생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변 제1중학 당위석이 곽충군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3년간 쌓은 노력이 시험장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함을 먹으로 자신감을 붓으로 삼아 시험장에서 자유자재로 실력을 발휘해 가장 리상적인 성적을 얻고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일 저녁, 연변 제2중학은 앞길을 밝혀라는 주제의 수험생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중 3학년 각 반급에서는 주제 반회를 조직했는데 교원과 학생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고중 2학년 학생들도 고중 3학년 교실을 찾아 선물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환송 활동에서 1학년, 2학년 후배들은 운동장 량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담임 교원과 자원봉사에 나선 교원들로 구성된 애심차대는 차 불빛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빛길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입시길을 밝혀줬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사생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학교 청사를 나섰습니다. 연변 제2중학 3학년 학생 조관영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충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3년간의 성장을 돌이켜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고 행운스러운 것 같습니다.

0: 연변 제2중학 교장 장려매입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침착하고 냉정하며 여유롭게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연변 2중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의 앞날이 밝고 원하는 대학이 붙길 바랍니다. 서약근 기자입니다. 고중 3학년 학생들은 모교의 축복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기대를 안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3년의 분투가 곧 검증을 맞이하게 되고 청춘의 꿈도 곧 여름날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신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대학 입시에서 리상적인 성적을 따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걸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미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회색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탐스러운 붉은 빛깔과 달콤한 향기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바로 복숭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숭아는 예로부터 장수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로화를 늦춥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혈액순환 개선과 빈혈 예방입니다. 복숭아에는 철분과 구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생성을 돕고 특히 여성들이 철분 보충이나 철결핍성 빈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붓기를 빼는 데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장 건강과 변비 예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

활발하게 하고 유해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것을 방지하며 변비 해소와 대장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산 과다를 중화시켜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입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의 저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복숭아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잼, 샐러드 등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 꼭지 주변이 노랗게 익었고 살짝 누르면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당도가 높고 신선한 것입니다. 다만 복숭아의 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제거해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한 개 이내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콤한 향기와 건강을 선물하는 우리 복숭아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수험생의 하루는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책상을 정리할 때까지 머리를 쥐어짜고 시간과 싸우고 자신이 한계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싸우는 병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수험생에게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자 최종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단순히 아프지 않는 방법을 넘어 우리 수험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공부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수험생은 장시간 앉아 공부하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건강관리가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을 넘어 학습 효율과 성적 그리고 대학 시험 당일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 네. 네, 사실 우리 수험생들은 장시간 이렇게 앉은 자세로 공부하니까 움직이지 네.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우리 사실 중리에서 또 사람 좀 움직여야 몸에 양기도 생산된다 하는데 네. 근데 또 학생이니까 뭐 시간 볼 때 움직여서
0: 그렇죠.
1: 안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그래도 앉은 자세로 공부하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 수면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좀 과도한 스트레스도 있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어떤 불규칙한 이런 식습관도 겹치면서 우리 사실 신체가 정신적 이런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몸이 아파서 뭐,
0: 그렇죠.
1: 뭐 감기 왔다 뭐 이런 것보다 이 정신 상태가
0: 네.
1: 예, 어떻게 말하면 우리 야젠캉 상태에 네. 이런
0: 그렇죠.
1: 게 많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야젠캉 상태는 우리 평시에 예, 주의하고 습관돼야 이것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시험 치는 요즘에는 이제 6월 7부터 7부터 치는데
0: 네.
1: 요즘에는 오늘부터도 보니까 전기예보도 보니까 비가 좀
0: 네.
1: 오고 그래도 사람이 해가 짱 나면
0: 그렇죠.
1: 뭐 정신 상태도 좋고 하는데
0: 네.
1: 벌써 날씨 흐르면.

0: 어떻게 하면 다운이 되잖아. 네. 예.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을 주의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불안 이런 거는 뭐 이런 음악 들어도 좋고 네. 예, 그리고 요즘부터는 제 생각에는 굳이 공부를 그냥 책 보고 전에 느끼자고 이것을 언어는 하지 말고 네. 있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수면 11시 전에는 자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고 정신적 건강 유지에 우선으로 놓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죠. 집중력, 기억력,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무엇이며 어떤 음식에 풍부한지요. 또한 이 수험생이 자주 접하는 인스턴트 단 음식이 뇌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사실 우리 집중력하고 기억력 이런 피로 회복에 도움되는 그 핵심 영양소는 네. 이렇게 우리 자주 말한 오메가3 네. 네. 네. 그리고 지방산, 지방산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비타민 B, 네. E, 维生素 B 네. 네. 있잖아요. 뭐 네. B, B 4 이거 다 합해서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 就是 이거 자, 한자 드셔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철분 铁, 네. 예, 그리고 단백질,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가 뭐 굳이 우리 그 보건품 뭐 그런 거 사서 먹기보다 네. 우리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 네. 많이 이게 포함되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그러네. 사실 오메가3는 우리 등 푸른 생선, 그러니까 선하위 요건과 이 깊은 바다의 그런 물고기 그런 생선을 자주 먹고 네. 그리고 쨍고, 예, 쨍고는 네. 많잖아요. 무슨 그렇죠. 여러 가지 허터 그리고 우리 보면 무슨 영 여러 가지 합해서 파는 것도 네. 지금 많고 하니까
1: 종합으로
0: 예, 예, 그런 것을 네. 있고 그런 건 사실 우리 간식으로 챙겨줘도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이 뇌신경 세포에도 이런 것이 좋아요. 쨍고 예, 사실 우리 자주 보는 가래텃이 네. 생김새가 보면 우리 뇌 그 조직과 아, 비슷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그거 자주 먹어도 우리 뇌의 이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도 좋고 네. 예, 그리고 우리 비타민 B는 사실 우리 계란 네. 네, 많이 있고, 채소, 그리고 이런 쨍고라고 통곡, 무슨 빵도 네. 지금 뭐 쨍마이 멤버,
1: 통밀빵,
0: 뭐, 예, 통,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이런 데가 B가 많고 아. 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사실 어떨 때 생각해보면 계란 뜬 노란자 시간, 사실 노란색이가 우리 B, CR, BR 뜬 네. 노란색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사실 그래서 이 어떤 애들은 노란자식 먹기 싫어하는데 네. 노란자식 또 먹어주면 더 이렇게 도움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마그네슘은 우리 바나나에 많이 있어요.
1: 아, 예, 마그네슘은
0: 예,
1: 바나나.
0: 예, 예, 예. 네, 샹저 이 바나나도 어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냥 그 껍질이 푸른색일 때는 또 어떤 작용하고 네. 좀 노랗기 때도 작용하고 그러니까 바나나는 푸른 것부터 마지막 까맣게 된 것까지 그렇죠. 그냥 다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1: 검은 단점이 예, 딱딱 지키잖아요.
0: 예, 딱딱 있고 그리고 완전히 금기 돼서 우리 어떨 때 보면 버리잖아요.
1: 네네.
0: 예,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뭐 채소나 할 때 단 이렇게 그렇지. 사탕가루로
1: 설탕 대신 예, 할 수
0: 그
1: 있다.
0: 작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도 좋대요. 예, 그러니까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1: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0: 예, 제가 어제 네네네. 한 봤는데 네. 뭐 해봐도 실험해봐야 되겠죠.
1: 그렇죠. 예. 사실 그 꿀도 지금 설탕 대신 넣는 그 집들이 많아요.
0: 예, 근데 꿀도 우리가 꼭 그 좋은 꿀 설탕 네. 여치 않은 이런 그렇죠. 꿀을 찾아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지금 많이 설탕여서 파는 꿀도 많으니까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좀 비싸더라 해도 예, 꿀, 그 사탕가루 아연 이런 꿀 하고
1: 당 넣지 않은
0: 예,
1: 꿀
0: 그리고 네. 이제 또 그 이 인스턴트 음식 네. 예, 네. 저도 처음엔 인스턴트 음식이가 뭔가 한가 사실 就是 快餐 네. 뭐 이런 수도 네. 만들어 놓은
1: 라면도
0: 거잖아.
1: 좋고
0: 네. 예,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 네. 예, 근데 이런 음식은 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또 떨어뜨려 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1: 네.
0: 예, 사실 우리 이런 작용이가 우리 머리에는 더 이 뇌세포에는 영향치니까 네. 쉽게 우리 졸리고 네. 그리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이런 거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과도한 이런 당분은 뇌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예, 적게 먹고 네. 예, 그리고 이런 당근 많이 먹으면 어떨 때는 게으려도 저하되지만 충동성도 네. 증가된다 해요. 예,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을 더 네. 처리할

0: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음식은 좋게는 먹지 마라. 네. 예, 그 우리 중의에서도 이런 것은 다 만든 음식이니까 네.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서 우리 그냥 이 사계절 이렇게 사계절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야채나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이런 음식을 위주로 하면 몸에 또 우리 사람도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1: 네. 그러네요. 사실 오메가3 하면 그냥 노인분들이 그 드셔야 되는 필수품으로 알았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도 네, 이것이 참
0: 머리를 많이 쓰죠.
1: 그렇죠. 네. 네. 네. 모든 음식이 좋다는 거는 좋으니까요. 우리 등푸른 생선에 특히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요. 아마 가족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정도는 생선을 애들한테
0: 네, 사실 생선
1: 있죠.
0: 네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거기 또 뭐 네 발 가진 네네. 것보다 두 발 가진 게 좋다. 나 두 발 가진 것보다 발이 없는
1: 네, 맞아요.
0: 물고기가 사실 발이 그렇죠. 없잖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면 인스턴트 음식은 급격히 혈당을 올려주는 이런 원인 때문에 될수록이면 삼가하고 우리 종합적으로 영양을 골고루 균형 잡기 아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식사를 그러면 혈당이 불안해 불안정해져 오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죠. 이 아 바쁜 아침 수험생이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뇌를 깨우는 아침 메뉴와 식욕이 없을 때 그 대처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사실 우리 아침 식사를 그러면 혈당이 불안정해져가지고 네. 어떤 학습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네. 그리고 우리 중약에서는 아침 우리 8시 9시 이때는 우리 위경 비피증, 네. 위증 이거 네. 그러니까 몸에서 제일 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제일 좋은 시기인데 네. 이때가 우리 음식 안 먹으면 원료가 없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아침은 잘 먹어라 하는데 네. 사실 우리 다 아침에 뭐 애들은 학교 가고 출근하고 하면 사실 진짜 그러나 뭐 하기가 네네. 힘들잖아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에서 이제 말했던 통곡물 빵, 쨍고마이
1: 네. 네.
0: 무슨 빵에도 좋고 혹은 우리 뭐 만두 뭐 이런 것도 다 되니까
1: 네. 네.
0: 여기라 계란,
1: 네.
0: 예 그리고 바나나,
1: 네.
0: 예 그리고 여기라 우리 또 요거트 그러니까 이 츨나이
1: 예 요거트
0: 예, 네. 우유보다 츨나이가 더 좋거든요.
1: 예.
0: 발효 했습니다.
1: 발효 식품이다.
0: 예, 예, 예. 그 소화에도 좋고 우유는 좀 찬 성질을 가져가지고
1: 네.
0: 예, 우유는 별로 건강하지 않고
1: 네.
0: 예, 그리고 이 츨나이라가 우리 쨍고 지금은 보니까 츨나이하고 쨍고 같이 한 이런 츨나이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안에, 예, 예, 알갱이가 예. 있는 과일도 예, 있고 예, 예,
0: 이런 네네. 것을 하고 그리고 네. 사실 우리 현미밥도 아침 이때 먹으면 좋아요.
1: 네,
0: 예, 현미밥이랑 두유.
1: 네.
0: 이제 우유를 못 먹으면 우리 두유는 그 금은콩을 하는
1: 그렇죠.
0: 거 있잖아요.
1: 네.
0: 여기라 예, 그리고 여기 또 달걀 이렇게 네. 조합을 해가지고
1: 네.
0: 예, 이게 또 우리 영양이 풍부합니다. 여기라
1: 네.
0: 과일은 매일매일 바꿔서
1: 네.
0: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어떤 분들은 애를 과일 많이 먹이고 싶으니까 하루에도 여러 가지 과일을 다 줬는데 그러지 말고 계신 하루에 그래서 한 가지 과일만
1: 네.
0: 밥 먹고 먹으면 되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요즘 시험생들 때는 이 과일을 제 생각에 요즘에 날씨도 흐리고 이러니까
1: 네.
0: 뭐 수박 같은 이런 거는 주지 말고
1: 네.
0: 왜냐하면 쉽게 설사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뭐 사과든 이런 좀 칭다하는
1: 네.
0: 이런 과일을. 예, 제 생각에 요즘 그 앵두도 많이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앵두 한 알도 알샤 이런 거 먹어도
1: 네.
0: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에는 하고. 예, 네. 그리고 너무 또 평상시에 안 먹는 음식을 요즘에 아 시험 친다. 해서 좋은 거 해준다 할 필요 없이
1: 네.
0: 그냥 평상시가 똑같게
1: 그렇죠.
0: 예,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식욕이 없을 때는
1: 네.
0: 너무 무겁고 기름진 음식보다 사실 정말 식욕 없는데 뭐 고기 같은 거 밭도 느끼하고 먹지 못하잖아요.
1: 네.
0: 이럴 때는 가벼운 우리 그 이렇게 채소,
1: 네.
0: 뭐 샐러드든가 뭐 이런 거나 예, 과일을 먹기 싫어하면 이럴 때는 과일 주스로 해서
1: 네.
0: 주고
1: 네.
0: 예, 사실 과일은 그래도 생과일로 먹으면 좋은데 진짜 식욕이 그렇다
1: 그렇죠.
0: 할 때는 물을 먹기는 헐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이럴 때 주스로 해줘서
1: 네.
0: 먹고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난 기상 후에는 꼭 한 10분간은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예
1: 네.
0: 같이 애가 하기 싫어하면 부모들
1: 네.
0: 같이 해줘가지고
1: 그렇죠.
0: 예 활동 좀 해야 식욕이 개선될
1: 그렇죠.
0: 수 있습니다.
1: 네 식욕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0: 뇌를 깨우는 아침 메뉴에 대해 자세히
1: 사실 움직여보면 네. 깨나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일로 말하면 움직이면 양기가 깨난다 네. 일어난다 해서 그렇죠. 움직여줘야 돼.
0: 네 알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흙이 지면 무엇을 먹어야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고열량 고당 간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이유와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야간 간식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우리 야간 공부할 때 사실 배고프다 하고 아들이 네. 하는데 예, 이럴 때는 우리 단백질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 네. 이 집중력에는 집중력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고热量 뭐 이런 고당 그러니까 뭐 햄버 같은 이런 짜지 이런 거는 애들이 야식에 잘 먹잖아요. 네. 그건 또 뭐 늦기까지 또 배달이 되니까 네. 쉽게 그거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가 더 아. 예, 급변시켜. 사실 우리 지금 젊은 애들이 젊은 이 나이에 당뇨병이 오는 것이라 물어보면 무조건 可乐, 지츠, 한거 아. 이런 걸로 쭉 그렇죠. 이렇게 예, 주식으로 해서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몸의 이도수, 인슐린 그 분비를 이렇게 촉진하기 때문에 네. 예, 더 우리 이 사실 그런 거 먹으면 더 졸리고 더
0: 그렇죠.
1: 자궁이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밤에는 소화 이 사실 부담으로 이런 숙면을 방해하는 이런 나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네. 거 자심하고 추천하려면 사실 건강한 약간 사실 달걀 먹어도 돼요.
0: 네. 네. 네.
1: 배고프다면 애들이 네. 네. 뭐 돌아와서 배고프다면 달걀 하나 먹어도 네. 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말한 쨍고 네. 네. 이런 것도 쨍구아료. 먹고 예 수안나거든 네. 바나나 네. 네. 두유 혹은 이런 거 해야죠. 우리 사실 당근 호어버를 네. 먹어도 네. 되고 예, 어이 같은 이런 거 먹어도
0: 요즘 예. 당근 어이는 제철에 거 많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우리 네네. 이 먹으면 사실 포만감은 오잖아요.
0: 네.
1: 들어가서는 사실 채소 나는 들어가면 이게 좀 오래 좀 씹어야 되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뇌에는 더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이제 소화 부담이 적어서 네. 예, 숙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 네.
1: 사실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자라도 같이
0: 네.
1: 사실 밤에 야식 먹는 집이 지금 많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대신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지금은 그냥 뭐 减肥 한다 해도 체중도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0: 아 그렇네요. 뭐 이러한 음식은 조금 그 간식으로 야간 간식으로 먹어도 괜찮다 그 말씀이죠. 네. 우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수면 전 루틴, 스마트폰 게임 사용 제한, 호흡법 등 우리 수면을 돕는 비약물적 방법 무엇일까요?
1: 예, 사실 시험 전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이
0: 그렇죠.
1: 아주 많죠.
0: 네네.
1: 예, 사실 이럴 땐 우리가 먼저 고정된 이런 수면 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1: 예, 하나는 우리 자기 전 한 시간 전에 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0: 아.
1: 예, 근데 샤워할 때 시간을 길지 말고
0: 네.
1: 그냥 작은
0: 그냥 샤워,
1: 예, 샤워 이렇게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보던 그 책을 보지 말고 평시에 독서할 수 있는 이런 뭐 예, 그 다른 이렇게 공부하고 관계없는 네. 예, 이런 독서를 네. 가볍게 해도 되고
0: 네.
1: 예, 이래서 우리 뇌를 이완시켜야 돼요.
0: 아.
1: 사실 우리 뇌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뭐 하나 하면 쭉 그거 생각하니까 얘가 한참 변할 수 없어요.
0: 아.
1: 원래 우리가 억지로 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다시 하면 얘 뇌도 다른 데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 어떨 때 무슨 자꾸나 생각하다가 그 탁 더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인차 그
0: 그렇죠.
1: 나쁜 일을 잊어버리죠.
0: 잊어버리게
1: 예,
0: 되죠.
1: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어떻다가 좀 아주 좀 고정된 이런
0: 네.
1: 것이니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임은 최소 1시간 전에는 네. 사용하지 말고 좀
0: 네.
1: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면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애하고 이것은 약속하고 하면
0: 네.
1: 이게 습관이 되면 애가
0: 그렇죠.
1: 자기 전에는 무조건 그거 안 놓고
0: 네.
1: 사실 어릴 때는 말 잘 들으니까
0: 네.
1: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 더 좋고
0: 네.
1: 예,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 보지 말란 건 우리 이 스마트폰은 빛이 있잖아요. 란광.
0: 아, 네.
1: 예, 이 란광이가 사실 우리 잘 수 있는 그 퇴회수라는 것을 더 저하하니까
0: 아.
1: 사실 우리 퇴회수가 있어야 사람이
0: 네네네.
1: 잠들기 쉽거든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0: 네.
1: 쉽게 우리 자란들은 어떨 때인데도 보지 말고 들어라. 멀리 적어놓고 음악을 들었다 되잖아요.
0: 네.
1: 예, 그래도 잘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래서 또 어떨 때는 잘 수 없잖아요.
0: 네.
1: 예, 그렇다고 또 수면제 먹기.

0: 먹기는 좀 네. 그렇고 하는 우리 그 호흡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네. 예, 복식 호흡 방법이에요. 네. 복수 호흡, 예, 예. 벨로 호흡하는 아.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냐면 우리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예, 네. 입을 담고 코로 이렇게 시치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 입으로 내쉬는 걸 코로 예. 들이쉬고 입으로 내보낸다. 예, 이런 호흡을 한 5분간 반복적을 하면 예. 우리 몸의 그 교감 신경, 네. 교감 신경 얘가 좀 안정해야 되매 네. 예, 그런 불안감도 사라지고 그렇죠. 등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방의 온도도 그래서 22, 24도로 네. 유지하고 예, 좀 약간 어둡게 조성하는 아, 이런 방면으로. 네.
1: 네. 복식 호흡 하느라 하면 교감 신경이 네, 사실, 참으로 중요하죠.
0: 네, 네. 사실 우리 화나고 뭐 이럴 때도 다 기시 우리 그 교감 신경이가 영향받아 하니까 그렇죠. 이럴 때도 우리 이렇게 선시치 후치하면 진짜 네. 도움이 돼요.
1: 심호흡. 네. 네. 네. 네. 우리 장시간 앉아 공부하면 척추, 목,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가고 혈액순환 저하로 뇌기능도 떨어집니다. 우리 수험생이 틈틈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책상에서 하는 운동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네. 사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우리 네. 척추, 목, 어깨, 허리 부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어도 여기는 좀 힘을 그렇죠. 줘야 네네. 제대로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삐뚤썩이 앉아있으면 더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러니까 이 혈액순환이가 좀 저하돼가지고 움직여야 혈액순환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뇌나 이 산소 공급이가 부족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네네. 사실 스트레칭은 우리 목을 또 사실 이렇게 옆팔로 뭐 앉아서 네. 좌우로 이렇게 네. 근데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였다 돌로 이렇게 얼렸다 예, 예. 네. 이런 활동은 이게 좋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앉아서 네. 돌리면 돼요 네. 사실 체조 하는 것처럼 이렇게.
1: 그렇죠 있죠
0: 예. 예 제가 요즘 어떤 거 보면 이 오른손을 이 왼쪽 이 뭔가 무릎에 이렇게 네. 놓고 네. 예, 이렇게 돌아도 아. 좋더라고요 예 이러면 이 손이 이 힘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렇게 입장을 하고 쓱 목이 쓱 두까지 너무나 예, 네. 반복적으로 입장을 또 이렇게 하고 네. 하는데 이것도 하고 나면 이렇게 펴보면 아주
1: 그렇죠. 시원해질 예, 것 예,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네. 그리고 발목을 앉아서 움직여도 되고
1: 아,
0: 예,
1: 발목
0: 그렇죠. 손목을 하면 좀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데 네. 발목을 이렇게 그렇죠. 도가 대도 되고 달리고 예, 그리고 네. 손은 손가락을 주먹 쟀다 폈다
1: 예,
0: 이것도 다 좋고 네. 예,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좀 펴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해 우리 팅슝 소프 네. 이런 동작을 해도 이게 움직여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이 근육이 긴장이가 풀어지면 네. 예, 또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네. 우리 잡으려면 안 오고
1: 그렇죠.
0: 예,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1: 그럼.
0: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시간은 40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다음에 한 5분 동안 이렇게 이런 거 해서 또
1: 그렇죠.
0: 예, 다 도움이 됩니다
1: 5분간 스트레칭이 4, 50분의 집중력을 예. 우리 할 수 있는데 좋은 조건 되죠
0: 예.
1: 네, 우리 두통, 소화불량, 무기력, 불안, 우울감 등 수험생 스트레스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 무엇인지요 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참고 넘기는 것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네,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이 스트레스 나타난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신체적 증상으로 뭐 두통, 소화불량,
1: 그렇죠.
0: 그다음에 위경련이 많이 왔거든요 네네네. 애들이 예. 그리고 무기력 매력 없다 하고 그다음 눈도 피로하고 네. 근육통도 있고 이랬는데 네. 사실 어떤 때 우리 부모들은 아 얘가 정말 무슨 병에 왔나 의심하고도 네. 병원에 와 검사하자
1: 시험 칠 때마다 예. 배에 아파하는 애도 있지 예. 않습니까?
0: 근데 사실 이것이가 뭐 진짜 가가 어디 정말 아픈 것보다 주스 네. 이 스트레스로 정신적 증상으로 사실 얘네가 지금 불안감 네. 그리고 초조함 특히 더 심하면 우울감도 있고 네. 집중장애도 있고 예 네. 그리고 약간 좀 짜증도 날 수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고3이 때는 제가 그거 보니까 이 부모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 황제를 대하는 그런 대신처럼 있어야 된다는 네. 것이가 예,
1: 네.
0: 그런 비유도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 이거 참고 넘기면 우리 호르몬 불균형이 오니까
1: 네.
0: 이거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로 발견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이러면 우리 면역력도 저하되고 만성 피로도 있고.

0: 심리적 불안이 또 있고 하면 진짜 이제 그 신체적 증상들이 그냥 유지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신체 건강보다 정신적 이 건강을 중요하고 애들을 좀 뭐 너무 또 아 하지 말라 괜찮다 너무 이렇게도 말하지 말고 또 네. 해야 된다 극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애가 원하는 대로
1: 네.
0: 애 심정 범위를 맞춰서 아. 해주면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이 부모 하기도 아주 힘들어요
1: 네 그렇죠
0: 네,
1: 네. 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시험 직전 감기 장염 대상 포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수칙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사실 수면 부족 이 영향도 불균형하고 스트레스는 이게 다 우리 면역 세포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쉽게 감기, 그다음에 장염, 그리고 대상 포진 다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이 세 가지는 사실 다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할 때 오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시험 직전에 이런 질병을 예방하자면 생활 이 수칙은 첫째는 규칙적인 수면을
1: 아.
0: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이상 수면을 확보하고
1: 네.
0: 예, 밤을 새우며 공부를 하는 것을 삼가하고
1: 네.
0: 예, 그리고 둘째는 우리 균형 잡힌 식사로 이제
1: 네.
0: 말한 채소, 과일, 단백질 이런 것을 충분히 섭취하고
1: 네.
0: 그 인스턴트 음식 과 단 음식을 좀 줄여야 하고
1: 네.
0: 예. 그리고는 세 번째는 틈틈이 환기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손위생 이 손 요즘에 이 손위생도 지켜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래야 우리 세균 감염을 사실 우리 스마트폰 매일매일 보고 손은 씻어도 그 스마트폰을 닦는 사람은 별로
1: 그렇죠.
0: 예, 적을 것 같아요.
1: 네네.
0: 다. 예.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도 그런 그 앓고 있는 그런 걸로 다
1: 네.
0: 닦아주고 손 이 위생을 지켜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는 이번에는 우리 스트레스 관리로
1: 네.
0: 불안감을 낮춰주고
1: 네.
0: 예. 이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1: 네, 너무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상태가 이상적이라 하던데요. 우리 수험생 단에게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수면과 운동 습관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0: 예, 사실 이것도 이제 위에서 다 말했지만
1: 네.
0: 너무 과식도 하지 말고 굶주림도
1: 네.
0: 좋지 않잖아 너무 배고프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적정적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네.
0: 예, 그 이 포만감이라면 이제 위에 말하던 우리 이 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1: 네.
0: 그리고 단백질 전 이런 단백질
1: 네.
0: 그러니까 계란 두부
1: 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비싸지 않은 음식이가 우리
1: 아,
0: 몸에는 더 좋은
1: 그렇죠.
0: 것 같아요. 예,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으로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고 그 기름지고 자극적인 이런 음식은 예, 소화 부담을 주니까 삼가해야
1: 네.
0: 하고
1: 네.
0: 수면 습관은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1: 네.
0: 예, 기상하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주고 운동도 하루 10분 내지 20분 뭐
1: 네.
0: 밖에 못 나가도 집안에서 가볍게
1: 그렇죠.
0: 기하도 해도 되고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혈액 순환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1: 네.
0: 예. 요즘에 와서 뭐 또 한 시간 두 시간 더 공부해서 뭐 성적이
1: 아,
0: 나는 것도
1: 맞죠.
0: 아니고 예.
1: 네.
0: 그래서 이런 것을 근데 사실 이것을 저도 이렇게 말했지만 잘 되지 않아요.
1: 제자 시간
0: 예, 애가 책 한 번 더 보는 거 보면 아 그때 보는구나 좀 안정감이
1: 또
0: 나고
1: 된다,
0: 예, 머리 아이들과 또 애들 본신도 또 그렇죠. 네, 하늘에도 더 봐야 괜찮겠다
1: 네.
0: 하는데
1: 네.
0: 사실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1: 네. 우리 바쁜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건강관리 황금률 세 가지만 뽑아주겠습니까?
0: 예, 하나는 규칙적인 수면.
1: 네.
0: 예,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고, 예, 세 번째는 조금 틈틈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신체 활동.
1: 네.
0: 예, 사실 간단하죠.
1: 네. 예. 이 세 가지 규칙적인 수면 꼭 잠 잘 자고 영양 섭취 아마 부모가 해줘야겠죠. 네.
0: 예.
1: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신체 활동 이 세 가지 오늘 우리 연변 중의병원의 최수임 이사께서 내놓은 그런 황금률 세 가지인데요. 건강관리에 꼭 이 세 가지 규칙만 지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 그리고 그 뒤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는 부모님들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0: 네, 사실 이거 말하기 전에 이제 그 건강관리 세 가지 지킨 것도 있고 우리도
1: 네.
0: 중의에서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1: 네.
0: 좀 불안감 이럴 때는 우리 예전에 또 말했지만 이 내관혈 있잖아요.
1: 네.
0: 예.
1: 네,
0: 세 예,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1: 네.
0: 또 심줄 어간 여기 있는데
1: 네.
0: 여기를 자주 눌러줘도
1: 네. 이 발목에서

0: 새 손가락 넣고.
1: 예, 새 손가락 넣고. 예, 예. 예. 여, 여기 심줄이 두 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간이면 딱
0: 정도. 아, 알겠습니다.
1: 예. 거기를 눌러줘가지고 사실 우리 쉽게 긴장해 하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애들은 여기를 자주 눌러줘도 되고.
0: 눌러주고.
1: 예, 우리 또 친구의

0: 점에서 예. 뭐 해보고 좋으면 그걸
1: 예, 그거 이렇게 내관혈 하면 좋고 예, 이런 이 내관혈이가 진짜 좋은 혈이래요.
0: 네.
1: 예, 우리 수면 잘 안 돼도 좋고 긴장하고 네네. 그리고 밥맛이 없고 네. 이럴 때도 이게 쓰이 좋고
0: 네.
1: 예, 두 번째는 우리도 얼씨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귀에라 이렇게 그런 이렇게 쉬웨이라 이렇게 많이 떠하는 이런 네.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 이런 거 해도 이 불안한 이런 거 해소할 수 있고
0: 네.
1: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샹낭이라고 있는데 안선수임의 샹낭 제가 네. 왜 이거 말하니까 어제가 한 애가 왔는데 아 쟤하고 예전에 이런 수임의 샹낭 자기 전에 자지 못하면 그거 냄새 맡고도 좀 잠 잘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나가서 이전할 때 나눠주고 네. 이래고 팔지 네. 않았거든요.
0: 네.
1: 어제 그 애가 왔는데 자기 아니고 자기 친구가 올해 고3인데 자기가 네. 그거 해주고 싶다.
0: 네.
1: 아, 그래서 어제 씨를 없지 않게 내 저한테 예전에 하던 나머지 있으니까
0: 아~
1: 그것을 해서 줬죠. 네. 사실 그거 냄새 맡아도 이 자지 못할 때는 네. 잘 수 있거든요. 예,
0: 아~
1: 그래서 저한테 아직 조금 있으니까 수여된 부모들은 와서 네. 해서 전에 해도 괜찮을
0: 그렇네요. 오늘 이 방송에서 정말 부모님들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꼭 연변중이병원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또 수험생 하던 데는 말하자면 사실 지금은 제일 힘들고 이 지친 순간은 모두 다 계신 이 여러분들의 노력이가 쌓여가는 과정이니까 이제부터 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 네.
1: 이제 사회 들어가면 또 이것보다도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0: 네.
1: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기 충분히 노력했으니까
0: 네.
1: 스스로를 믿고
0: 네.
1: 불안감을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자녀의 성적보다 건강과
0: 그렇죠.
1: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주시고 예, 과도한 기대와 압박보다는 따뜻한 지지와 격려로
0: 네.
1: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함께 힘내서 이 힘든 수험 기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정말 오늘 내관혈 그 마사지 또 향낭도 수면에 도움되는 향낭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험에서 정말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을 따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수험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공부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주 아리랑이 배우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3: 재밌어요.
0: 재밌죠?
4: 예. 예. 흥이 납니다.
0: 예. 예. 예. 그렇죠. 흥이 나고.
1: 오늘따라 목소리가 엄청 네. 아주 네. 네. 명랑하십니다.
0: 그럼요. 네. 예. 활기차야죠.
1: 네, 활기차시고. 네.
0: 자, 지난 시간에 1절은 이젠 완전히 완벽하게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1: 잘 익히셨나 봐요.
0: 네, 네. 네. 목소리가 클 때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고
1: 자신감
0: 생각해요.
1: 있다는
0: 네.
1: 말씀이죠.
0: 네.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1: 네.
0: 네.
1: 장구 준비되셨나요?
0: 네, 준비됐습니다. 네.

0: 어쩌다가. 근데 처음엔 잘 하시다가 네. 노래 들어가시니까 막 네. 박자를 막 이쪽 쪽으로
1: 절가로 들어가시니까 네. 또 박자가 늦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0: 그렇지.
1: 네.
2: 네. 네. 잘 탔네. 저 잘.
0: 네. 네. 잘하셨어요. 네. 근데 그 박자를 조금만 더 네. 가면은 네. 널멍 쉬멍 뒤에 있는데 그냥 네. 그 너 넘어갔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후렴과 1절 부분은
0: 네. 완벽하죠. 네. 완벽하나요?
1: 한 90% 정도는 네. 된 것 같습니다.
0: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2절 가죠.
1: 2절. 네. 네. 해 뜨는
0: 2절 4절.
1: 네, 2절 4절 가사를
0: 해 뜨는 성산동 네. 정든 내 낭군이마 들렁귀 범꽃같이
1: 가사 말 전달을
0: 웃어만 줍소. 네. 네. 이것이 2절 4절입니다. 네. 해 뜨는 성산동 정든 내 낭군이마 들렁귀 범꽃같이 웃어만 줍소.
1: 네, 좋습니다.
0: 줍소.
1: 줍소.
0: 네, 줍소. 네.
1: 자, 따라 부르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박자를 치시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천천히 할게요.

0: 놀자.
1: 웃어만 웃어.
0: 다시 한번.

들어가시죠. 제가 성산통 하나 둘 해뜸 들어가야죠. 네, 바로 따라서 제가 끝나면 그 다음 박을 바로 이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숫자가 두박입니다. 두박.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러면 한 박이죠. 한 장단이죠. 그럼 모두 다섯 박자, 다섯 박이잖아요. 그죠? 다섯 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박이죠. 여기서

0: 춥자가 두바. 두바. 춥서. 네. 그냥 서는 몇 박이 될까요? 서가? 서가? 여덟 박이 되죠. 네, 여덟 박이 되죠. 다섯 박에서 줍이 두 박. 나머지 세 박은 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장단이 모두 다섯 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여덟 박. 수학을 제가 맞게 했나요?
1: 일곱.
2: 그쵸? 그 우서만 그다음 줍서 서가 한 박자 가고 뒤에 또 두 박자 있잖아요. 그래서 세 박자죠.
0: 그리고
2: 그다음 뒤에 또 한 네, 장단.
0: 한 장단.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덟
0: 네, 이렇게
2: 네? 맞네요.
0: 그다음에 한 장단을 쉬셔도 됩니다.
2: 네,
0: 네 그걸 다 줍서 다 길게 하지 말고. 네, 쉬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0: 네. 마지막 한 장단은 쉬셔도 돼요. 네. 다 춥어 다 길게 하지 말고 네. 그렇죠. 숨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1: 호흡이 안 되죠.
0: 호흡이. 네. 호흡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호흡이 모자라는데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길게 빼시다 보면은 막 현기증이 와가지고 또 막 쓰러질 수도 있어요.
1: 그럼요. 네.
0: 날씨가 또 이제 덥다 보니까 네.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네. 또 막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제가 또 인공호흡을 또 막 해드려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가수들도 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열 네. 박자를 다 부르지 하죠.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0: 네. 근데 마음속으로 그 박을 세기는 세고
1: 해야죠.
0: 쉬셔야 됩니다. 안 쉬면은 우리가... 언제 네. 들어갈지 몰라요 또. 그렇죠. 네. 언제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네. 끝났다 할지라도 박은 마음속으로 세고 세면서 그 다음 구절을 기다려야죠.
1: 그렇죠.
0: 네, 그렇죠.
1: 그렇죠.
0: 자, 우리 오미란 선생님께서 한번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창을 네. 범창을
1: 네, 범창.
0: 범창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후렴부터 합니다. 예.

0: 놀아 봅소? 얼마나 놀고 싶으면 지금. 이해가 됩니다. 어, 이해가 됩니다.
1: 놀아봐도 괜찮잖아요.
0: 놀아봐도 괜찮은데.
1: 넘어갔어요.
2: 놀아보자.
0: 그렇지. 아, 뭐.
1: 놀아보자. 놀아봅소.
0: 놀아봅소. 놀아봅소. 자.

0: 방금 막 그 방울먹을 또 막 쓰시면서 오랜만에 우리 그 경기 소리의 방울먹을 예. 성산봉 하더니 네 정든 내 낭군님 이렇게
1: 정... 네.
0: 가사 붙임이 조금 이상했죠.
1: 낭군님아
0: 네, 그렇죠.
1: 이렇습니다.

0: 장군님아 이러면 되죠.
1: 그렇죠.
0: 네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녀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정답이 없어. 아니 근데 이렇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분이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정든네 낭군님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1: 네.
0: 박사는 맞았잖아요.
1: 그럼 틀린 건 아니죠.
0: 틀린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1: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배웠으면 저 어떻게 불러야 되죠.
0: 네.
1: 그렇죠.
0: 정든네 낭군님아 네, 이렇게 동의를 합시다 일단. 네. 네. 그래서
2: 네. 그
0: 몇백 년의
2: 정든네
1: 정든네 정든네
0: 그렇지 나의 낭군님이라는 얘기죠. 남의 낭군님이 아니고 그죠?
1: 네.
0: 자 여러분 해봅시다.

0: 너무 잘하셨어요.
1: 더 길게 가면 안 돼요.
0: 네, 네. 엄청 잘하시네. 자, 이설 이젠 괜찮으시죠?
2: 이제 그만 빼가지고.
0: 그만 빼가지고? 어, 그만 빼가지고.
2: 왜 예쁩니까, 이제? 아,
0: 한 5분 했나요? 어,
1: 네.
2: 노래 가수들이 합니다.
0: 네. 자. 죄송합니다.
1: 네.
0: 네.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후렴부터 시작해서. 아리, 아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여러분 잘 부르시는데 이제는 제가 뭘 요구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장단을 좀 타셔야 돼요. 지금 아리 아리 아라리 러구 얼씨구 나 넘어갔어 스리 스리 스리
1: 젊은이란다
0: 젊입니다. 네. 덩 따쿵 짜 덩 짜쿵 짜 이 장단을 타셔야 돼요. 어깨를 들었 났다. 아리 아리 아리 네 그렇지 네.
2: 흔들면 돼요.
0: 우리가 이제 민요를 부를 때는 저 지금 물론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너무 편하게
3: 이렇게 앉아갖고 노래를 부르시면 안 돼요.
0: 항상 이렇게 이 엉덩이를 의자에 완전히 붙이지 말고 네 좀 약간 이제
4: 달성.
0: 네, 허리에 힘을 딱 주고 누가 위에서 이렇게 좀 잡아당긴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이 엉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들썽들썽하게 되죠.
1: 맞습니다.
0: 완전히 다 힘을 빼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엉덩이에 힘을 딱 주십시오.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네, 앉아 계시면은 이 엉덩이 근육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집니다. 골반의 힘도 좋아지고 그죠? 어미라 쌤,
2: 네 맞습니다.
0: 네네. 네. 그래서 네. 자 이번에는 장단을 타서 덩, 딱, 덩, 이 덩이 중요해요. 덩이, 네, 덩이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덩을 덩덩 띄우십시오. 쪽배 마냥. 네.

0: 우리 엄일한 선생 네. 한번 또 범창을 장단 범창을 좀 한번 해주세요. 장단 범창. 네. 아 장단을 우리 엄머리 장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는지 네 한번 예. 범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좀 더.

0: 하라고 하지. 어떻게? 아니, 아니 지금 그 계절적으로 막 꽃 막 꽃이 막 피어나지요, 날씨가 좋아지죠 하니까 놀고 싶은가 봐요. 우리 학생분들이 한번 좀 어디 좀 모시고,
1: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0: 네, 한번 놀러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 가서 한번 고쳐요.
0: 놀아봅서롱?
2: 네, 놀아봅서롱.
0: 좋습니다.
2: 되죠?
0: 다시 한번.

0: 많이 줬습니다. 아, 몇 분은 다
1: 숨을 쉬시면서 너무 멋있어요.
2: 장단이죠.
1: 네. 자, 우리 지금 여섯 분이 오셨으니까 세 분씩 해가지고 예. 예, 앞저 뒷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2: 네, 이런. 좋죠.
1: 좋죠. 네. 네, 좋죠. 나쁘다고 해도 시키려고 했어요.
2: 네. 네. 부르셔도 좋죠.
1: 네네네. 네. 자, 앞줄에서 하실 때 뒷줄에서 좀 박수도 좀 쳐주시고 경계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잘하셨어요.
1: 잘하셨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리 네. 아리 아라리로
1: 율동을 꼭 하셔야 돼요. 율동을. 네. 자 이번에는 네. 뒷줄에서 한번 뒷조 앞조 뒷조
0: 네.
1: 1조 2조
0: 2조 네.

0: 잘하셨어요. 네.
1: 그래서 네. 음료는 일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2: 맞아요.
1: 일절을 잘 네, 그러니까. 예, 터득을 하시면 그 다음에 네. 뭐 뒤에 이제
0: 그럼요.
1: 2절, 3절, 4절은 굉장히 쉽게 터득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구도잖아요.
0: 그럼요.
1: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
0: 그럼요. 네. 또 황관 선생님 노래를
1: 노래. 아이고. 자, 저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시니.
3: 맛 좀 더 약해.
1: 네.
0: 네.
3: 목소리 높이셔.
1: 장단을.

0: 나오고 싶지 않나 봐요.
1: 놀고 싶지 않습니다. 네,
2: 그렇죠. 네. 일해야죠.
1: 네, 일해야죠.
2: 놀면서 쉬면서 네, 네. 넘어갑시. 네. 여기서 또 굳이 또 선생님께서
1: 네.
2: 틀린 부분 약간 네. 공동적으로 네. 틀리는 부분을 짚어드린다면요.
1: 틀리는 부분이
2: 네.
1: 지금 별로 뭐 너무 선명하게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2: 네.
1: 단지
2: 너무 잘하신 거죠.
1: 너무 잘하셔가지고
2: 네.
1: 단지
2: 네.
1: 이제 장단을 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연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네. 첫박을 네, 좀 첫박. 강조를 많이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또 많이 낫죠.
1: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2: 네.
1: 네. 그러니까 그 강이라는 거는 장단에서 강이라는 거는 한번 줬다가 뺏어와야 돼요. 줬다가 뺏어와야 됩니다.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2: 줬다가.
1: 이렇게. 네. 네. 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줄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 아리 아라리 로고 얼시구나 얼시구나가 아니고 얼시구나 네 그러니까 언제 그랬던가 싶게 안 준 것 같이
2: 네.
1: 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이 얼시구나 이렇게 되죠. 얼시구나 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2: 그렇죠. 맛이 없죠.

0: 없어.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네. 네. 근데 지금, 한번 준 다음에, 뺏지를 못합니다. 거두지를 못해요. 거둬야 되거든요.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1: 네. 그러니까 총적으로 첫 박에다가 네. 여러분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네. 뒷부분은 다 힘을 꼭꼭꼭꼭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리 아리 아리 아. 그러니까 여기 몸을 그 우리가 장단을 네. 여기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노래하실 때는 악보를 저쪽에 가사말을 좀 멀리 쪽에 놓고 아리 아리 아라리로고 얼씨구나 떡딱 쿵따덕 딱 하나둘 하나둘 셋 하나둘 이렇게 해보세요. 되잖아요. 네, 식탁에 네. 앉아서도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0: 하나, 둘, 네, 네, 이렇게 하셔도 얼마나 네. 좋습니까?
1: 그렇죠.
0: 두 분이 식사하시다가 탁 이렇게 하셔도 아. 밥 네. 맛이 더드죠.
1: 집에서 네. 집에 그 저기 세대주 분과 이렇게 두 분이 마주 네. 앉아서 식사하시다가
0: 네.
1: 정든 내 남군님아.
0: 네. 정든 내 남군님아 이러면서 아이 좋잖아요. 그, 잘

0: 이렇게. 그렇죠.
1: 그러니까 오, 그 내 남군님한테 내 남군님한테 네. 뭐 요즘에 그 여성분들처럼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많은 그런 바람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 요즘 여성들은 뭐 뭐 명품도 좀
0: 생활 조건이 되니까요. 그렇죠. 명품백도 요구하고.
1: 예전에는 네. 그냥 이렇게 우선만 달라. 네, 우선만
0: 서박하죠?
1: 줘도 우선만 줘도 만족하는 거.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좀 이제 마음을 착 비우시고 자꾸 이제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우선만 줍소. 이렇게 네. 해 보십시오.
2: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0: 그럼요. 이렇게 장단도 넣으시면서 너무 그렇죠. 좋잖아요. 근데 사실 옷머리 장단이 헷갈리기는 하지만 배우다 보면 요것도 매력이잖아요.
1: 매력이죠.
0: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이쪽 집으로 갈까 아니다 난 내 네. 집으로 와야 되지 이거지 이쪽 집으로 가면 밟은 이후로 가요.
1: 그러면 네.
0: 널멍 아 그리고 스리스리스라리로구 절시구나 넘어갑소 쏩니다. 넘어갑소 이게 아니고
1: 네. 넘어갑소
0: 널멍시멍 넘어갑소 이렇게
1: 네. 네. 좋습니다.
0: 뭐, 음을 잘 잡으시면 돼요.
1: 전반적으로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0: 그럼요.
1: 네. 다음 야. 시간에는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좀 네. 테스트를 네. 해서
0: 네, 네. 시켜봐야겠어요. 다 잘하실 거예요.
1: 다 잘하실 거예요.
0: 네, 그럼요. 네.
1: 집에 가서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이번 주에 네, 다음 주에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0: 네, 그럼요. 네,
1: 오미란 선생님도 제 기회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0: 네. 그러게요.
1: 자꾸 놀고 싶다고. 네. 두 번 시켰는데 오늘 두 번 다 놀고 갑소.
2: 해드리니까.
0: 아, 예. 아, 그래요? 네, 아유. 가사말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사말은 좀 놀다 가야지. 그렇지 않냐? 쉬면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 재밌었어요.
0: 참 재밌었어요. 네, 이제는 장단 헷갈리지 않으시죠?
1: 네.
0: 네. 자, 오늘도 이용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제주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아주머니에게 웃어보라고 권했고 아주머니가 웃으면 가장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러고는 오늘 나온 미나리가 아주 부드럽다며 가격을 물었고 3원 50전이라고 하자 다른 곳에서는 3원 40전에 판다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을 지었고 다른 곳에는 야경 미나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편해졌다. 령자는 이야기 주제를 돌리며 리리의 다이아몬드 사업이 크게 잘 되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한 총재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령자는 리리가 항상 미소를 짓고 말이 적으며 옷차림도 중후해서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한 총재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 있고 재정 상태가 좋다는 증거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자신은 리리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작은 접시부터 큰 접시까지 모두 고전 자기 세트였다고 얘기했다. 리리는 한 총재에게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세상 모든 겉모습은 허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은 여기에 진실한 모습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한 총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자신의 오문 카지노를 하는 친구가 도박빚을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생겨 붙잡혔고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감사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카지노 담보 가격인 3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자신이 샀고 이번에 상해에 가져와 리리에게 크기를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릉웅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재촉했고 한 총재는 리리가 그 반지를 120만 원에 사갔다고 말했다.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리는 자신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벽돌을 옮기는 것과 같아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어제는 완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착했는데 숫자 0이 실수 없이 많아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모를 가격이라고 했다. 이때 식당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방울은 눈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령자는 모두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채소 국수나 채소 쌀죽을 끓이자고 제안했다. 릉흥은 춥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령자는 그래도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확성기로 오동 아주머니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시작된다. 아버의 집에 손님이 왔으니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연락이었다. 아버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앉아있었고 진한 향기가 코끝에 감돌았다. 이때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다가와 아버를 반갑게 껴안았다. 자신이 아버의 형이며 방금 향강에서 왔고 오늘에서야 동생을 만났다고 알려주었다. 아버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형은 아버의 손을 놓고 함께 온 여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재빨리 형수님이라고 부르도록 재촉했다. 아버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님이 다가와 동생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작은 이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는

아직 몽한 상태로 형과 형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재빨리 안내했다. 이때 창밖에는 이미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어 좌우로 살피며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이모는 이미 전화로 아버의 부모께 연락했으니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장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다. 형은 창밖에 몰려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아버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향양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형수님은 향양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자신이 방법을 생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여동생도 이미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아버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앉아있었다. 향양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자신의 회사에서 도와줄 수도 있으며 밤에 책을 읽고 광동호 수업을 들으며 영어도 조금 배우면 무역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시 후 작은 이모가 장을 보고 돌아왔고 이어 아버의 아버지도 서둘러 집에 도착했다. 형과 형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했다. 형은 아버지의 건강이 괜찮으신지 물었다. 아버지가 아직 대답하지 않은 사이 형은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초콜릿 한 상자, 담배 두 갑, 그리고 향양의 오래된 브랜드 약품 여러 상자를 꺼내놓았다. 아버의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형은 부모님께 드리는 조그마한 마음이니 몸 관리에 잘 사용하시라고 말했다. 아버의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모두 가져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작은 이모는 형에게 이곳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먹고 입을 것이 모두 넉넉하다고 말했다. 아버는 옆에서 아버지께서 지금의 시대 상황과 해외 상황을 모두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형은 자신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무역을 하고 아프리카를 대상한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들어 형수의 손에 건네며 정중히 사과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다. 마음은 받지만 물건과 돈은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효도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활동 경비에 사용하라고 말했다. 형과 형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버에게 형과 형수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가라고 지시했다. 작은 이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는 계속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재촉했다. 아버지는 다가와 아버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항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빨리 모셔보내라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아버는 설지와 함께 만찬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다. 설지는 거울 앞에서 앞뒤 좌우를 살피며 흰색을 입을지 파란색을 입을지 고민했다. 아버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지는 아버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설지가 그냥
셔츠를 입는 것이

아버는 몇 가지를 주문했고 잠시 후 정업원은 오래된 나무 쟁반에 특제의 반찬과 주조 음식을 잔뜩 들고 왔다. 주조 음식은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의미한다. 또한 어깨살 열 조각, 청어꼬리, 청어장과 고기 요리도 함께 나왔다. 이때 호생이 도착했다. 아버는 란란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란란이 감기에 걸려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버는 호생의 목소리에서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도착한 후 서로를 소개했다. 서진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약간 수줍은 모습이었다. 오동 아주머니는 설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설지는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부럽다며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했다. 설지는 아주머니도 젊으시다고 대답했다. 소진은 설지의 옷이 분명히 수입품이라고 말했다. 설지는 향항에 있는 삼촌이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때 아버는 설지의 허벅지를 꽉 쥐었고 설지는 아프다고 소리쳤다. 음식을 먹으며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다. 옆 테이블들도 모두 시끌벅적하면서 진지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문화 풍습으로 인원이 적은 손님들은 다른 고객들과 원탁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약 50세 정도의 남성이 2층으로 올라와 옆에 앉은 젊은 부부와 테이블을 함께 사용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뭘 주문할 것인지 물었다. 남성은 녹두술 넉량을 주문하고 안주는 따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유리병 두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그 유리병 속에는 간장 콩과 무서림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직접 안주를 가져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녹두술 넉량을 외쳤다. 남성은 병마개를 돌리고 통에서 젓가락 한 쌍을 꺼냈다. 잠시 후 술이 나왔다. 그와 테이블을 같이 쓰는 젊은 부부는 콩팥 볶음, 양념으로 졸인 청어꼬리 등 세 가지 음식을 주문했다. 남성은 앞에 놓인 음식을 한눈에 훑어보고 유리병에서 간장콩 하나를 집어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눈을 쓱 돌려 아보 일행 테이블의 음식을 천천히 쳐다보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뇌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

0: 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건예보신안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예보신안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의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의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 은 달아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건예보신안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형격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건예보신안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술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예보신안 하나 들었으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예보신안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뇌에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예보신안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 한 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그래 마야
0: 12통 싸면
2: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배달 받으십시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기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 새로운 방송 듣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정부에서만

0: 그동안 선생님 말씀 강하게 내려볼까니, 이, 저, 내게 합당할까 싶나,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1: 기. 불안하고, 심리물란이 나오는데, 네. 그 그냥 심장약 맞서서 효과 못 보던 분들, 아. 이야기 쓰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 그 다음에, 산조인 이야기 다 들어가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느낀 게 쫓겨 갖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솔직히 효과가
0: 아, 잘 알았어.
1: 네, 기도 잘 하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에,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연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물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미조신경 그다음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건의해 보시오 한지금 싸다고 그랬다.
1: 예.
3: 예, 예, 그니까, 허리도, 이때가, 어떤 방면에, 이때가, 병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어금니는 지금도 한 70 넘었습니다.
1: 예.
3: 예, 예,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하다 할까, 매나 그랬다.
1: 예.
3: 그래갖고, 이번에, 예.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원한 사당인데, 또, 열광 사당에는 열광상 몇 통 쏜가?
1: 열도가도 드립니다.
3: 아, 연속과학 드립니까?
1: 예, 그리고 분명 QCV에 또 과학 드립니다. 이렇게 잠을 한 번 드립니다.
3: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내지 뒤떠나 뭐지 사달해서 들어가겠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모지 배달 하면 안 되겠습니까?
1: 예, 다 배달 드립니다.
3: 본인들이 나오기도 불편해서.
1: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3: 예, 예. 예. 예,
1: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3: 아, 501 QCV.
1: 예, 여덟과학 드리는데 9과학 드립니다.
3: 아, 그럴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1: 예.
3: 502-2797.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물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 담합시다. 나 이 당뇨 이순의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 다음에 고품도 나가고 피도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러십니다.
1: 네.
4: 네. 이 어제 구례구름도 소화도 아이디지, 이,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1: 네.
4: 이런 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내 담은.
1: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혈관이 근데

0: 끈적한 혈당 때문에 정 빠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콩팥이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라는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2: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 예, 감사합니다.
0: 예,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면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전제 뭐 신다한이라든가 메톨로올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돼. 필요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3: 공장이 좀 다문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애기 부마다 가지고.
0: 네.
3: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다 못 쓰고 지금 부유치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다 끝내 복수하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에 봅니다.
0: 예,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푸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 꼴도 낀 것처럼 정시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로 좀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3: 좀 대답하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의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네보신환 일반 건네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네보신환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0: 특히 노인분들이 이분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증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지니까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두 가지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깡고 배하고 먹습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어째 먹는 거 하면 삐치 부르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작용도 적재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벌써 예, 먹은 봐서 한 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0: 네,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시든 사람이란 네. 말입니다.
2: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0: 네.
2: 환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0: 네.
2: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러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0: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2: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서 어제는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단 두부로 가면 혓바닥이 세탁기 설탁 해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그게 설탁도 싹벗어서 소화 인간 잘 된다.
0: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2: 네.
0: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2: 해가 설치가 그래, 예. 하얗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 소리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유행 소리 나는 소리 자지 못하겠을 때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면 올라가면 이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 계속 아예 아픈다 저는.
0: 네.
2: 예, 그 순서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 약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몇 달 걸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3: 영지 이간 고고개고 어쩌면 1년은 3달은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렇게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0: 네.
3: 그래, 어디 미동아 손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대체도 말라들 이게 렌즈고 막이 무슨 이 기울 부드가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어떤 늙고 막이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고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간고배 어서는 이제 10달도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 말라던 게 그건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제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이 좋았을 때라 결국 힘들
0: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안 되는 약
3: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게 요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0: 예.

0: 그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 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이제 몸이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을 줄게까 기분도 좋고 눈은 오랫동안 뭔가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이 것도 예. 다는 없으나 이제도 좀이 여전히 연해지고 예. 어제 눈이 좀 좋습니다. 구연결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젊은이나 사귀었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해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네.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1: 생각하고 알코올 중독이든 그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테레스가 쌓였든 그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 영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해야 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면열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창순 작사 유춘섭 작곡의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평소 변하지 못했던 감상과 그림이 담긴 이 곡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세상,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와 위로를 주는 봄날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김홍준 작사, 남희성 작곡의 당신은 봄날입니다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과 희망을 노래한 곡으로서 차가운 마음까지 포근하게 녹여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거저 작사 김남호 작곡의 전생의 음원은 운명처럼 이어진 소중한 인연과 깊은 사랑을 노래하며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거란 작사 김성 작곡의 빨간 비밀은 젊은이들의 설렌 마음과 숨겨진 소중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곡입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성 작사, 량성호 작곡의 연변 연가는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열정적인 삶을 노래한 곡입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과 열정이 함께합니다. 장혜령 작사, 박일성, 김혜자 작곡의 희망의 열차는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 끊임없이 전진하는 연민한 사람들이 이질 담은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호화는 고향의 풍경과 어릴 적 추억, 고향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을 섬세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조홍실이었습니다.

0: 게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여행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낯선 땅의 공기, 그곳 사람들의 미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내 안의 작은 틀을 깨주죠. 즐거운 주말, 나만의 스타일로 힐링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은 마음이 먼저 길을 안다고 하죠. 낯선 곳이 전해주는 느낌, 낯설지만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이미 행복으로 활력이 차 넘치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끝나도 여운이 남듯이 좋은 여행은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맴도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곳,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행의 절반을 온 겁니다.

공륜도 일종의 여행입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먼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거죠. 무대 위에 펼쳐지는 물동이춤과 장고 소리를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연변의 들판과 마을을 거닐고 있을 겁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 시간은 약 60분이고 업그레이드 후 공연 리듬이 더 간결하고 예술 표현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 공연은 오색 변강 등 7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연변의 자연 풍광, 민속 풍정, 국경 풍모, 빙설 운치, 붉은 역사 등 문화 관광 상징을 녹색, 분홍색, 흰색, 푸른색, 붉은색 다섯 가지 색채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가무시 예술 형식을 통해 오색 빛깔의 화려한 연변을 형성화하고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단결 분투하며 함께 번영 발전하는 새로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까운 가본산은 두고두고 그립습니다. 특히 장백산처럼 웅장하면서도 정겨운 곳은 사진보다 마음속에 더 오래 남곤 하죠. 여러분도 언젠가 그곳에 서서 직접 바람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길이 열리면 만남이 많아집니다.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사이의 거리도 좁혀지죠. 장백산 가는 길이 가까워진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의 고향 연변의 장백산에 여행 오시길 바라면서 천하절승 장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흥겨운 선율에 담아 전해드릴게요.

여행 가방에는 무거운 짐보다 웃음이 더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여행 중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새로운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인생 선물이 되는 거겠죠.

여행길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됩니다. 아름다운 평강 땅에 울려 퍼지는 옛 노래로 행복여행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마음을 품에 안고 떠나는 여행은 이미 도착한 순간부터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웃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실 도착이 아니라 돌아와서 추억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 앨범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여행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변경의 빼어난 풍경을 유람하는 즐거움을 경쾌하고 신나는 선율에 담아낸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변경 유람 즐거워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감상하시면서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향 연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박은하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감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된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라며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시를 전해드립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새였습니다. 이 노래는 그 까치의 노래를 통해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따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리진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까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사람 사이 이 관계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해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나을까 싶어서 노력해보긴 하는데요. 이해가 되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붙잡게 되는 사람이 있죠. 섣불리 정답을 얻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래서 인연이 필요한 걸까요? 요즘 자꾸 나의 고마운 인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조선족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구호준의 수필 탑의 의미입니다.

도로에 꽃을 피웠다. 돌에 꽃이 피었다는 것이 아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속담은 그러지만 나는 속담을 현실로 바꾸는 그런 초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돌에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돌 위에 호접란을 부쳐 키우고 그 호접란이 지금 꽃을 피운 것이다. 석부작을 만들기 전 먼저 선정한 건 당연히 돌이었다. 돌은 산수경석으로, 그것도 쌍봉에 골짜기가 잘 패인 녀석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녀석은 강의 돌이 아닌 바닷돌, 해석이었다. 해석이니 염분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식물이 살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잎을 맑은 물에 담그고 염분을 빼기 시작했다. 이들이 한 번씩 2주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맑은 물을 갈아주었다. 2주가 지나자 돌을 꺼내어 베란다에 놓고 햇빛에 일주일을 말렸다. 돌이 겉이 마르자 드라이기로 돌이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덮여주고는 거기에 다시 애기들 몸에 바르는 베이비 오일을 발라주었다. 오일을 바르고 닷새가 지나니 이번에는 다시 솥에 넣고 끓여서 베이비 오일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화장실로 직행했다.

물은 다시 맑은 물에 담가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맑은 물을 바꾸고 2주가 지나니 다시 햇빛에 일주일을 말리고 드라이기로 굳고 아기들이 사용하는 베이비 오일을 바르고 또 삶고 화장실에 가고 같은 방법이 아닌 같은 행위를 세 번을 하니 3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대로 바로 식물을 붙일 수는 없었다. 해석이 속까지 마르자면 8개월은 말려야 한다는 것은 어설퍼도 수석인으로 살고 있으니 그만한 상식은 알고 있었다. 도리어 염분을 빼고 있는 동안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석부적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걸 키우는 방식을 공부해야 했다.

작은 나무는 소나무가 보통이고 식물을 붙여도 원래 바위에서 잘 자라는 풍단이 다수였지만 나는 굳이 호접란을 선택했다.

좀 나는 꽃대가 두 개니 꽃대를 고정할 철사를 접착제로 돌에 고정하고 호접난을 돌 위에 붙여주었다. 호접난이 돌 위에 자리를 잘 잡아주고는 뿌리는 비단잇기를 사서 붙여주었다. 돌 위에 호접난을 붙였다고 매일 물만 주면 꽃을 피워주는 것은 아니었다. 화분이 아닌 돌 위에서 살아야 하는 호접난에게는 영양이 필요했다. 잎에 분사하는 영양제를 사서 이틀에 한 번 잎에 분사해주고 뿌리에 두는 영양제는 사흘에 한 번, 물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 주는 걸 잊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아닌 세월이 흐르고 꽃대에서 슬쩍 꽃봉오리고 나오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꽃을 한 번 피우면 3개월을 피워주는 꽃이요. 1년생 식물이 아니기에 몇 년이고 피워줄 꽃이니 기다림의 시간보다는 즐거움의 시간이 더 길다.

조류에서 이쁘게 웃어주는 꽃을 보고 있으려니 돌탑의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든다. 40대에서 50대가 되던 날, 이제 문단에 입문하려는 초보들에게 나도 무언가를 해줄 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단독방을 만들어 몇 사람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넌 그 지역의 탑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대뜸 최고의 작가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을 보고 씁쓸해졌다.

내가 알고 있는 탑이란 돌 하나하나를 땅에서부터 열심히 쌓아가는 것이고 나도 탑이 아닌 그 탑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의 돌멩이가 돼줄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루에 꽃 하나 피우려고 해도 그 긴 세월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 정말 작가가 되는 것이 타인의 평가 한마디로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일까? 진정 탑의 의미는 도루의 꽃 한 송이 피우는 것보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최고가 되어 빛을 뿌리는 것일까? 탑의 의미도 모르면서 탑을 두고 주절거린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있다. 이젠 탑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도루의 꽃을 피우면서 그 향을 가슴에 담으며 살아야 할 나이가 되나 보다.

구호준의 수필 탑의 의미 보내드렸습니다. 이 수필은 도루에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처럼 인내와 정성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자는 호접란 하나를 도루에 피우기까지 그 3개월의 준비와 8개월의 건조 과정, 매일 두 번의 물주기와 또 영양제 분사 등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쏟아냈죠. 그 과정에 저자는 탑과 작가에 대한 성찰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 지역의 탑이 될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을 최고 작가로 착각하는 이들을 보며 필자는 진정한 탑의 의미를 되돌아보죠.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인내의 과정 없이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허상의 씁쓸함을 느낍니다. 결국 필자는 탑이 되려는 욕심보다는 도루에 핀 꽃 한 송이의 향기를 가슴에 담는 삶을 선택합니다. 빠른 성공을 좇는 시대에 인내와 정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따뜻한 메시지가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작품 보내드릴게요.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박장길의 수필, 나이가 드니 나이가 보인다입니다. 우리는 제명든 해이다. 그리고 내가 퇴직한 해이다. 제명든 해는 조심하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 서류가 구전하게 보관이 되지 않아 42년 사업 연한을 두고 26년밖에 승인할 수 없다는 시인사국의 평가에 퇴직부터 3개월간 골머리를 앓게 하던 올해는 통풍도 발작해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며칠 지나 또 재발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그것도 한 번에 길어 닷새 정도였는데 열흘씩 연장되어 더 괴롭히고 있다.

이번에도 근 20일 매스껍고 혼미하고 까무러칠 것 같은 타는 통증을 견디며 10년 감수했는데 어느 날 붓기는 내리지 않았지만 진통은 많이 가라앉아 오랜만에 꿀신을 신고 집 밖을 나갔다가 그만 삐끗하고 말았다.

몰라 통증으로 고통을 주었고 다리는 뻗은 대로 가둘 수도 굽힐 수도 없게 됐다. 다음이 약을 먹으면 붓기도 내리고 통증도 멎어서 몇 발자국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또 붓고 아파서 신음을 토했다. 더 차도가 없고 자꾸 반복되어 큰 병원에 실려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뼈가 끊어진 것이었다. 뼈 끊어진 채로 20일 고통을 씹어삼키며 고생했던 거다. 정신적, 육체적 생고생을 하며 7월도 지나갔다. 한때 수준급 운동원의 몸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수월이 부러진다는 말인가. 넘어도 앉고 삐끗했는데 골절이 되다니. 고향 쪽에서 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맥주배로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명성을 갖고 있었다. 세 번째가 시인의 명성이었다. 소식적부터 실면증과 땀이 나지 않는 질병으로 불편한 나의 몸을 잠들게 하고 편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단연 맥주가 최고였다. 물론 다른 약을 크게 써본 적은 없지만 맥주는 나에게 약이었다. 하지만 거친 세월을 재워온 맥주 역사는 적고 싶지 않다. 이제는 맥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통풍에 너무 혼나서 맥주의 추억조차 잊고 싶다. 통풍이 또 승냥이처럼 달려와 엄지발가락 마디를

것 같다. 동풍이 무섭다. 소름 돋는다. 나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 죽을 때까지 이 공포가 사라지지 말기를.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 같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영양제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 지나친 정신건강은 인간의 수명에 치명적이다. 언제나 자신을 예비 환자로 생각하며 조심하면 병원 문을 출입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여섯 가지 진통 중에서 해산의 진통이 여섯 번째고 통풍의 진통이 두 번째라면 여성들은 그 정도를 알 것이다. 첫 번째는 화상이고 세 번째가 골절이라고 하는데 시인이란 천영의 이 무슨 징벌을 또 내려 나를 깨우쳐주려는 그 뜻은 무엇인가. 통풍과 골절 때문에 지인들의 장례식에도 연속 세 번 참가하지 못했다. 문상객으로 마지막 길을 바래드리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뼈를 상한 데는 100일이 지나가야 한다고 한다. 이제 엿새가 지났다. 집에 갇혀 쌍지팡이를 짚고 아니면 두 손으로 밀고 다니며 몸부림은 못하고 마음부림 치면서 염불하듯 중얼거린다. 다 지나간다. 지금도 지나간다. 나이가 드니 나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골절이 함께 찾아온 저자. 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42년의 사업 연한 중에 26년만 인정받은 그 억울함, 그리고 통풍의 극심한 통증, 심지어 뼈가 부러진 채 20일을 견뎌낸 아픔까지 독자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네요. 젊은 시절 한때는 운동선수였던 자부심과 현재의 허약한 몸 사이의 대비, 그리고 맥주에 중독됐던 지난날을 고백하는 표현에서 후회와 반성이 느껴집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 같다는 대목에서 필자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풍과 골절로 인해 친지들의 장례식으로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다 지나간다는 중얼거림은 어쩌면 이 수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보인다는 결론은 독자들에게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이들 마음의 갑옷을 만들고 성장의 길에 힘을 실어주는 육아서적,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순조롭게 자라다 보니 작은 좌절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지고 선생님의 꾸지람에 감정이 무너지며 또래와 다툰 뒤 자기 비하에 빠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약하다는 육아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아이가 좌절을 마주했을 때 갖는 심리적 견디는 힘, 자기 조절 능력,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으로 평생 함께하는 핵심 심리 소양이자 아이가 성장의 풍파를 이겨내고 인생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갑옷입니다. 번홍생이 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은 아이의 심리적 나약함을 해결하고 과학적인 좌절 교육을 실천하는 권위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은 아동성장 현실에 기반하고 심리학과 교육학의 전문 리념을 융합해 아이 성장 속 다양한 좌절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했습니다.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육아 방법을 제시하며 부모가 좌절 교육의 오류를 벗어나 아이가 좌절 속에서

용기를 내고 성장하며 강한 내면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현대 가정 육아에서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회복력 키우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대리와 사랑,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아이는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받아들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견디는 힘이 약해 조금 불순한 상황에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런 육아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좌절은 아이 성장의 필수적인 길이며 좌절을 겪지 않은 인생은 불완전하고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홀로 견디게 하는 잘못된 좌절 교육 방식과 모든 것을 보호해 좌절을 막는 과도한 사랑 방식을 배척합니다. 온화하고 과학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좌절을 바르게 인식하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극복하도록 이끕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성공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패의 아쉬움을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 락관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부모가 좌절 교육의 핵심 의미를 깨닫고 육아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대리와 과도한 사랑을 반대하고 부모가 과감히 내버려두고 아이에게 적당히 고난을 겪게 하며 스스로 시도하고 실수하며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도록 격려합니다. 로동은 최고의 좌절 교육 길이라 강조하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며 좌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회복 탄력성 기르기의 기초를 다집니다. 자신감은 아이가 좌절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책에서는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을 다루고 아이가 열등감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이끕니다. 또 부모의 격려와 칭찬이 자신감의 근원이라 강조하고 과도한 비교와 비판을 피하며 아이의 노력과 발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좌절 속에서 자기 비하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면이 나약한 것이 회복 탄력성 약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락관적인 태도를 기르며 심리적 견디는 힘을 높이고 감정을 조절하며 인내심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또 여리고 마음 약한 아이의 문제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며 좌절 속에서 당황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용기는 아이가 좌절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체육활동으로 의지를 단련하고 어려움을 마주하는 용기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승리의지를 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실패 뒤에도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하며 굽히지 않은 끈기를 갖도록 이끕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천 속에서 길러져야 합니다. 책에서는 아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하고 좌절을 성장의 선물로 여기도록 지도합니다. 부모가 적절히 좌절 상황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자기 보호와 끈기를 배우며 실패를 용기 있게 마주하도록 합니다. 생활 속 작은 단련을 통해 아이가 역경에 익숙해지고 심리적 압력에 견디는 힘을 키워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핵심은 아이가 좌절 속에서 성장의 힘을 얻고 관용, 반성, 자기 개발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른 비판 교육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가 허영과 질투를 벗어나 환경에 적응하고 나눔을 배우도록 이끕니다. 좌절은 타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매번 좌절 경험이 자기 완성과 성장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장은 결국 사회를 향합니다. 책에서는 아이의 인생관, 경쟁의식, 협력의식을 세우고 의사소통, 성실, 재정관리 등 종합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경쟁 압력에 대응하고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며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마음으로 좌절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습실증, 시험불안, 인터넷 중독, 사회공포, 행동지연 등 아이가

자주 겪는 문제의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상적인 좌절 상황을 정확히 분해하고 과학적으로 지도해 부모가 아이의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 방안을 찾아 아이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부모에게 이 책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육아 보물섭니다. 좌절 교육의 오류를 벗어나 일부러 고통 주거나 무조건 보호하는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과학적인 좌절 교육 관념을 세워줍니다. 아이에게 이 책의 교육 리념과 방법은 좌절을 바르게 인식하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경계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강한 심리적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학교 시절을 지나 사회에 나간 뒤에도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고 낙관과 끈기를 유지하며 좌절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해 내면이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0: 이어서 쉽고 빠르게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도 아이도 즐거운 이유식을 가르치는 코너 속의 코너 영양만점 레시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금치, 콩나물, 소고기 물은 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기 이육식 때는 씹는 연습을 잘해야 뇌 발달에도 좋고 나중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데 콩나물 줄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씹는 연습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시금치는 뿌리가 선명한 분홍빛을 띈 것, 잎은 곧게 뻗어 짙은 초록색을 띠고 줄기는 통통하면서 짤막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잎이 좁고 긴 것과 넓은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잎이 넓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손질할 때는 뿌리를 바싹 잘라서 데치면 뿌리를 통해 영양소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데친 다음에 손질해야 한다고 합니다. 콩나물은 줄기가 짧고 통통하며 잔뿌리가 적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줄기는 하얗고 콩나물 머리 부분은 노란색이 선명한 것이 좋으며 무르거나 시들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으로는 먼저 시금치를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잘게 다져줍니다. 콩나물은 줄기만 데쳐서 잘게 다져줍니다. 핏물을 뺀 소고기도 삶아서 한김시키고 잘게 다져줍니다. 시금치와 콩나물, 소고기, 찜밥을 넣고 물 혹은 육수를 부은 다음 센 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인 뒤 밥알이 퍼지고 다른 재료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저어가며 끓이다가 완성되면 불을 꺼주면 완성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룡,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4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지만 어른이 된 자식들은 그 깊은 사랑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마냥 무거운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자식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우리 부모님께 따뜻한 문안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안다의 글입니다. 육아라는 선물. 시간이 류수와 같다더니 마냥 18세 멈춰 있을 것만 같았던 나도 어느새 38세가 되었다. 아이를 낳은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올해 9월에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 나는 세상을 다 차지한 듯 행복했다. 배가 불러갈수록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엄마가 된 이라면 누구나 이 마음을 알 것이다. 나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내 몸을 그 어느 때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행복 속에서 보냈다. 그 시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상한 남편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이보다 더 진심으로 나를 대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그이보다 가정에 충실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은 못 찾을 것이다. 우리는 양가 부모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 손주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시어머님은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55세의 아까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 임신 초기 나는 하늘나라에 간 시어머님이 그리워 많이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뱃속의 새 생명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가 아이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제 그 안식처가 사라졌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엄마는 대답 없다. 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안고서도 남은 가족을 위해 애쓰는 남편의 모습에서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참 먹먹해진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남편으로, 아빠로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이다. 임신으로 우리는 부모라도 낯설고도 순관 직분을 맡게 됐으나 처음인지라 많이 미숙했다. 그러던 중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임신 5개월부터 남편과 나는 번갈아가며 하루 30분씩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고 매일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중한 생명을 만났다. 조그만 몸집에서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면서 탄생의 순간이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를 맞이하던 그 감동과 기쁨은 눈물로만 표현할 수 있었다.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다짐을 했다.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잘 키울 거고 또 누구보다도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아이를 낳은 뒤 엄마라는 사명감을 안고 24시간 동안 육아에 임하면서 바쁘게 살았다. 아이가 9개월 정도 됐을 때 우연히 친구가 공유해준 육아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 영상에서 온 집안이 책으로 채워진 걸 보게 되었다. 영상 속 아이에게 책은 장난감이고 집은 놀이터였다. 엄마가 강연을 하는 동안 아이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책을 보고 있었는데 몰입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갔다. 물론 나도 책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 종종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긴 했지만 아이의 매 발달 단계에 알맞은 책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 그 강연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졌는데 그 이유는 원가족의 상처라는 얘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 엄마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너만 없었어도 아빠랑 살지 않았을 거야. 너 하나 위해 사는 것이니 내가 말 안 들으면 당장 가버릴 거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라는 무서운 말을 던지곤 했다. 어릴 적엔 부모의 말이 곧 법이었다. 어린아이였던 나에게 그 말은 공포의 위협처럼 느껴졌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는 반드시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늘 부모의 정서를 살피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공부를 통해 알아보니 모든 아이는 본래 자기 중심 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서서히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잖아. 나는 부모님을 괴롭히는 죄인이야 라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어른이 된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한테서 잘못을 찾게 되었다. 나는 매사 나한테서 잘못을 먼저 찾았고 죄책감에 빠져 마치 죄인처럼 용서를 구하려 들었다. 올해 음력설이 다가올 쯤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마치 누군가가 복부를 마구 두들겨 대는 것처럼 며칠 동안 아팠고 결국 호흡곤란까지 느껴졌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머리가 핑핑 돌았고 심장이 빨리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가야 했다.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나는 급기야 응급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쓰러질 뻔했는데 마음씨고 온 택시기사가 병원 안까지 부축해 주었다. 의사는 실신 직전인 나에게 여러 검사를 시킨 뒤 위출혈이 있으니 당장 입원해야 한다며 보호자를 불러오라고 말했다. 말이 입원이지 입원실에 자리가 없어 급진실에 머무르게 되었다. 급진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환자가 너무 많아 좁은 복도에마저 침대가 촘촘히 놓여 있었고 환자들로 꽉 차 있었다. 며칠 동안 급진실에서 링게르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좋아질 줄 알았던 몸 상태는 오히려 점점 나빠져만 갔다. 치료 9일째부터 검은 변을 보기 시작했고 피를 많이 흘린 탓에 수혈까지 받게 되었다. 잦은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코에 달고 심박계도 24시간 몸에 지내야 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시간을 급진에서 보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독박 육아를 해온지라 단 한 번도 나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딸아이는 저녁마다 남편의 사촌 누나 집에 맡겨져야 했다.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기 일쑤였다. 아픈 자신이 너무 싫고 심지어 밉기도 했다. 남편은 꼬박 3일 동안 눈도 못 붙이고 나를 간호했다. 토끼 눈처럼 빨갛게 된 남편의 눈을 보자 너무 마음이 아파 차에 가서 눈 좀 붙이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겨우 잠들려는 순간 또 호흡곤란이 찾아왔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치 어디론가 떨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공포스러웠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3일 밤낮을 지새운지라 잠에 골아떨어져 전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직접 간호사를 부르고 싶어도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새벽 시간이라 보호자가 없는 내가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멀리 있는 간호실까지 그 소리가 들리기 어려웠다. 의사는 아직 피가 멈추지 않은 상태라 어떤 약도 처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호흡곤란은 심리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아무 생각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화도 나고 절망도 느꼈다. 눈물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마냥 흘러내렸고 옆 환자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참 동안 목 놓아 엉엉 울었다. 평소 술과 담배는 물론 매운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내가 밤잠을 지새우지도 않는 내가 왜 위에 탈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소나기가 지난 뒤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심리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불현듯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 원 가족에서 받은 죄책감이 떠올랐다. 한식이 우리 가족에겐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모든 일이 이상하리만큼 꼬여갔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나는 그 고통이 가져다준 아픔을 견디지 못해 몇 년 동안 몰래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다. 부정적 정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내 건강이 서서히 나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 가족에서 받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나는 닥쳤 일들을 감당할 힘이 없었다. 그저 제일 익숙한 내 몸을 학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여지껏 나는 스스로를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오면서 내 몸에 하나 둘 상처를 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힘이 쭉 풀렸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것은 마음의 단계가 풀려서였다.
이런 깨달음이 생긴 것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시작한 성장 공부라는 내면 탐색 덕분이었다. 이번 병원 행위에 비춰보더라도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결국 이렇게 육아 공부가 나를 살려주었다. 나라는 인격체를 가진 진정한 나다운 사람으로 재탄생시켜주었다.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런 경이로운 심경 변화를 겪지 못할 뻔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장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아이를 나의 인생 동화 속 동화줄이라고 믿는다. 내가 잊고 살았던 위치에 나를 다시 되돌려 놓았으니까. 10대, 20대를 거쳐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언제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위주로 살아왔다. 나라는 자아를 잃은 채로 말이다. 아니, 자아를 잃은 것조차 몰랐다.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속에 박히는 가시들을 치우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작은 내가 큰 나로 자라날 때까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타인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었던 지난날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행복을 되찾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꽃을 피워보려 한다. 여지껏 나와 함께 준 인연에 감사하고 스쳐 지나간 인연에도 감사하다. 바로 그 모든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있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과거에 아팠던 나를 보듬어주고 미련 없이 보내주려 한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달려가야 했던 비실비실한 몸이었는데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건강을 되찾았다. 그 계기로 지금은 상담사 훈련에도 임하며 매일매일 감사함에 젖어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여지껏 잘 견뎌와서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라고 말해주고 싶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를 지켜주고 함께 준 신랑에게도 이렇게 속삭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에게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빠와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걸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싶다. 육아의 길에는 고민과 지침이 끊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길을 걷는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학송 작사 장천일 작곡의 장백송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인생의 사시절 보내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설렘도 모두 간직한 인생의 사시절. 그 중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 많죠?

유서 전광하 작사 허하국 작곡의 오늘 내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고 내일은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김경래 작곡의 웃으면 예뻐집니다. 보내드립니다. 이가요와 함께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2026년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잠시 쉬어가면서 2026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남자 가수가 부르는 내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보내드립니다. 세월은 아무리 흘러가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추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 그 시절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가요.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게 잘 보냈죠? 어느덧 따뜻한 2월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한 꽃같은 명절, 바로 6.1 국제아동절을 기념해서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6.1 국제아동절의 유래와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통해 시대마다 달라진 이날의 따뜻한 추억들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0: 네, 그리고 나날이 좋아지는 행복한 생활 속에서 새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6.1 국제아동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유래를 함께 알아볼까요?
1: 친구들, 6.1 국제아동절은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니라 아주 깊고 소중한 의미를 지닌 날이에요.
0: 6.1 국제아동절의 첫걸음은 19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복지국제회의에서 시작됐어요.
1: 그때 전 세계 5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 제네바 아동보호 선언을 채택하면서 세계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아동절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어요.
0: 하지만 또 안타깝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의 한 마을에서 무고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1: 전쟁 기간 내내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병에 시달렸으며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고 생명과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어요.
0: 그래서 1949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분열연합회의에서는 전쟁에서 희생된 어린이를 추모하고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생존권과 보건권, 교육권,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매년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했어요.
1: 우리나라에서는 세종국 성립 후 1949년 12월 23일에 우리나라 아동절을 6월 1일로 정해 6.1 국제아동절과 통일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0: 이렇게 6.1 국제아동절은 전쟁과 폭력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고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1: 네, 계속해서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따뜻한 추억 속에서 배우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6.1절날 오후 해가 살짝 기울어가는 저녁, 민준이네 집 식탁에는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따뜻한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오늘 6.1절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민준이가 모여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0: 민준이는 오늘 학교 체육대회 200m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엄마가 알록달록 예쁘게 싸준 도시락을 친구들과 나눠먹고 반 친구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아직까지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1: 엄마가 민준이에게 장국을 떠주며 말했어요. 민준아, 오늘 우승 정말 대단하다. 배고프지? 많이 먹어.
2: 우리 아들, 오늘 장난감은 뭘 사고 싶었지? 엘 아빠랑 같이 가자구나. 아빠도 웃으며 말했어요.
3: 네, 아빠 고마워요. 오늘 정말 신나요. 달리기도 우승하고 엄마가 만든 도시락 예쁘고 맛있다고 친구들이 다 칭찬해줬어요. 점심에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일은 또 아빠랑 새 장난감 사러 가고 매일 6.1절이었으면 좋겠어요.
0: 민준이가 기뻐하며 손을 두르자 할아버지도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어요.
4: 아이고, 우리 민준이 정말 기분 좋은 모양이구나. 경주도 우승하고 엄마 도시락까지 칭찬받고.

0: 할아버지도 정말 부러운데 할아버지는 민준이랑 같은 나이였을 때 6.1절을 이처럼 풍성하게 쉬지 못했어.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달리기 경주에 나가긴 했거든.
1: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2: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도 달리기 경주 하셨어요? 어땠어요? 우승하셨어요?
1: 민준이가 련고포 질문을 쏟아내자 할아버지는 수저를 살짝 내려놓고 옛 추억을 떠올리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0: 할아버지가 민준이랑 같은 나이 때는 생활이 정말 어려웠어. 6.1절이라고 특별한 선물을 받는 건 거의 없었고 장난감도 귀했지.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 나뭇가지로 낚싯대를 직접 만들어 시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새총을 만들어 나뭇잎을 쏘아대며 놀았단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 줄넘기, 닭싸움하는 거였는데 한 번은 닭싸움하다 넘어져서 바지에 구멍이 나서 혼나기도 했지.
2: 할아버지도 혼나셨어요?
1: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3: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0: 그랬단다. 그래도 6.1절은 기다려졌어. 학교에서 작은 기념품으로 연필 하나 받으면 보물처럼 아꼈었거든.
1: 할머니도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간단한 문예야회도 열었는데 무대도 없고 복장도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였지만 목청껏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 나는 그때 뢰봉 따라 배우기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께 칭찬받았단다.
3: 민준이는 입을 떡 벌린 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아, 저는 오늘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해서 메달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빠가 장난감도 사주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필 하나로 행복하셨어요?
1: 그동안 민준이는 자신이 6.1절에 받은 선물과 즐거운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시절이 이렇게 소박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4: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6.1절을 보냈어요? 엄마도 문예 행사 나가셨어요?
3: 민준이는 엄마 아빠를 보며 물었어요.
1: 엄마랑 아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어. 6.1절이 되면 학교에서 운동회, 노래 경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는데 엄마는 그때 6.1절 문예 행사에 나가기 위해 처음 화장을 해봤어. 외할머니가 빨간 립스틱을 살짝 발라주고 분홍색 리본을 달아주었던 기억이 생생하지. 하얀 셔츠에 하얀 운동화를 깨끗하게 닦아 신고 새옷 화자를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는데 새옷이 아니어도 깨끗하게 빨아입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단다.
0: 아빠는 6.1절에 가장 기다렸던 게 운동회였어.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하면 선생님께서 작은 장난감 고무공을 주었거든. 그 고무공을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차고 받고 하며 마음껏 놀았지. 한 번은 고무공을 날렸는데 옆집 할머니의 화분을 깨뜨려서 혼나기도 했어.
1: 아빠는 추억을 되새기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3: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공원에 가서 맛있는 과자 먹고 사진 찍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큰 추억이야. 남학생들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학생들은 분홍색 리본을 달고 예쁘게 차를 입었어.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웃고 떠들었던 시간이 정말 순수하고 따뜻했지. 아빠는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

0: 친구랑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1: 식탁에서는 추억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올랐어요. 민준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자신이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학교에서 열린 다채로운 행사,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도시락, 아빠가 사줄 장난감,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0: 할아버지 할머니는 선물 하나 받기도 어려웠고 엄마 아빠는 간단한 간식과 작은 행사로 6.1절을 기념했지만 그때 그들도 최대한 행복하게 그날을 보냈던 거예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오늘 엄마의 도시락, 아빠의 장난감, 학교의 행사,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소박하게 6.1절을 보내셔도 정말 행복하셨네요. 저는 정말 행복한 아이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그때 6.1절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어요?
1: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2: 할아버지는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새 구슬이었어. 그때 구슬은 아주 귀해서 친구들과 돌려가며 놀았지. 한 번은 제일 예쁜 빨간 구슬을 친구에게 빼앗겨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는구나.
1: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새 옷을 갖고 싶었어. 그때는 옷을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주로 입던 옷을 받아 입었거든. 6.1절 날만이라도 새 옷을 입고 싶었어.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0: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2: 민준아,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에 너처럼 행복하게 6.1절을 보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행복을 쉽게 잊어서는 안 돼. 옛날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며 그 행복을 아끼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아이가 돼야 해.
1: 엄마도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맞아, 민준아. 6.1절은 단순히 즐기고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기도 해.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 그래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
0: 민준이는 엄마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 6.1절에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고 싶어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구슬과 새 옷을 사드리고 싶어요.
1: 민준이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민준이는 6.1절을 단순히 즐거운 날, 선물을 받는 날로만 생각했지만 오늘 가족들과 추억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0: 민준이는 자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는 방으로 가서 오늘 받은 체육대회 우승 상장을 책상에 예쁘게 진열해 놓았어요.
1: 민준이는 평소처럼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는 종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한 구슬치기, 줄넘기, 엄마가 말한 하얀 셔츠와 운동화, 아빠가 즐겼던 고무공과 운동회 모습을 그렸어요.
0: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1절에는 친구와 나누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에 달이 밝게 빛나고 마음은 따뜻함이 가득 찼어요. 오늘 6.1절은 그 어떤 6.1절보다도 특별했어요. 민준이는 단순히 행복을 느끼고

0: 느끼는 것을 넘어 행복의 의미를 배우고 지금의 행복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1: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더 훌륭한 어린이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민준이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6.1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어려운 친구에게 나눠줄 선물도 준비하고 가족들과 또 따뜻한 추억을 만들 거라고요.
0: 6.1절은 단순히 즐거운 날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행복을 배우는 날이라는 걸 민준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따뜻한 가족의 추억 속에서 민준이는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어요.
1: 다음날 아침 민준이는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사러 갔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밝고 환하게 빛났어요. 이것이 바로 6.1절이 민준이에게 선물한 가장 소중한 성장이었어요.

0: 네, 친구들, 지금까지 6.1절의 모습은 계속 변해왔지만 어린이를 향한 사랑과 행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나날이 좋아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옛 시대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현재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1: 우리 모두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마음을 지니고 친구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새 시대의 훌륭한 청소년으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자요.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변의 인환자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0: 네.
1: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이달 6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됩니다.
0: 예. 네, 내일이죠?
1: 예, 내일입니다. 네. 예. 국가급 전문가의 양남 선생을 특별 초청해서 문진을 시작합니다. 양남 선생은 수의미사자 석사연구생 도사로 활약하고 있는데 또한 국가급 중의약 관리국의 중점학과의 인솔인으로도 활약하고도 있습니다.
0: 네.
1: 이외에도 전국 노중의 전문가 학술 경험 계승자로 있고요. 길림성의 우수인재로 말죠. 평판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일찍이는 위생부에서 파견하는 외모와 1호대 전문가로도 활약해 왔습니다.
0: 네.
1: 최근에 또 보게 되면 국가급 성급 중의학학교의 선빙이라는데 신병전업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0: 네.
1: 림상에서 진료라는 범위가 비교적 높습니다. 첫째를 보게 되면 신장에 관한 질병이 신장지병이라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신장병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신공능 쇠갈증이라든가 당뇨병 신병이라든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일으키는 선빙의 신병종합증 이러한 말죠. 신장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기관지천식의 쇼촌이라 합니다. 만성폐염의 인후염의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고 늘상 말이죠. 가래가 생겨서 말이죠. 고생하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폐기동, 폐내결절의 상호흡

0: 또 감염 이러한 말죠. 호흡기계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질병치료에서는 호흡 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 위나시비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지방간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등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게 되면 뇌공열 부족으로 말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나고 그리고 뇌경색으로 말이죠. 일으키는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고혈압, 관심병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듣기를 보이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갑상선 결절, 갑상선 종대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부인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난소낭종이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남성과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였는데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성공능 장애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이라든가 견조염이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이 좌골신경통 풍습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분이 이달 6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됩니다. 하루 동안 문진을 하는데 이 양남 선생이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말이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분이가 신장질병에 말이죠. 전문가인데 상무위원이고 이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신장질병에 대해서 말이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신장질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기 되면 1.4억 정도 되는데 소변화암이라 해보기 되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에서 마저 화암하게 되면 단백뇨가 나가거나 또는 체쇄라 하는데 혈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신장공능검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간뇨수단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정상 수치보다 많이 높아지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내려가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장의 말이죠. 실질적 개변을 가져오거나 행태가 말이죠. 개변을 가져오는 이러한 질병들을 갖다서 신장질병이라 하는데 신장질병은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하나는 말이죠. 원발성 신장질병에 얘기해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우신염이라든가 신병종합증이라든가 이러한 병증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성 신장질병이 있는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말이죠. 이 신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걸 갖다서 개발성 신장질병이라는데 이외에도 감염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간염에 걸렸거나 종류성 병변으로 말이죠. 또 일으키는 신장질병들이 이 개발성 신장질병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아직까지는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말이죠. 임상 표현이 있는가. 하나는 말이죠. 수종현상이 있습니다. 부원한단 말입니다. 눈이라든가 다리라든가.

0: 그리고 말이죠. 예. 이 신장 질병으로 인해서 또 예.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소변에서 이상한 말이죠. 감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소변이가 말이죠. 이 신장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점차적으로 양이 적어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아예 말이죠. 소변이 없습니다. 우뇨 상태에.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이 너무 작고, 예, 급하고, 예, 어떨 때는 유관뇨,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선생님, 내가 저 요새 소변을 보니까 저 소변에서 피가 나갑니까? 저 웬뇨라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육안으로는 말이죠. 보완하지 못하는데 화암을 하게 되면 체온시가 나갑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내 요새 소변을 보게 되면 어째 소변에서 거품이 그리 많이 나갑니까? 요거에 저도 말이죠. 근 40년 이사제를 했으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두 가지 말류형으로 나눕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갔는데 화암을 해보게 되면 화암에는 별로 이상한 감이 없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저는 예, 수원장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2: 아, 내경색으로 해놨어, 인하여에 치료받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예.
2: 예, 오늘 또 치 맞으러 가려고, 예.
0: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예.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제가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서 병원에 검사해서 그 실험지 그거 뜯어냈거든요.
0: 예, 예, 예. 실험, 예.
3: 계속 설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로 하니까 그, 좀 안 좋다고 해갖고, 예.
0: 예.
3: 그래서 뭐, 그 장춘에서 내일 뭐 온다며요.
0: 예, 예, 예.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좀 예약을 하려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안 됩니까?
0: 예, 예.
3: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목이 뻣뻣하고 아프고, 겨우 머리도 어지럽고, 팔도 저리고, 이래서 예, 길차 중에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오늘이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5: 저는 예, 어떤 나이가 80이 됐는데,
0: 예.
5: 아무래도 늙으니까 그런 병원은지, 그, 저서 말로 말하면, 제 머리를 떤다든지, 또, 치료한다든지,
0: 예. 예, 예.
5: 제 병원에 가면, 알츠하이머슨 병이라고 그랬디다.
0: 그랬디까? 예.
5: 예, 평시에, 괜찮다가도 조금 긴장하면 더 떨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5: 예, 밥과 잘 먹긴 괜찮은데, 그것도 먹자면 숟가락이 부들부들 서에 떨어서,
0: 예. 예,
5: 국이 다 쏟아지고.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 보였는데, 조금 어떤 때는 낯선 것 같기도 하고.
0: 예.
5: 그래, 한번 더 가보자,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5: 수고하십시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6: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6: 예, 내일 오는 이사를 보셨습니다.
0: 예, 양선생입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아빠 선언해 드린 거.
0: 예, 예, 예.
1: 네.
6: 예.
1: 그래요. 알았어.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7: 땀이 세게 나고 소변도 자꾸 얘 소변을 마다 땀 참지 못해 흘림이 당기고 위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0: 예.
7: 그래 전차 온다니까 좀 예약하자 그랬다.
0: 예. 오자고.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7: 그냥 가셔서 됩니다.
0: 예, 예. 양주임이라 합니다. 예. 예.
7: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그러니까 이 소변에 거품이 나간 분들이 많은데 아, 하나는 화암을 해서 말이죠. 예?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변에 거품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화암하게 되면 예? 단백뇨라든가 예? 체온라든가 예? 예, 이런 수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에 허리라든가 예, 다리라든가 시큼시큼해 나고 예, 맥이 떨어지고 예, 예,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예, 이 신장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첫 번째는 예, 수동 현상이 있는데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는 예 지금 요지간에 속이 더부룩하고 어떻게 소화도 안 하는데
0: 예, 예.
8: 그러고 예 가슴도 답답하고
0: 예.
8: 이게 또 예 전화기 들면 예, 잠을 좀 자려고 하기만 하면 어째 숙면제를 먹어도 이게 좀 안 돼요.
0: 예, 예, 예.
8: 아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전화기 좀 잘 수 있겠는가 하고 좀.
0: 그러면 저 내려오시겠습니까?
8: 내일이요?
0: 내일에 우리 그 전문가 선생을 특별히 요청합니다.
8: 아, 나 그 저 지난번 전에 그 저 박윤덕 주인님을 만나서 예 그 첨약을 썼어요.
0: 예예, 예. 그럼 박윤덕 예, 주인님을 찾아야 됩니다.
8: 예, 효력이 조금 있는데 한 번 더 썼으면 해갖고요.
0: 예, 그럼 오늘 오전에 오십시다. 예.
8: 오전이요?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8: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8: 예,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답답하게 안 좋다 해서 좀 약을 좀 박창원 선생님한테 약을 좀 썼는데 효과를 좀 많이 좀 봐가지고요. 오늘도 다시 조금 더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는데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9: 아, 오전에
0: 예, 예.
9: 진료를 한다는 말씀?
0: 예, 예, 그렇죠.
9: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9: 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저는 장충에 오신 서준미사를 보려고 하는데.
0: 그, 뭐,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오늘은, 예?
10: 무슨 일이에요?
0: 예. 네.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1: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는 평시에 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0: 예.
11: 그래서 평시에 소화가 안 되니까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심지어 설사도 나가고 배도 자주 붓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0: 예. 예.
11: 거기에 또 뱀빗것은 있어가지고 이번에 친구 소개로서 박정인 선생님, 박정인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을 예, 두 번째 담은 게 어찌도 많이 나서가지고 예, 정말 진짜 속이 피난하고 예,
0: 예.
11: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 한 번 더 가서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청약을 또 쓰려고 이렇게 예약을 바랍니다.
0: 예, 그냥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는 이렇게 자골 신경 털러서 많이 이렇게 좀 다리가 불편해요.
0: 예.
12: 그래서 예, 소문 들으라니까 그 길태중의원의 박윤덕 교수님이 영화단 서류들 권에 전화했어요.
0: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12: 예, 알겠습니다.
0: 예,
12: 안녕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내일 장촌에서 오시는 선체를 예약하자 그럽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1: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3: 난 오늘 뭡니까? 장춘에 오신 서준 보이자고 그랬는데.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예, 예.
0: 네.
2: 예.
0: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예,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내가 지금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병이 그 저기 심장 숨이 차고
2: 예.
5: 그리고 어지러워서 길태원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2: 예,
5: 해주세요.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5: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2: 예, 맞습니다.
6: 선생님한테 가려고요.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6: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2: 예, 예, 예 됩니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7: 네, 저는 박창호 주임한테서 신장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2: 예, 예, 예.
7: 에, 그런 게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예.
7: 에, 저기, 이번에 가슴이 좀 그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아래 다리가 맥이 없어서 좀, 에, 저 맥이 없는 축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가서 연골주사 맞으려고, 맞으려고 그런다.
2: 예, 어전에 오세요, 예. 오늘
7: 예.
2: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8: 아, 예, 저는 이 경추 때문에 머리 이렇게 항상 어지럽고 정신도 안 났댔습니다.
2: 예.
8: 그리고 이 어깨도 너무 아파서 발을 잘 들지도 못하고.
2: 예.
8: 그러다가 이 길태중에 계시는 이 강철수 주임 선생님 가서 침도 맞고 점약도 먹고 한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8: 예. 그래서 지금 효과 좋을 때, 좋아진 게 주로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이 머리 맑아진단 말입니다.
2: 예, 예, 예.
8: 예, 결국 아프던 어깨도 좀 많이 나아졌고 해서 예. 효과 좋으니까 오늘도 가서 한 번 더 보일까 해서 그럽니다.
2: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8: 아,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와서 조금 귀 아프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도 조금 살살 아프고 어떨 때 밥 아직 안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원장 선생님께서 보이라고 그럽니다.
2: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2: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제 전화 맞아요?
2: 예, 맞습니다.
10: 예, 저 친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있는데 어깨가 몹시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따라 움직일 수 없어서 머리도 빛이 곤란하대요.
2: 예.
10: 그리고 아, 머리 어지럽고 힝해서

0: 쓰러지는 일도 있대요. 그래서 강철수 선생님을 지금 선생님을 보려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연결됐습니다. 어전에 오신 씨요. 어전에.
0: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습니다. 말씀 주시죠.
1: 에, 수동 현상이 있는데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에 얼굴이라든가 눈꺼풀이라든가 어떤 때는 또 다리라든가 부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 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에, 병증이 심할 때는 전신에 말이죠. 수동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온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나 말죠, 복강에 말죠, 물이 차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에 명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는 수량에, 어떤 분들은 신장질병으로 평소보다 소변 수량이 말죠, 많이 줄어들고요. 어떤 분들은 말죠, 그와 반대로 많이 말죠, 차수가 늘어나고, 특히 말이죠, 밤에 말죠, 소변이 잦아서 말죠, 수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소변에 말이죠, 색상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지하스가 밥은 지내 먹지 못해가지고.
1: 예.
3: 먹으면 소화해 되고, 또 푸림도 크게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또 대변도 보면은 하루에 두세 번씩 봅니다.
1: 예.
3: 그걸 모르고 까맣고.
1: 예. 예.
3: 또 그 전에 온다는데 이런 것도 볼까?
1: 아, 볼 수 있죠. 전문가인데. 예.
3: 그냥 그거 예약해 주세요.
1: 예, 내일로 예. 그럽시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소변의 색상이 어떤 분들 말죠. 아주 짙은 색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차서의 이런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내일 저 그 교수님이 뭐 온다는 거 오시지요.
1: 예, 양주임이라 합니다. 예.
4: 예, 몇 시에 가면 됩니까?
1: 예, 8시에 오십시오. 예.
4: 아, 8시에 가면 됩니까?
1: 예, 예, 예.
4: 예, 그래, 그리고 저, 그분을 보여도 저, 무슨, 저, 의료보험이 이런 게 됩니까?
1: 예, 다 됩니다. 예.
4: 예, 예, 예.
1: 예,
4: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내일, 예. 주변에 갈게요.
1: 예,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십시오. 예,
4: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나갔는데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화암을 해서 나타난 아이 나는데 중요하게 보게 되면 선을 갖다서 선천지번이라 합니다. 이 선천지번이 약한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 비록 화암을 해서는 마저에 단백뇨가 나가지 않는데도 그리고 또 거품이 많은 분들이 이 단백뇨가 대량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고혈압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병증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빈혈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주약에는 홍혈구란 것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 홍혈구 생장소가 말이죠. 분비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빈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보게 되면 사맥이 나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맛이 딱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또 미스겁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길림성 퇴역군인 용요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발표식이 영정에서 있었습니다.
1: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강국의 토대입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농업을 먼저 강하게 해야 하고 농업을 강하게 해야만 나라가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대중의 목소리로 실적 방향을 바로잡고 일선 실천으로 사업 성과를 검증하며 실속 있는 성적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학습 교양이 실천을 통해 심화되고 실효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류목교촌에서는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천경 생산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농업기술 일꾼을 농촌에 내려보내 재배호들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지도를 펼쳐 초민들의 증산 증수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민의를 폭넓게 수렴해 방향을 바로잡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폐쇄 순환 시정을 견제하면서 대중을 위해 실속 있게 일하는 가운데서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 반영, 시정, 독촉, 폐쇄 순환 기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전문회의를 소집해 조사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와 시정 진척 정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높은 표준 농지 관리, 해농 정책 선전 마지막 1km 등 구체적인 문제 794건의 해결을 주동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고 봉사를 기층에 실시함으로써 학습교양 성과를 발전 추동과 대중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촌 면모를 개선하고자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인원을 조직해 기층에 내려가 민의를 청취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과 조치를 내와 현지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취촌,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깔려있고 길 양쪽에는 능금, 추리 등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갖가지 꽃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초민들의 집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적달취촌 초민 유풍비입니다. 여기서 46년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죠. 다른 마을은 세멘트길이었는데 우리 마을은 진흙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지도부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길가에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거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관지진 부진장 류상국입니다. 우리 진의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 공고 확장, 민생 분야 신소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전수하면서 우리 진 실정에 맞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막힌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했습니다. 단일 내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결을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 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4급 조

0: 연구원 리소모입니다. 주 농업농촌국 당주에서는 4개 조사연구 지도조를 내와 상시적으로 기층인들에게 지도하고 대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당조 문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부 성원들은 전주 56개 형진, 232개 촌에 깊이 들어가 672명의 간부 대중과 교류하며 진정으로 민의를 듣고 실정을 살피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단계 주농업농촌국에서는 학습교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정확한 실적권으로 농업농촌 집안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이게 됩니다.
1: 길림성퇴역군인 용여 변강산업부화단지 현판 제막식 및 제2진 길용호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발표식이 3일 영정에서 열려 길림성 변강지역 첫 퇴역군인 취업창업봉사, 퇴역군인 창업기업발전조력부화단지가 정식 설립됐음을 알렸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청장 만춘강, 부주장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단우건이 의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만춘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더욱 많은 퇴역군인들이 변강에 뿌리내리고 변강에서 공을 세워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선도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들은 변강 옥토에 깊이 뿌리내리고 힘을 모아 품질을 향상시키며 자원을 통합하고 함께 발전해 산업진흥의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 봉사하고 성심껏 보장 조력해 퇴역군인 창업기업 발전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퇴역군인의 변강 정착과 흥변,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발전에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우건은 축사에서 재반 창업 지원 정책을 애누리 없이 실시해 부화단지를 퇴역군인에 봉사하고 변강 흥성, 공고에 조력하는 시범진지로 구축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용요 변강산업부화단지는 용정시 변경경제합작구에 자리잡았는데 331국도 연변개방관광대통로와 린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생태환경이 우월합니다. 부화단지 부지면적은 4만 2,5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만 평방미터이고 중심청사 한 동과 상업청사 9동이 있는데 다기능 회의실, 전시장, 강당, 사무구역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화단지에서는 입주하는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무료 입주, 전과정 일괄식 봉사, 전방위 정책 지원을 제공합니다. 길림 변강 창업 부화기 유한회사 총경리 곽도입니다. 부화단지는 특색 재배 양식, 정밀 심층 가공, 문화 관광 건강 양생, 디지털 경제 등을 중점 부화 산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화단지 더하기 퇴역군인 창업기업 더하기 산업 더하기 변경촌 련동 기재를 구축해 변경촌과 변경 주민들의 증수를 이끌고 퇴역군인 창업기업 지원, 지역 산업 발전 견인, 변강 본흥의 목표를 실현하렵니다. 의식에서 활동 참가 지도일꾼들은 농특산품, 식품 제조, 생물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제품 기업의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길림성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회는 두 차례 거쳐 75개 퇴역군인 창업 기업의 100가지 품목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으로 인증했습니다. 왕청현 리서분 식품연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변강 지역 퇴역군인 창업기업의 잣, 귀버섯 등 특색 농작물 재배와 농부산물 심층 가공 산업 우세를 살리고 길용호 플랫폼의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퇴역군인 창업기업이 변강에서 나아가고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이 전국 시장에 알려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북경 병련성 의료미용 집단 리사장 우려납니다. 퇴역군인 창업기업으로서 우리는 품질 제일 초심을 지키고 본업에 집중하며 길용호 브랜드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자원을 통합해 함께 발전하고 자원 우세를 산업 우세로 전환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산업 발전을 통해 변강 경제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의식에서 성퇴역군인 취업창업촉진회에서는 경동집단주식위원회사

0: 와 합작 협의를 체결했으며 퇴역군인 장업기업 대표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주 및 영정시 관련 책임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장업기업 책임자들이 정부와 기업 간 연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입니다. 우리는 용역 변강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부화단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브랜드를 승격할 것입니다. 정책, 금융, 봉사, 전사슬 보장 기재를 완비하고 퇴역군인 창업기업이 변강 봉사 상시화 연계 통로를 완성해 더 많은 퇴역군인 창업기업이 변강에 뿌리내리고 실업을 키워 상생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길림 변강 고품질 발전에 퇴역군인의 힘을 보태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부청장 왕홍흥, 성변강 촌사업 전담반 조장이며 성정부 참사인 왕철, 성공상업연합회 2급 순시원 고견춘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성퇴역군인 사무청, 성변강촌 사업전담반, 성공상업연합회 연변조 관련 부문 인원, 부화단지 입주 퇴역군인 창업기업 대표, 제2진 길용호 퇴역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증기업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표 등 5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5일 우리주는 주황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7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10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6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5건, 혼춘시 2건, 중점사건 2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0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0%,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0%, 생태 관련 사건이 세 건으로 30%를 차지합니다.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결시 당위 선전부에서 촬영을 협조한 길림위성TV 창작문화관광미식종합예능 프로 맛있는 동북음식 제3기 연길역 방송이 6월 6일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프로는 연변 조선적 특색미식, 전통 민속 문화와 도시 일상 생활을 둘러싸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풍정과 깊은 인문 저력을 전방위 다각도로 보여주며 문화, 체육, 관광이 융합된 참신한 방식으로 동북축구 연맹전의 활력을 더하게 됩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제작팀은 연기를 찾아 왕령, 아구정, 고추제 등 레빈을 초청해 현장 탐방과 몰입식 체험을 진행하면서 수상시장, 중국조선족 민속원 등 연길의 대표적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레빈들은 조선족 특색 미식을 체험하며 연변의 독특한 매력과 일상생활의 정취를 직접 느꼈습니다. 해당 프로는 체육 더하기 문화관광 더하기 미식의 참신한 서사 모식을 채택해 레빈의 몰입형 체험 시각을 주선으로 연변의 특색 문화관광 자본과 특색 미식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탐방, 체험, 미식 맛보기 과정에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회자가 촬영에 참여해 연변의 풍부한 문화 관광 경영 모식과 조선족 음식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북인민의 열정적이고 순박한 풍토 인정을 진실하게 전달해 시청자들이 연변을 려해하고 연기를 사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동북 음식 제3기 연길역은 6월 6일 밤 9시 6분 길림위성TV에서 방송되며 길림위성TV 위챗 영상 계정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아이치, 유쿠, 틱톡, 과이소 관련 계정에서도 동시에 해당 내용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1: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변 1중, 연변 2중에서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학교에서는 특색 의식으로 고중 3학년 학생들이 축복과 기대 속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응원했습니다. 5일 오전 연변 1중 사생들은 비를 맞으며 온정을 담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곧 대학 입시에 참가할 3학년 학생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오전 11시경 교정도로에는 1학년과 2학년 후배들이 일찍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축복 현수막을 들고 풍선을 흔들며 긴 응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0: 서 3학년 학생들은 줄을 지어 나와 교원과 후배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손뼉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연변 제1중학 3학년 학생 원흔입니다. 후배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실력을 잘 보여주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연변 제1중학 1학년 학생 김민성입니다. 2년 후 대학 입시를 치를 것을 생각하니 매우 설렙니다. 선배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붙길 바랍니다. 3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힘찬 함성은 진심 어린 기원이고 손뼉 마주치기는 따뜻한 전승입니다. 이번 응원식은 고중 3학년 수험생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변 제1중학 당위석이 곽충군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3년간 쌓은 노력이 시험장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분함을 먹으로 자신감을 붓으로 삼아 시험장에서 자유자재로 실력을 발휘해 가장 리상적인 성적을 얻고 모두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일 저녁, 연변 제2중학은 앞길을 밝혀라는 주제의 수험생 응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중 3학년 각 반급에서는 주제 반회를 조직했는데 교원과 학생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고중 2학년 학생들도 고중 3학년 교실을 찾아 선물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펼쳐진 환송 활동에서 1학년, 2학년 후배들은 운동장 량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담임 교원과 자원봉사에 나선 교원들로 구성된 애심차대는 차 불빛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빛길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입시길을 밝혀줬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사생들의 기대어린 눈길을 받으며 학교 청사를 나섰습니다. 연변 제2중학 3학년 학생 조관영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아주 충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3년간의 성장을 돌이켜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고 행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연변 제2중학 교장 장려매입니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침착하고 냉정하며 여유롭게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연변 2중 2026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의 앞날이 밝고 원하는 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서약근 기자입니다. 고중 3학년 학생들은 모교의 축복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기대를 안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3년의 분투가 곧 검증을 맞이하게 되고 청춘의 꿈도 곧 여름날에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신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대학 입시에서 리상적인 성적을 따내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거리였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 그리고 삼농사업에 유리한 정책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농업정보입니다. 과학영농의 첫걸음 바로 알맞는 비료 사용에서 시작되는데요. 최근 주요 알곡작물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이 발표됐습니다. 시비로 증상과 친환경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네, 과학적 시비로 생산량 증가 및 친환경성 제고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자 최근 농업농촌부 재배업관리사는 전국농업기술보급봉사센터 농업농촌부 과학적 시비 전문가 지도서도와 함께 주요 알곡작물의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을 제정해 정확한 시비로 알곡 식용유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권장 사용량은 주요 알곡작물을 대상한 맞춤형 시비 안내 표준입니다. 편찬 과정의 작업팀은 국내외 알곡작물의 선진적인 시비 경험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년간 축적된 토양 측정 처방 시비 데이터를 통합했으며 벼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알곡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한 생산지의 토양 비옥도 기후적 혹은 재배 모식과 생산량 수준을 대상해 과학적이고 합리한 화학비료 사용량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비료 수요에 따른 공급과 정확한 보충을 실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시비에서 경험에 의거하고 사용량이 많은 원인으로 초래되는 영양분이 낭비되고 생산량이 높지 못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시비 모식에 비해 권장 사용량은 구역과 류형을 나누어 진행하는 개량화한 관리를 강조하고 작물 품종의 특성, 목표 생산량이 높고 낮은 토지 조건의 좋고 나쁨에 근거해 화학비료 사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한선 설정을 통해 토양의 지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영양분 공급을 충족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과량의 시비를 통제해 화학비료의 류실을 줄이고 비료의 리용률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권장 사용량은 실용성과 조작성을 두루 고려했는데요. 각지에서 당지 토양의 영양분 및 재배 습관과 결부해 시비 방안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농경지에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려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3대 알곡작물의 제철 화학비료의 리용률이 43.3%에 불과해 아직도 향상 여지가 있습니다. 과량으로 시비하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토질 퇴화와 수체의 질산염 함량 표준 초과 등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용량이 실시는 바로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관건적인 조치로 됩니다. 각지 농업 부문에서는 실제와 결부해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기술 지도와 선전 양성을 강화해 정확한 시비 기술이

네, 과학적인 이 시비가 알곡 증상과 환경 보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해에서 열린 국제식품전람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7개 기업이 참가해 조선족 특색 음식과 장백산 생태제품 100여 종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많은 해외 구매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연변 특산물의 경쟁력 한번 느껴보시죠. 네, 최근 2026년 SIAL로 시야 국제식품 및 음료전람회가 상해 신국제박람회 중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조는 7개 기업을 조직해 전람회에서 조선족 특색 음식, 장백산 생태제품 등 100여 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조의 특색식품 장백산 인삼 꿀제품 품은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참가 기업은 제품 진열, 현장 시식 등 방식으로 연변 제품의 품질 우세와 문화적 내포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해 수많은 국내외 구매자와 업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전국 각지 및 해외 투자자들과 정확하게 접목하고 협력 이항을 협상하며 시장 자원을 발굴하고 판로를 확 했는데요. 누적으로 100여 개의 대상이 협력, 의향, 고객과 접목해 연변 특색 제품의 인지도, 호감도 및 시장 경쟁력을 일정 끌어올렸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는 요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가뭄 영향으로 올해 수확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알찬 열매로 품질은 오를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과 단방울이 만들어갈 7월의 블루베리 벌써 기다려집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의 블루베리 묘목들이 왕성한 생장기를 맞이했습니다. 재배농가에서는 농사 시기를 다잡고 가지치기 등 관리보호 작업으로 전면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관리보호의 관건적인 고리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고 양분이 낭비되지 않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블루베리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해 겨울 가뭄의 영향으로 일부 블루베리 가지는 마름 현상이 나타나 올해 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지만요. 이 산량이 감소되면 양분이 보다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어 열매의 품질을 향상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힘을 내 정교화 관리에 몰두하며 품질 향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0일쯤이면 블루베리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향 소식 이어갑니다. 이 화룡시에서는 청년 교류 활동이 뜻깊게 펼쳐졌습니다. 김치 담그기와 잠꽃춤 체험 그리고 민족 단결 문화 교류 자담회까지 여러 민족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민족 단결의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 함께 나눕니다. 일전 공천단 화룡시위에서 청춘의 마음을 모으고 민속으로 단결을 이야기하다 주제의 청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는 화룡시 여러민족 청년가안부 대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민속 문화의 깊은 매력을 체험하고 민족 단결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광동천에서 특색 있는 민속체험과 문화교류 활동으로 꾸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통해 연변의 민속음식 문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이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경쾌한 장단에 맞춰 장구춤을 배우며 전

동춤 사이에 멋과 흥을 흠뻑 느꼈습니다. 민속 체험이 끝난 뒤에는 민속 단결 문화교로 자담회가 이어졌습니다. 공선단 활용시위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은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래 교류 융합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곳곳에 우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농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소득 증대인데요. 네, 오늘 과학 영농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촌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 길잡이를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농사로 돈 벌기 누구보다 간절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식량 재배만으로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가들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1: 네, 최근 연간 나라적으로 전민 소득이 안정한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정책을 개괄해 보면 첫째로는 양식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0: 네.
1: 바로 벼, 밀 등 최저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네. 경작지 보호 보조금,
0: 네.
1: 1차성적인 종합 보조금
0: 네.
1: 등을 비롯해서 그 보조금을 지불하며
0: 네.
1: 주요 양식 작물이 원가 보험에 기초해서 그 소득 보험을 더해서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농촌 산업 발전으로 소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특세 양식, 농산물 가공, 농촌 관광,
0: 네.
1: 전자상 거래,
0: 네.
1: 림하 경제
0: 네.
1: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주어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합작사 선두 기업이 농가와 연계해 농업 판매를 보장하고
0: 네.
1: 배당금을 지불하며
0: 네.

0: 취업을 틀어주며 네. 그 농가들에게 그 이익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예.
0: 또한 냉동 유통 및 전자상거래 봉사점을 건립함으로써 예, 판매난을 예,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예, 취업을 통한 예, 네. 전민들이 소득을 예, 보상합니다.
1: 네.
0: 여기는 예, 가정봉사, 전기, 용접, 농기계 네. 등 무료기능 훈련 강습반을 내 대규모적으로 조직해 촌민들이 기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1: 네.
0: 노인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네.
0: 다음 그 농촌 공익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여기는 네. 도로 보호, 호림, 전결, 하천 관리 등 일자리를 마련해 촌민들이 집 부근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합니다.
1: 네.
0: 네. 넷째는 예, 농촌이 그 유효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유효 자산이 이익을 창출해 전민들이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여기는 경작지를 이전하거나 네. 합작사에 가입하여 예, 이익 배당을 받게 하며
1: 네.
0: 유후 주택을 민박으로 혹은 네. 그 장코 스튜디오로 만들어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0: 예, 다섯 번째로는 예, 금융 및 사회 보상으로 예, 든든한 뒷받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여기는 농업 관련 대출 확대, 소액 대출 이자 우대,
1: 네.
0: 절차 간소화,
1: 네.
0: 농업 보험 확대, 보상 기준 상향, 농촌 기초 생활 보상, 그리고 의료 양로 보험 수준 제고,
1: 네.
0: 예, 빈곤 탈락 방지 모니터링에 관한 지원 강화입니다.
1: 네. 예.
0: 다시 말씀드린다면 식량에는 보조금이, 취업에는 일자리가,
1: 네.
0: 자산은 소득으로,
1: 네.
0: 재해에는 그 보험이,
1: 네.
0: 농민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전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바로 농사지어 돈을 버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식량으로 식량 재배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0: 네. 국가에서도 예, 농민들이 식량을 재배하며 이익을 보고 예, 희망을 갖도록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주로 다음과 같은 확실한 지원이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가격에 대한 뒷받침입니다.
1: 네.
0: 벼, 밀이 최저 수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1: 네.
0: 식량은 많으나 가격은 낮고 풍작에도 수확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1: 네.
0: 둘째는 보조금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1: 네.
0: 경작지 보호 보조금,
1: 네.
0: 식량 생산 농가들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이 모두 제때 전액으로 지급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재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1: 네.
0: 옥수수, 벼, 밀, 콩 등
1: 네.
0: 주요 그 양식 작물이 그 완전 비용 보험과 소득 보험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재해나 시장 변동이 발생해도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이상 기후가 빈번한 요즘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어떻게 소득을 더 늘릴 수 없을까요?
0: 네. 여기에는 예, 그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첫째는 적당한 그 규모로 규모를 적당하게 확대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좋은 종자와 그 합리적인 경작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시비,
1: 네.
0: 친환경적인 병충해 예방 조치를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을 높이면서 소득도 자연히 늘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손실을 줄이는 것도 소득 증대입니다.
1: 그렇죠.
0: 건조, 저장 시설을 잘 활용하여 식량이 곰팡이가 끼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품성이 더 좋아져 가격도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많은 촌민들이 농사만으로는 소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망설이고 있는데요. 정책 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 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네, 현재 그 국가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로
1: 네.
0: 현역 부민 산업입니다.
1: 네.
0: 쉽게 말해 농촌에 적합하고 농민이 할 수 있으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을 말합니다.
1: 네.
0: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입니다.
1: 네.
0: 첫째는 특색 있는 재배 사육으로 일촌 일품을 추구하며
1: 네.
0: 과일, 채소,
1: 네.
0: 가축,
1: 네.
0: 수산물을 특화, 고급화하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는 농산물 가공으로 조기 가공,
1: 네.
0: 신선 채소 가공,
1: 네.
0: 포장, 건조,
1: 네.
0: 냉장

0: 등을 통해 산업 사슬 연장하면서 예, 가치를 예, 몇 배 높인 것입니다.
1: 네. 예,
0: 실제는 예, 농촌이 신산업으로 농촌 관광, 예, 농가 레스토랑, 체험 농장,
1: 네.
0: 예, 농촌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등을 통하여 예,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자금도 기술도 부족하고 판로가 걱정되는 소규모 이 농가들에서는 그 어떻게 이 산업을 그 발전에 참여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요?
0: 네. 여기서 그 정책의 핵심은 바로 농민들과 연계하여 에, 농민을 이끄는 것입니다.
1: 네.
0: 에, 첫째는 그 농민 전업 합적사,
1: 네.
0: 에, 가정농장을 따라 함께 발전하면서
1: 네. 에,
0: 통일적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에, 통일 판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1: 네.
0: 에, 둘째는 예, 그 기업과 연계하여
1: 네.
0: 주식 배당, 예, 취업 고용을 통해 예, 소규모 농가도 예, 산업이 그 사슬이 이익을 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실제로는 예, 각지에서 그 냉동, 유통, 전자상 거래 서비스를 건설하여 운반할 수 없고 팔 수 없으며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를 예,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 취업을 통한 소득 증대에는 어떠한 보상과 지원이 있는지요?
0: 예, 올해 중점은 예, 일자리 안정,
1: 네.
0: 기술 향상, 로임 보상입니다.
1: 네.
0: 예, 첫째로는 대규모로 농민 기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1: 네.
0: 예, 가정봉사, 전기기사,
1: 네.
0: 예, 영접공, 농기계 사용,
1: 네.
0: 교양보호 등 기술을 배워서 기술 일꾼으로 취직해 예, 로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둘째로는 임금 체불 관리 강화로 농민공 임금 체불을 엄격히 처벌하여
1: 네.
0: 예, 그 일한 대가를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예,
0: 셋째는 농촌 건설, 농촌 도로, 수리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현지 농민을 예, 우선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가족을 돌보느라 외지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그 농촌 공익성 일자리로
1: 네.
0: 에, 도로 관리,
1: 네.
0: 에, 산림 관리, 환경 미화,
1: 네.
0: 하천 관리, 정책 선전원 등이 네. 대부분 현지 주민을 에, 대상으로 합니다.
1: 네.
0: 에, 둘째로는 전에 있는 공장도 좋고 그 가공업, 에, 수공예품 에, 등 여러 가지 일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 에, 가정도 돌보고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실제로는 농촌 관광, 농촌 전자상 거래 발전에 따라 예, 서비스 직원,
1: 네.
0: 분류 직원, 택배 직원,
1: 네.
0: 방송 협조인은 등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0: 예, 이러한 일자리들은 예, 돈도 벌고 가정도 돌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농사 위에 그 집이나 땅을 활용해서 우리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0: 네.
1: 네.
0: 그 농촌주택,
1: 네.
0: 예, 경작지가 바로 그 재산성 소득으로 예,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첫째 그 경작지입니다.
1: 네.
0: 예, 유상으로 양도하여 임대를 받거나 합작사 혹은 그 기업에 출자하여
1: 네.
0: 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는 예, 주택기지와 그 유휴주택입니다.
1: 네.
0: 예, 법에 따라 민박, 창고,
1: 네.
0: 전자상거래 방송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1: 네.
0: 예, 빈집도 예, 돈을 벌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셋째는 집체 자산입니다.
1: 네.
0: 마을 단위 그 집체 산림지 공장 건물을 통일 경영하여 마을이 그 집체 경제를 키우고 예, 연말에는 주민들에게 일정하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이 토지 경작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장기적인 투자와 소득 증대에 영향이 있을까요?
0: 네, 이 점은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농촌 그 토지 2차 계약이 그 만료된 후
1: 네.
0: 예, 30년 다시 연장하여 예, 농민들에게 그 안심을 줍니다.
1: 네.
0: 예, 농민들도 예, 투자로 감행하고 혹은 토지를 개량하며 예, 비닐하우스를 짓고 예, 장기적인 산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
1: 네.
0: 그 소득도 해마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산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농촌 금융지원 실속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요?
0: 네. 여기서는 첫째 그 농업 관련 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 네.
0: 량식 생산 특색 산업
1: 네.
0: 가정 농장 합작사의 그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예, 소액 신용 대출이 더욱 편리해지며
1: 네.
0: 예, 절차가 간소화되고
1: 네.
0: 예, 금리가 우대되어
1: 네.
0: 농가의 그 소액 자금 수요를 예, 충족시킵니다.
1: 네.
0: 셋째로는 예, 농업 보험을 확대하고
1: 네.
0: 예, 품목을 다양화하여
1: 네.
0: 예, 생산량 소득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예, 정책적인 뒷받침을 예, 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박사님이 말씀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는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을 다루는 농가들에서는 어떻게 예, 종합적인 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네. 간단히 요약하면 예, 다음과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양식 재배에서는 예, 정책이 예, 뒷받침해주고 있고 예,
1: 네.
0: 산업 발전에서는 예, 플랫폼이 지원하며
1: 네.
0: 취업에는 예, 일자리가 보장되고
1: 네.
0: 예, 자산은 활용 경로가 있으며
1: 네.
0: 예, 금융에는 예, 서비스가 지원합니다.
1: 네.
0: 네, 때문에 정책을 잘 활용하고 항목을 예, 잘 찾아 예, 성실급 노력한다면 농민 소득은 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예, 그 우리들의 생활이 날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내용 잘 분석해보면 촌민 소득 증대는 우리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조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0: 예. 네, 그 위에서 얘기하다시피
1: 네. 네,
0: 우리 정책을 네, 적당히 잘 활용해서 우리 네. 산업에서의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양식 재배에서는 예, 네. 양식 재배에 예, 유관된 정책을 잘 활용하여
1: 네.
0: 예, 그 우대 조치를 받도록 하고
1: 네.
0: 예, 산업 발전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며
1: 네.
0: 예, 우리가 취업에서는 예, 정책상에서의 이러한 우대적인 정책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며 예, 우리가 농업 자산은 예, 정당한 활용 경로로 예, 거기에서의 그 수입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예, 우리가 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예, 자신에게 맞는 예, 그런 예, 항목을 찾아서 예, 잘 이용한다면 우리 소득은 예, 더욱더 늘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실시하는 첫 해인데요. 우리 성에서도 이 주황 1호 문건에 따른 실시 세칙이 발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요?
0: 네, 올해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예, 량식 생산량을 예, 1.4억 근 수준으로 안정시키다고 했습니다.
1: 네.
0: 때문에 배와 밀에 대한 그 최저 구매 가격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1: 네.
0: 최저선을 예, 확실히 지킵니다.
1: 네.
0: 예, 다음 그 보조금 강화입니다.
1: 네.
0: 예,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1: 네.
0: 경작지 보호금 보조금,
1: 네.
0: 옥수수와 콩 생산자 보조금은 예, 병시대로 지급됩니다.
1: 네.
0: 예, 올해 량식, 예, 기름작물, 재배 전용 대출 이자 보조금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 네.
0: 만약 재배 규모를 예, 확대하고 싶다면 예,
1: 네.
0: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 보조금을 받아 대출 그 비용을 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셋째로는 예, 기술 그 지원입니다.
1: 네.
0: 올해 국가에서는 토지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예, 전문가들 현장에 보내서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1: 네.
0: 우수한 종자와 좋은 그 경영 방법을 사용한다면 예, 단위당 예, 수확량을 예,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주의 특색 산업을 말하자면 연변소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0: 네.
1: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또 특색 산업을 하는 분들 사양업을 하는 사람들 올해 소를 키우는 이 양식호들에 한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요?
0: 네, 연변소를 대상으로 올해 길림성에서는 두 가지 큰 예, 그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육종 보조금입니다.
1: 네.
0: 핵심 그 사육장에서 매년 200만 원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 네.
0: 만약 그 양식호가 우수한 그 배아를 선택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예, 기준에 도달하면
1: 네. 예,
0: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1: 네.
0: 예, 둘째는 규모 보상입니다.
1: 네.
0: 예, 년간 우수한 그 배아 500개 이상을 예, 보급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40% 이상일 경우 예 30만을 지급합니다.
1: 네.
0: 이외에 산업 사슬입니다.
1: 네.
0: 국가에서는 농산물 정밀 가공을 부축하게 되는데
1: 네.
0: 예, 소를 키우는 전민들은 예, 도축기업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하여 예, 소고기를

0: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소에 대한 소사육에 대한 농가들에도 정책이 따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이 새농촌 건설과 더불어 농촌은 환경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마을 건설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 수리도 좋고 화장실 개소, 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0: 예, 올해 보게 되면 중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첫째는 기초시설입니다.
1: 네.
0: 농촌이 음료수, 전기, 도로 네트워크를 계속 정비합니다.
1: 네.
0: 우리 주 변경촌에는 우선 5만 개의 온실을 건설하여 채소 판매 및 그 저장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 네.
0: 둘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1: 네.
0: 화장실 개조, 쓰레기 처리, 오물 처리가 중점이며
1: 네.
0: 농촌은 그 도시처럼 깨끗하고 네.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셋째는 문화관광입니다.
1: 네.
0: 문화관광이 융합입니다.
1: 네.
0: 331 국경도로에 의탁하여 우리 주 소수민족 마을에서 중의학의 그 양생 및 빙설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있다면 민박 또는 농촌 체험 마을을 개소하여 정부 네.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마을 환경 그 개선에도 계획이 있고 지금 금방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일전에 국가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는 최근 도시와 농촌 취업정책 체계 통과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은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농업 삼농사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그 유리한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어떤 메시지인지요?
0: 예, 이 의견은 취업 우선 정책을 틀어지고
1: 네.
0: 도시와 농촌이 그 취업,
1: 네.
0: 창업,
1: 네.
0: 직업 양성, 권익 보호, 최저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1: 네.
0: 로무 유입지와 유출지 간의 네. 협력을 강화하여
1: 네.
0: 도시와 농촌 간의 쌍방향 이동,
1: 네.
0: 평등한 고용,
1: 네.
0: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 네.
0: 이번 의견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섯 가지.
0: 네. 첫째로는 도시와 농촌이 취업 기회 개발을 통과하고 현시와 향진이 그 취업 공간을 확대합니다.
1: 네.
0: 편민봉사, 문화관광, 빙설경제, 입국경제 등 소비 분야의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여 더 많은 고품질 일자리를 창조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도시와 농촌 간이 균등화된 취업 공공봉사 체계를 통과하고
1: 네.
0: 지역 특성에 맞춰 균형적이고 접근 가능한 취업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1: 네.
0: 지역 간이 그 로무 접목과
1: 네.
0: 취업 정보 매칭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색 있고
1: 네.
0: 평판이 좋으며 규모 있는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인재들이 고향이나 농촌으로 돌아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셋째는 도시와 농촌이 교육 자원 배치를 통과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1: 네.
0: 로무 유입지와 유출지 간의 협력을 통해
1: 네.
0: 양성을 실시하고
1: 네.
0: 기술 공업 학원이 농촌 저력층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통과하고
1: 네.
0: 농업 이전 인구의 심화를 칠 수 있게 추진하며 상주 지역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함으로써
1: 네.
0: 호적, 신분, 연령 등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합리한 제한이나
1: 네.
0: 취업 차별을 제거하고
1: 네.
0: 사회보험 제도를 보완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도시와 농촌이 빈곤층 취업 지원 제도를 보완하며
1: 네.
0: 재빈곤 방지 대상자와 지원 정책을 떠날 경우 재빈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그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1: 네.
0: 도시와 농촌이 취업 최저 보상 정책을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삼농사업 관련 유리한 정책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 정책적 지원 아래 우리 주 농촌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희망이 꽃피는 터전으로 우리 자리매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